세 번째, 제. There's a 쌍지읒 there, right? 지읒. So that is 제. 스물세 번째 생일을 축하해. Remember, 제 is used to, 번째, sorry, is used to indicate order or sequence. So 첫 번째 is first, 두 번째.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0: to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 관광 도시, 글로벌 해양 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고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

0: 할머니 폰이 자꾸 충전이 안 되니까 오늘 이 가게에서 바꾸고 가요. 어, 자기 직원분 오시네.
1: Hi, how can I help you? Are you looking for a new smartphone?
0: 아, 저희 할머니한테 어울리는 핸드폰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1: Okay, then how about this one? It has all the features of a smartphone, but its simple design makes it popular with older people.
0: 할머니, 이건 어때요? 이거 색깔도 예쁘고 괜찮은 것 같은데.
2: 보자. 아이고, 멋이래 얼룩덜룩하노. 아, 이런 거 말고 좀 더 하이엔드급으로? 아, 그런 거 뭐 없어요?
1: Then how about this one? This is the latest model, and it comes with all the features that you would want. It offers top-of-the-line performance and features.
0: 할머니, 이게 완전 최신이래요. 어, 근데 이거 억수로 비싸 보이는데 이건 얼마예요?
1: Let me check the price. It costs 200만 원.
0: 예? 200만 원이라고요?
2: 어머야, 뭐라카노? 이게 뭐 옛날에 막 그 먹고 내 국민학교 다닐 때 아, 그 폰이랑 똑같이 생겼구만. 뭐 2만 원도 안 하게 생겼는데 무슨 200만 원이고?
1: What? Oh, no. Oh, you're so naive. It's not the 1900s anymore. It's 2026.
0: 예? 나이? 아, 나이스. 아, 할머니, 이거 나이스 찬스로 나온 거라서 싸게 해주려나 봐요. 오, 예, 나이스.
2: 그래, 그래. 네가 흥정함 잘해봐라. 우리 선녀 최고다, 최고. 내는 여기 앉아서 식혜 좀 마시고 있을게.
0: 오늘 배워볼 표현, 세상 물정을 모르네, 영어로 뭐라고 해?
1: You're so naive. You're so naive.
0: You're so naive.
1: Naive는 단순히 순수하다 뿐 아니라 세상 물정이나 사람들의 속마음을 잘 모른다고 표현할 때도 씁니다. 상대방을 나쁘게 말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답답함을 표현하는 뉘앙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너무 쉽게 믿을 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3: You really believe everything he says? You're so naive.
0: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세상 물정을 모르네. You are so naive.
1: You're so naive.
0: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See you tomorrow.

0: to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1: 올스타 English Level Up Live and Vibes 감성 라이브. 부산의 목소리가 세계로 간다. From Busan to the world. R&B 황제 김조한과 부산 대표 3인조 감성 발라더 순순이가 드디어 만났어요. 서면역에서 세계에 도전하는 부산의 진짜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Level up your English, sing along, and vibe with us live. Our brand new BFM Digital Studio is waiting for you. 팝송으로 영어 레벨업하고 감성 라이브도 함께 즐겨요. 자세한 내용은 부산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선착순이니까 얼른 신청하시고요. Check the website for details. First come, first serve, so hurry and sign up. 우리 BFM 디지털 스튜디오에서 만나요.
2: 지역 경제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기업들이 고객을 향해 더 빨리 가려면 방송 광고라는 엑셀을 밟으세요. 경제도 기업도 더 힘차게 달려가니까요. 방송 광고의 작은 힘, 경제의 큰 힘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The time is now 11 o'clock.
4: Welcome to BFM News at 11 with the AI voice of David Kim. South Korea will abolish its 78-year-old prosecution service on October 2nd as part of a major overhaul.

0: The time is now 11:12, which means it's time for the interview. Busan possesses a solid manufacturing foundation in sectors like shipbuilding equipment and automotive parts, and its potential for new growth through AI and digital transformation continues to rise. However, enterprises face multiple hurdles, including labor shortages, cost burdens, while small business owners are also weathering difficult times due to slowing consumer spending. So today we are joined by Mr. Lee Chung-il here in the studio, the 27th administrator of the Busan Regional Office of SMEs and Startups Office. He took office this past April. So we're going to discuss the challenges facing Busan's SMEs and small businesses, the AI transformation of manufacturing, and what it will take to help local companies grow and stay in our city of Busan.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지난 4월에 취임한 이청일 제27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 함께합니다. 취임 후 현장에서 만난 부산 기업들의 현실부터 AI 전환과 수출 창업 기업의 성장 그리고 기업이 부산에서 성장할 수 있는 방법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먼저 부산 월드와이드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부산 지방 중소벤처기업 청장 이척일입니다. 부산 중기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13개 지방청 가운데 부산을 관할하는 기관입니다. 부산 제조업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녹산 국가산업단지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0: 네.
1: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가장 가까운 정부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금, 기술개발, 수출, 창업 판로 같은 정부 지원 정책을 부산 현장에 연결하고 반대로 기업들의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환영합니다. So he explains that the Busan office is the regional agency overseeing Busan among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3 regional offices located inside the Noksan National Industrial Complex. In simple terms, he described it as the government agency closest to local SMEs and small business owners. Its core mission is to connect government support policies, including financing, R&D, exports, startups, and market access directly to Busan's local businesses while conveying the challenges enterprises face on the ground back to the central government. Well, about 4 months have passed since you took office. So from your observations on the ground, what is the current situation facing Busan's businesses? 네, 청장님이 취임하신 지 4개월 네. 정도가 지났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느낀 부산 기업들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1: 네, 부산 현장을 이곳저곳 많이 다녀봤는데요. 부산의 기업은 전체적으로 쉽지 않은 여건입니다. 다만 산업별로 보면 기회와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지난 7월 부산 상공회의소 조사를 보면 3분기 부산 제조업 경기 전망 지수가 64였습니다. 100 기준인데 64이고 전분기 70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0: 네.
1: 원자재 가격과 환율, 소비 둔화의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업종별로 보면 다른 점도 있습니다. 조선 기자재는 119입니다. 노후 선박 교체와 친환경 선박 발주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전자는 154로 더 높습니다. AI와 반도체 관련 부품 수요가 늘어난 영향입니다. 그래서 부산 경제는 하나의 숫자로만 보기보다는 업종별 상황을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0: 네, 전체적으로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업종에 따라서는 오히려 기회가 커지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2: So he explains that while conditions for Busan businesses remain difficult overall, opportunities actually vary significantly by industry. So a July survey by the Bus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put the local manufacturing business survey index at 64 for the third quarter, well below the 100 baseline and down from 70, reflecting pressures from raw material prices, exchange rates, and weak consumption. Yet shipbuilding equipment actually reached 119 on rising demand for eco-friendly vessels and fleet replacements, while electrical and electronics surged to 154 on strong AI and semiconductor demand. He stresses that Busan economy must therefore be assessed sector by sector rather than through a single figure. And in the face of such demanding conditions, where do you see the competitive edge and growth potential of Busan's enterprises? And what kind of support do you believe is necessary to translate that potential into real economic growth?
0: 그렇다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 기업들이 가진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또 그 가능성을 실제 성장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네, 부산은 조선 기자재, 자동차 부품, 기계 금속처럼 오랫동안 축적된 제조 기술이 매우 강합니다. 부산항을 중심으로 한 해양 물류라는 자산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1: 다만 기업들은 인력 부족, 원가와 인건비 부담, 판로 문제 더해 이제는 AI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구조적인 과제까지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 경제 과제를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는 것에 더해서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새로운 시장과 연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0: 네.
1: 현장에서 만난 기업들은 기술도 있고 도전할 수 있는 의지도 충분합니다. 그 가능성을 실제 성장으로 이어주는 것이 저희 지방청의 목적 목이라고 생각합니다.
2: 그렇군요. So he notes that Busan's strong manufacturing base in shipbuilding equipment, automotive parts, machinery, and metals is reinforced by its strategic ocean logistics hub, the Port of Busan. Yet businesses face labor shortages, rising costs, market access barriers, and the need for AI and digital transformation. Rather than focusing solely on emergency support, he aims to strengthen traditional industries and connect them to new markets, turning local firms' technical capabilities and drive to really innovate into tangible growth.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to Busan Worldwide, we are speaking with Mr. Lee Chung-il here in the studio, the 27th Administrator of the Busan Regional Office of SMEs and Startups Office. Now, since taking office, what key initiatives have you prioritized to help Busan's SMEs access the technology, talent, and new markets they need? 취임 이후 부산의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기술과 인재, 또 새로운 시장이 만날 수, 시장을 만날 수 있도록 어떤 일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나요?
1: 네, 부산중기청의 역할을 연결이라는 한 단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업과 기술의 연결입니다. 부산 테크노파크 등 지역 지원 기관들과 스마트 제조 AX 협의체를 구성해서 중소기업의 AI 디지털화 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과 해외 시장의 연결입니다. 부산의 중소기업들과 베트남 시장 개척단을 운영했고 앞으로도 해외 바이어와 실질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원을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0: 네.
1: 셋째는 기업과 사람의 연결입니다. 부산시와 유관기관 등과 함께 지역 중소기업과 청년 구직자가 만날 수 있는 채용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업이 혼자 풀기 어려운 문제에 필요한 기술과 사람, 시장을 연결해 실제 성과로 만드는 것이 우리

0: 지방청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부산중기청의 역할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연결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2: So he defines the core role of the Busan Regional Office through a single word, and that's connection. First is connecting businesses with technology. So together with regional institutions such as Busan Technopark, the office formed a smart manufacturing AX Council to support SMEs with AI and digital transformation. Second is connecting businesses with global markets. The office led a trade delegation of local AI and ICT SMEs to Vietnam with plans to expand practical connections between local firms and overseas buyers. Third is connecting businesses with talent. In connection and partnership with Busan City and related organizations, the office creates hiring opportunities that link regional SMEs with young job seekers. While the individual projects differ, he explains that their overarching direction is identical, providing the vital technology, people, and markets, and companies cannot really secure alone, right? So translating those connections into tangible business results, that's what they're hoping to do. Well, you previously served as a director of the Manufacturing Innovation Support Division within the SME Smart Manufacturing Innovation Planning Task Force at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dealing directly with the digital transformation on the manufacturing floor. So drawing on that experience, what role can AI and smart factories play on the ground for Busan's SME manufacturers?
1: 청장님께서는 제조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직접 다룬 경험도 네. 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AI와 스마트 공장이 부산의 중소 제조기업 현장에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0: 네, 저는 AI와 스마트 공장이 부산 중소 제조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기회라고 봅니다. 다만 도입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기업이 겪는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눈으로 검사하던 분량을 데이터와 AI로 더 빨리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설비 이상 징후를 미리 파악해 고장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0: 재고와 납기 생산 계획 관리도 훨씬 정확해집니다. 특히 부산 중소 제조업은 사람을 구하기가 좀 어렵고 특히 숙련 기술자의 고령화도 매우 빠릅니다. 그래서 AI는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일을 줄이고 숙련자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데이터로 남겨서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1: 네.
0: 부산에서는 이미 스마트 공장을 구축한 기업이 약 2,000개가 넘게 있습니다.
1: 네.
0: 최근 제가 한 주류 제조기업을 방문했었는데요. 정부가 지정한 최고 수준의 스마트 공장인 K등대 공장입니다. 스마트 공장을 도입하고 고도화한 뒤 시간당 생산성이 약 20%가 넘게 올랐고 공정 불량률은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제는 스마트 공장 숫자를 늘리는 건 못지않게 그동안 쌓인 데이터로 생산성과 품질을 실제로 개선하는 단계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AI 전환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2: 그렇군요. So he views AI and smart factories as key opportunities for Busan's manufacturing SMEs, stressing that adoption should serve practical operational needs rather than by be an end in itself. So AI can detect defects, of course, predict equipment failures, and improve inventory, delivery, and production planning. Amid severe labor shortages and an aging skilled workforce, he emphasizes that AI complements workers by reducing repetitive tasks and preserving veteran technicians' expertise as data. More than 2,000 Busan firms have built smart factories. One local beverage maker increased hourly productivity by over 20% and caught defects by two-thirds after upgrading its system. So going forward, the focus should shift from expanding smart factories to using accumulated data to improve productivity and quality. Now, while many SMEs may agree on the necessity of AI transformation, some likely find it overwhelming to know where to start. So what specific support is the Busan Regional Office providing to help these enterprises take their practical first step into AX?
1: 네, AI 전환의 필요성은 알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중소기업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1: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이런 기업들의 첫걸음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요?
0: 네, 먼저 말씀드린 스마트 제조 AX 협의체가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네.
0: 기업이 어떤 기술을 도입

0: 접해야 할지 모를 때 지역의 기술 공급 기업과 연결해주고 스마트 공장과 R&D 그리고 정책 자금까지 함께 이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모든 기업에 처음부터 높은 수준의 AI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1: 그럼요.
0: 기업의 준비 수준을 먼저 진단을 하고 데이터 수집과 공정 자동화처럼 할 수 있는 단계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야 합니다.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기업이 첫 발을 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돕겠습니다.
1: 네, 기업 입장에서도 훨씬 현실적인 접근일 것 같습니다.
2: So he explains that the smart manufacturing AX, a council is needed to connect companies with suitable technology providers, smart factory support, R&D programs, and policy financing. Rather than requiring advanced AI from the outset, the approach assesses each company's readiness and advances gradually from manageable steps such as data collection and process automation. He affirms that the office will work with partner organizations to help firms overcome budget and staffing constraints and take their first step. Well, Busan is home to many SMEs that have accumulated long-standing technological expertise across shipbuilding, as I mentioned, maritime industries, and even manufacturing. So what preparations are needed for them to pioneer new markets and take their growth to the next level moving forward?
1: 네, 부산은 조선, 해양과 제조업을 비롯해 오랜 기술력을 쌓아온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네. 앞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또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선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0: 네, 최근에는 중국 등 경쟁국의 기술과 그 품질 수준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고 통상 환경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격만으로 경쟁해서는 부산의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1: 네.
0: 결국 가격 중심 경쟁에서 기술과 가치 중심의 경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부산의 강점을 가진 조선 해양과 제조업도 AI와 공정혁신을 통해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 친환경 선박이나 선박 MRO처럼 새롭게 열리는 시장에 필요한 기술 그리고 인증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특정 국가나 거래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시장 다변화도 또한 중요합니다. 부산중기청은 R&D와 해외 인증, 수출 바우처, 그리고 바이어 발굴 같은 실무적인 부분을 밀착해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He notes that as China rapidly raises technology and quality standards and global trade conditions actually shift, Busan's SMEs can no longer compete on price alone. They must move toward technology and value-based competitiveness by improving productivity and quality through AI and process innovation while developing productivity and capabilities and global certifications for emerging markets such as eco-friendly vessels and ship MRO. And he also stresses market diversification to reduce dependence on specific countries or buyers. And the Busan Regional Office will provide hands-on support in R&D, overseas certification, export vouchers, and buyer discovery.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to Busan Worldwide,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Lee Chung-il here in the studio, the administrator of the Busan Regional Office of SMEs and Startups Office. Now, what support do you believe is necessary to help small business owners to really get back on their feet and when needed, especially, and to prepare for a fresh start?
1: 이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서고 또 필요할 경우엔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네.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0: 네, 우선 상황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복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게는 정책 자금과 판로 확대, 경영 개선 등을 통해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사업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 등과 같이 폐업부터 재취업, 재창업까지 다음 단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합니다. 결국 경쟁력을 갖춘 기업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은 회복하거나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2: So he emphasizes the need for tailored support matched to each business's specific situation. So for those with recovery potential, the office helps them grow again through policy financing, market expansion, and operational improvements. For those who must wind down their maybe businesses, programs like Hope Return Package provide comprehensive support spanning business closure,

0: employment and restarting a business. Two tracks must move together, so helping competitive enterprises grow further while connecting struggling small business owners with the means to recover or take on a new challenge. And what is needed to ensure that startups founded in Busan do not relocate to other regions but continue to grow right here in Busan? 그럼 부산에서 창업한 기업들이 다른 네. 지역으로 떠나지 않고 부산에서 계속 성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1: 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모두의 창업 2기가 지금 전국적으로 모집 중에 있습니다. 부산에 네. 있는 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0: 네.
1: 부산의 창업 생태계는 사실 창업 활성화뿐만 아니라 성장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창업 공간과 지원 기간은 늘었는데 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하려면 투자와 전문 인력을 찾아 수도권으로 가야 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 사람, 시장 이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부산에서도 충분한 투자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좋은 기업과 지역의 청년 인재가 함께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의 기반은 부산에 두면서 시장을 해외까지 넓혀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0: 네.
1: 부산을 창업하기 좋은 도시뿐만 아니라 성장하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것, 그것이 앞으로 저희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0: 그렇군요. 결국 투자와 사람 그리고 시장 이 세 가지가 핵심이란 말씀이네요. So he believes Busan's startup ecosystem must move beyond founding to focus on growth. Despite expanded startup spaces and support organizations, scaling companies often move to the capital region for investment and specialized talent. He identifies three priorities, so capital, talent, and markets, ensuring startups can secure local investment, develop alongside their regional talent and retain their Busan base while expanding globally as well. So the goal is to transform Busan from a city good for starting businesses into one good for scaling them as well. And when your term concludes, what lasting changes and new possibilities do you hope to leave behind for Busan's SMEs and small business owners? 그렇다면 임기를 마쳤을 때 부산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변화와 또 가능성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1: 네, 부산 중기청이 정책을 전달하는 기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업의 성장을 연결하는 기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부 지원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회사에 무엇이 필요한지 어느 기관을 찾아가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그래서 기업이 어려울 때 부산중기청에 이야기하면 적어도 해결 방법을 함께 찾아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고 싶습니다. 부산에는 부산시, 대학, 금융기관, 지원기관 등 좋은 자원이 많습니다.
0: 네.
1: 그 자원을 기업의 문제와 연결하고 현장에서 풀리지 않은 문제는 다시 중앙정부 정책에 전달하는 조정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0: 그렇군요. So he envisions the Busan Regional Office moving beyond simply delivering policies to become an agency that connects businesses with growth opportunities. Although support programs are abundant, companies often struggle to identify what they need or where to turn. He wants businesses to feel confident that the office will work with them to find solutions. And by coordinating Busan's city government, universities, financial institutions, and support agencies, he aims to connect resources to real business needs while feeding unresolved issues back into central government policy. So he considers his coordinator role his most important lasting achievement. And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right now? 네,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방송 소감과 함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오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이야기를 시민 여러분들께 직접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산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을 지켜온 기업과 소상공인이 많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로 더 넓은 시장에 도전하는 창업 기업들도 있습니다. 부산에서 사업하시는 외국인 기업인들도 저희 지원 제도를 얼마든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부산중기청이나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로 전화 연락 주시면 됩니다. 기업과 소상공인 여러분이 부산에서 성장하고 세계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함께 뛰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So he says it was meaningful to share the stories of Busan's SMEs and small business owners, highlighting resilient local businesses and innovative startups expanding into global markets. Foreign entrepreneurs in Busan are also welcome to use the regional office's support programs, and he encourages anyone with questions or to contact the Busan Regional Office or SME Integrated Call Center at 1357, promising to work alongside local businesses as they grow in Busan and expand globally. Oh, before I let you go, I want to ask you today's text topic question. 마지막으로 청취자와 함께 답하는 질문 드릴게요. 네. 부산에서 오래오래 사라지지 않았으면 하는 가게는 어느 곳인가요?
0: 아,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부산에 부임한 지 이제 4개월, 5개월째 되는 정도라 네. 오랫동안 다닌 개인적인 단골 가게는 아직 없지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많이 다니다 보면 그 한 자리에서 수십 년 동안 부산 시민과 함께 해온 가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곳을 보면 이런 가게는 정말 오래오래 남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1: 그렇죠.
0: 중기부에서도 이런 의미 있는 가게와 소상공인이 오래 존속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100년 가게 그리고 100년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산에도 약 150여 개 곳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중구 신창동의 낙지볶음집 그리고 동구 초량동의 만두가게 남구 용호동의 파핑수집이 있고요.
1: 네.
0: 70여 년의 역사를 가진 해운대구 맞춤 양복점도 있습니다. 이런 가게들은 단순히 물건을 팔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넘어서 부산의 시간과 시민들의 추억이 쌓여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럼요.
0: 앞으로도 이런 가게와 소상공인들이 계속 부산 시민 곁을 지키면서 또 새로운 100년 가게가 계속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청장님도 앞으로 부산에서 오래오래 남았으면 하는 가게를 직접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So he shares that after only 4 months in Busan, he has not yet developed a regular local spot. However, traditional markets and alleyways often reveal shops that have served the community for decades. He highlights the Ministry of SME Startups 100-year shops and 100-year artisans program with around 150 designated in Busan. He views these establishments not simply as businesses, but as places where the city's history and citizens' memories have accumulated. Well,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Lee Chung-il here in the studio, the administrator of the Busan Regional Office of SMEs and Startups Office.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이청일 제27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 함께했는데요. 청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All right, and that's gonna do it.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With that,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Earth, Wind, and Fire with September.

0: And that was 나란히 나란히 by 장기화 하왁 얼굴대. Welcome back to Busan Worldwide. And again, we are in the middle of correspondent reports. We apologize for the technical difficulties we had. We're going to jump into it. Our correspondent 우지은 is joining us from Medellin. 네, 콜롬비아 메데진의 우지은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So we are connected. So let's hear a bit about the earthquake that struck in Colombia on August 10th. What is the situation on the ground right now? 첫 번째 소식 볼게요. 지난 8월 10일에 발생한 콜롬비아 대지진이 벌써 3주가 지났는데요. 최근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1: 네, 구조 단계에서 복구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최종 집계 기준으로 사망자 321명, 부상자 4,595명, 실종자 257명, 피해 가구 14만 6천여 가구로 총 28만 4천여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476개 시군, 15개 주에 걸친 피해로 콜롬비아 역사상 21세기 최악의 자연재해로 기록되었는데요. 1,164명이 잠에서 구조됐고 수속 작업은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무엇보다 아직도 수색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마음을 무겁게 하는데요. So it is moving from the rescue stage to the recovery stage. Based on final tallies, 321 people died, 4,595 were injured, 257 went missing, and over 146,000 households were damaged, affecting a total about 284,000 people. With damage spanning 476 municipalities and 15 departments, it was recorded as the worst natural disaster of the 21st century in Colombian history. 364 people were rescued from the rubble, and search operations are still continuing in some areas. Well, with reconstruction now underway, how much time and funding will be required? 그렇다면 본격적인 재건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과 비용이 필요할까요?

0: 네, 데라이프리에다 대통령은 재건 비용이 최소 30조 패소 하나로 약 10조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정부는 30일간의 경제, 사회, 생태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재건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특별 법령을 발동한 상태입니다. 대통령은 특히 역사적으로 소외됐던 초코 지역을 이번 재건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는데 피해가 가장 컸던 지역이 또한 가장 오래 방치됐던 지역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So President de la Espriella estimated that reconstruction costs will require at least 30 trillion pesos, which is over 10 trillion Korean won in Korean currency. The government has declared a 30-day economic, social, and ecological emergency and enacted special decrees so that reconstruction procedures can proceed rapidly. In particular, the president stated that they would take the historically marginalized Choco region as an opportunity for this reconstruction. Well, it's encouraging to hear that. I believe the communities are coming together despite this difficult circumstances, and we do hope those affected can return to their daily lives as soon as possible. Let's jump into our next topic. For our second story, I understand that a major literary festival is about to take place in Medellin, where you are based. So let's hear a bit about that. 두 번째 소식 볼게요. 통신원님이 계신 메데진에서 대규모 책 축제가 열린다고요?
0: 네, 9월 11일부터 메데진에서 Fiesta del Libro y la Cultura, 스페인어로는 그렇고, 즉 책과 문화의 축제가 열리는데요.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비적인 행사입니다. 9월 20일까지 10일간 무려 3,600개의 행사가 메데진 식물원을 중심으로 펼쳐지는데요. 100명 이상의 작가, 일러스트레이터, 출판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약 50만 명의 방문객이 예상되는 대규모 행사입니다.
1: 그렇군요. 규모도 정말 상당한데요. So starting September 11, the Book and Culture Festival will be held in Medellin. And actually, it's a large-scale event where more than 100 writers, illustrators, and publishing office officials gather in one place, and about 500,000 visitors are expected. 근데 올해는 한국이 주빈국으로 참여한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올해 주빈국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
1: All right, and we apologize for that disconnection. That could happen. Now, she mentioned that this year's guest of honor is indeed South Korea when it comes to the festival, literary festival, the Book and Culture Festival held in Medellin. And of course, diverse programs will be prepared, and you can learn, all the visitors can learn Korean language, Hangul as well, introduction to Korean traditional culture and food and exhibition of Korean literary works, which is very exciting to hear that that's happening in Colombia. Well, listeners, again, we do apologize for a little bit of technical difficulties, and we do hope that that won't happen tomorrow. So join us tomorrow at 11:05 a.m., and we'll be back then, and we'll see you then. Bye-bye.

0: Japan, Busan, your bonza.
1: Chagalchi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BFM 부산 영화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To prevent air conditioner fires, to prevent air conditioner fires, please keep ventilation windows open where the outdoor unit is stored and to regularly check for any damage to the wiring. Do not place objects on top of the outdoor unit or keep flammable items nearby. Also, be sure to use a dedicated power outlet for the air conditioner. With thorough inspections and safe usage, we hope you enjoy a cool and accident-free summer. This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3: 오늘의 바다는 내일의 기회를 열고, 청년의 도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모두의 꿈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4: 3:00 o'clock.

wandering around 연희동 근처에 기분 좋은 집을 찾는다면 이별 브라이산 근처에 진한 베이글 냄새가 좋은 에브리띵에서의 식사

gone. 언어의 어제였지 꼬맹이가 혼나더라고. 꿈을 깨져도 만개야 너야 넘어가 오케이. 네가 뭔 재능이 있어서 그런 꿈을 꾸냐며 하는 사람들은 가끔 내리기까지 너는 한 게 뭐냐고. 인간이

0: FM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 관광 도시 글로벌 해양 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할머니 폰이 자꾸 충전이 안 되니까 오늘 이 가게에서 바꾸고 가요. 어, 저기 직원분 오시네.
3: Hi, how can I help you? Are you looking for a new smartphone?
2: 아, 저희 할머니한테 어울리는 핸드폰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3: Okay, then how about this one? It has all the features of a smartphone, but its simple design makes it popular with older people.
2: 할머니, 이건 어때요? 이거 색깔도 예쁘고 괜찮은 것 같은데.
4: 보자. 아이고, 멋이네. 얼룩덜룩하노. 아, 이런 거 말고 좀 더 하이엔드급으로? 아, 그런 거 뭐 없어요?
3: Then, how about this one? This is the latest model, and it comes with all the features that you would want. It offers top-of-the-line performance and features.
2: 할머니, 이게 완전 최신이래요. 어, 근데 이거 억수로 비싸 보이는데, 이건 얼마예요?
3: Let me check the price. It costs 200만 원.
2: 예? 200만 원이라고요?
4: 어머야, 뭐라카노? 이게 뭐 옛날에 막 그 먹고 내 국민학교 다닐 때 아 그 폰이랑 똑같이 생겼구만. 뭐 2만 원도 안 하게 생겼는데 무슨 200만 원이고?
3: What? Oh, no. Oh, you're so naive. It's not the 1900s anymore. It's 2026.
2: 예? 나이 아, 나이스. 아, 할머니, 이거 나이스 찬스로 나온 거라서 싸게 해줄라나 봐요. 오, 예, 나이스.
4: 아, 그래, 그래. 네가 흥정함 잘해봐라. 우리 선녀 최고다, 최고. 아, 내는 여기 앉아서 식혜 좀 마시고 있을게.
2: 오늘 배워볼 표현. 세상 물정을 모르네, 영어로 뭐라고 해?
3: You're so naive. You're so naive.
2: You're so naive.
1: Naive는 단순히 순수하다뿐 아니라 세상 물정이나 사람들의 속마음을 잘 모른다고 표현할 때도 씁니다. 상대방을 나쁘게 말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답답함을 표현하는 뉘앙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너무 쉽게 믿을 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3: You really believe everything he says? You're so naive.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세상 물정을 모르네. You are so naive.
3: You're so naive.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See you tomorrow.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For My Busan with Laura McLucky. BEFM, Busan 영어 방송.

0: Skibbity.
1: I love it. What a great song. Skibbity by Girls' Generation HRS. All right. From today until October, every Tuesday and Wednesday, we'll be bringing you a special segment. Here stands the youth from us at For My Busan. Now, through interviews with young people living and working here in Busan, we'll hear diverse stories, thoughts, experiences about life here in the city, and all about the hopes they have for the future. So, let's explore the lives of the youth who work and live in our beautiful city today. Here Stands the Youth was produced as part of the Busan Metropolitan City Local Broadcasting Development Project with financial support provided by Busan Metropolitan City. 이 프로그램은 부산광역시 지역방송 발전 지원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2: Different stories, different dreams, different challenges. Yet here in Busan, they all come together. 16 young people are building their lives in this city. Through their voices, we discover the Busan of today. Here stands the youth.
3: 청년, 여기 있습니다.
4: Hello, 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서비스 운영과 개발을 돕는 주식회사 바이베이스에 다니고 있는 최길튼입니다. 부산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지금은 창업을 하고 있고요. 회사에서는 대표이사인과 동시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판교에서 3년 정도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는 제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 보고 싶었고 그걸 부산에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여러 도시를 옮겨 살다 보니까 사실 고향인 부산의 좋은 점들이 눈에서 잘 보이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센텀에서 작게 사무실을 마련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주변에 다른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곳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5: 최길튼님의 하루는 어떻게 되시나요?
4: 제가 대표이면서 개발자인 상황이라서 사실 오전에는 코드를 주로 작성을 하거나 개발 일들을 주로 하고요. 낮에는 고객사분들하고 미팅을 하거나 클라이언트분과 화상으로도 대화를 하고 외부와의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회사이다 보니까 개발부터 운영까지 제가 직접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독학으로 처음 서비스를 만들고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개발이 재미있다를 넘어서 이 길을 가야겠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4: 네. 학창 시절에 이제 혼자 만든 채팅방 서비스가 있었고 그걸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사용해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 런칭하고 3개월 정도 만에 한 2만 분 정도가 채팅을 해주셨었는데 그때 그 경험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고요. 제가 만들었던 서비스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재밌다를 넘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고 싶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5: 커리어를 이어갈 수도 있었는데 부산으로 돌아와 창업하기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4: 회사에서 배운 것도 많았고 이제 계속 다닐 수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제 손으로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보고 싶다는 게 되게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의 서비스가 아니라 제 서비스를 만들고 싶었고 또 이왕이면 고향인 부산에서 시작해보고 싶어가지고 그 두 가지 마음이 겹치면서 자연스럽게 내려와서 창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5: 다양한 도시와 태국에서 학창시절을 보내셨는데 지금의 최길튼 씨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곳은 어디셨나요?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4: 특별히 한 곳에서의 경험이 영향이 있었다기보다는 이제 사실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곳들을 경험했던 것 자체가 저한테 영향을 많이 줬던 것 같고요. 그래도 특히 하나 꼽아보자고 하면은 태국 방콕에서 있었던 일들이 기억에 남는데 아무래도 이제 낯선 환경이다 보니까 그곳에서 이제 스스로 해는 이미 길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저것 혼자 만들고 있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시도해보고 있는데 그때 있었던 경험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5: 부산을 떠나 살아본 경험이 오히려 부산의 가치를 더 선명하게 느끼게 만든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4: 네, 확실히 있습니다. 여러 도시에서 살아보니까 부산이 가진 정이나 삶의 속도, 여유 같은 것들이 이제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또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이유가 창업을 시작하게 되면은 주변의 지지가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막상 시작해보니까 정말 그 말이 와닿더라고요. 부산이 가진 이런 여유나 따뜻함 그리고 정 같은 것들이 이제 제가 창업을 오랫동안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 부산이 청년들에게 더 오래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되려면 창업자 입장에서 어떤 기회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4: 사실 이제 작년에 샌프란시스코를 다녀왔는데요. 창업자의 도시로 되게 유명한 곳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날씨도 그렇고 바다도 그렇고 금문교하고 강한대교도 참 부산이랑 많이 닮은 것 같더라고요. 부산이라고 그런 도시가 되지 말란 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부산에서도 그런 저짐들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제 주목받는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저도 그 흐름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라는 면에서 보면은 무엇보다 창업자들이 투자를 받고 또 좋은 동료분들을 만나고 서울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런 좋은 창업 네트워크와 만날 수 있는 경험들 그리고 그런 기회들이 꾸준하게 쌓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이미 살기 좋은 도시이기도 하고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이런 기회들만 조금 더 더해진다면 청년들이 굳이 떠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부산에 남을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 부산을 기반으로 한 창업자로서 그리고 개발자로서 앞으로 어떤 꿈을 가지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4: 저희 회사는 스타트업들이 서비스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도록 뒤에서 받쳐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요. 개발자들이 자기 서비스를 만드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회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꿈은 부산에서 이런 서비스를 키우면서 그리고 회사를 만들면서 부산의 다른 스타트업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제 서비스도 충분히 성장하고 큰 회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 최길트님에게 부산이란?
4: 나에게 부산은 한국의 샌프란시스코가 될 수 있는 곳이다.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The time is now 6 o'clock.
1: BEFM Local News at 6.
2: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한 부산시 핵심 사업들이 대거 반영됐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4,311억 원이 편성됐고 수출용 신형 연구로와 수산식품 산업 클러스터, 도시철도 사상, 하단선 등 주요 사업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부산시는 사업비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추가 국비 확보에 나설 방침입니다.
3: Key projects in Busan, including the Gadokdo New Airport, have been included in the government's budget proposal for next year. A total of 431.1 billion won has been allocated for the construction of the new airport. Funding has also been included for other major projects, including a new research reactor for export, a seafood industry cluster, and the Sasang Hadan urban railway line. Busan City plans to work closely with local lawmakers to secure additional state funding and ensure that the proposed budgets are finalized during the National Assembly's review process.
2: 부산 서부경찰서는 도시철도에서 흉기를 소지한 승객을 제지한 영무원 2명에게 오늘 경찰서장,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두 영무원은 지난 7월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서대신역 열차 안에서 흉기를 든 40대 승객을 제지해 추가 피해를 막았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 송치했으며 이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시민 안전 확보에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3: Busan Sobu Police Station says two subway station employees were presented with certificates of appreciation from the police chief today for stopping a passenger carrying a weapon. The two employees stopped a man in his 40s who was carrying a weapon inside a train at Sodaeshin Station on Busan Metro Line 1 in July, preventing further harm. Police arrested the man at the scene and later referred him to prosecutors in custody. Police said the employees proactive response played a major role in ensuring public safety.
2: 내년 2월부터 부산 지역 공중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산시는 오는 11월부터 공중 화장실 280여 곳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내년 2월부터 단속에 들어갑니다. 부산시는 간접 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금연 구역 안내와 현장 계도를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 People caught smoking in a public restroom in Busan will face a fine of 50,000 won starting next February. Busan City will designate around 280 public restrooms as no-smoking zones beginning in November. Following a three-month grace period, enforcement will begin in February next year. The city says it will put up no-smoking signs and provide on-site guidance to help reduce secondhand smoke and create a more pleasant environment for people using public restrooms.
2: 부산시는 오늘부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형 사이버 보안관제 시스템을 본격 가동합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기존에 등록된 공격 유형뿐 아니라 변형된 악성 코드와 이상 징후까지 분석해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 공격을 조기에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부산시는 24시간 보안관제를 강화하고 사이버 위협 정보를 지속적으로 학습시켜 행정정보 시스템의 안정성과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3: Busan City is launching a new AI-powered cybersecurity monitoring system today. The system is designed to detect not only known types of cyber attacks, but also new and emerging threats. AI will analyze modified malware and unusual activity to identify potential cyber attacks at an early stage and respond more quickly. Busan City says it will strengthen round-the-clock security monitoring and continuously train the system with new cyber threat data. The goal is to improve the stability and security of the city's administrative information systems.
2: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가 다음 달 6일부터 15일까지 열립니다. 공식 초청작은 59개국 246편이며 이 가운데 95편이 세계 최초로 공개됩니다. 두 번째를 맞는 경쟁 부문에는 아시아 각국의 작품 14편이 초청됐습니다.
3: The 31st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will take place from October 6th to the 15th. This year's festival will feature 246 officially selected films from 59 countries, including 95 world premieres. 14 films from across Asia have also been invited to compete in the festival's competition section, which is now in its second year.
2: 부산 영화 방송은 오늘 오전 11시와 정오 뉴스부터 인공지능 음성 합성 기술을 활용한 AI 뉴스를 본격 적용했습니다. 부산 영화 방송은 어린이 영어 프로그램 BFM 키즈 클럽에서도 AI 성우와 영상 제작 기술을 활용한 영어 동화를 선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AI 기술을 활용한 방송 콘텐츠 제작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3: BEFM has officially begun using AI-generated voices for its news broadcasts, starting with its 11 a.m. and noon newscast today. The station is also using AI voice actors and video production technology to create English-language stories for its children's program, BEFM Kids Club. BEFM says it plans to further expand the use of AI technology in producing broadcast content.
2: 부산지역 모레까지 지역에 따라 소나기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25도, 낮 기온 31도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28도입니다.
3: Tomorrow's morning low is expected to be 25 degrees with a daytime high of 31 degrees. The current temperature is 28 degrees Celsius. It's time to wrap up this hour's news. I'm Claire Kim.
2: 홍정화였습니다.
3: Thank you for joining us. You're listening to BEFM, 부산 영어 방송.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커밍 업 넥스트 이즈 올 스타 잉글리시 BFM 부산 영어 방송.
3: 올 스타 잉글리시. 와, 오늘이 벌써 9월 1일입니다.
4: 어머나.
3: 9월 첫날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보통 새로운 달 맞으면은 뭐 이번 달에는 뭘 해볼까 하고 하나쯤 다짐하게 되잖아요, 그쵸?
4: 맞습니다. And lately there's been a huge trend sweeping across both Gen Z and the older generation. People are actively seeking non-dopamine. 요즘 non-dopamine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3: 네, 맞습니다. 자극적인 것 대신에 차분함, 안정감, 또 저텐션, 그리고 소박함을 선택하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 올스타는 도파민인가요? 아니면 난도파민인가요?
4: 딱 적당히 딱 중간입니다.
3: 예, 그럼 둘 다인 걸로 할까요?
4: 없으면 안 되고 너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말이 되나?
3: 네, 여러분의 이브닝 영어 친구
4: 올스타 잉글리시 지금 출발합니다.
3: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스타 언니 박성원입니다.
4: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your everyday star Minsoo Shin, and welcome to All Star
3: English.
4: That's right. We have 언니 in the house.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제가 새로운 사실 알았잖아요. 제가 양파를 닮았다고.
4: 우리 언니. 네? 우리 언니. 언니.
3: 네. 네, 양파 닮은 언니입니다.
4: 네. 근데 이 계속 깔수록 그쵸,
3: 매력이 넘쳐나는 걸로 있다. 저희끼리 마음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4: 이 네. 이유 때문에 청취자가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네, 어떻게 양파처럼 생겼어요? 나는 이 좀 나이 보일 수 있지만 양파라고 하는데 가수? 라고 생각했거든요.
3: 그러네요. 가수 양파 씨도 있었네.
4: 네, 맞습니다.
3: 어쨌든 양파를 닮은 언니입니다.
4: That's right. 네. 여러분,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A big hello to all of our listeners on the radio. Big hello to everybody watching on YouTube. 여러분, hi. You know, these days, as we started off the show talking about, more and more people, both Gen Z and the older generations, are looking for a non-dopamine lifestyle. 네, non-dopamine. 이게 문화라고 해야 되나 이제 요즘? What exactly is non-dopamine trend?
3: 예, 뭐 말 그대로 자극을 좀 줄이고 차분하고 편안한 것들을 선택하면서 네. 잠시 속도를 늦추는 걸 얘기합니다. 난도파민 하면 좀 뭔가 어려운 느낌이 드는데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달달하고 화려한 인기 신메뉴 음료 대신에 네. 이렇게 따뜻한 차를 마신다거나 아니면 뭐 쇼츠 대신에 통폼을 본다거나 그러니까 영화도 요즘은 한 편을 다 보지 않고 네. 막 그냥 뭐 잘라서 보잖아요.
4: 그쵸.
3: 영화 한 편을 전체를 다 본다거나 아니면 배달 음식 대신에 소박한 집밥을 먹는 것 전부 다 난도파민입니다.
4: 네. 말로 들으니까 저는 그래도 도파민 선택할게요.
3: 아, 진짜요? 왜 어떤 게 나빠서요?
4: 아니에요.
3: 어떤 게 힘들어요?
4: 뭐 근데 일단 그때 좋을 때도 있죠. Right? There are times when, you know, maybe like a full-length movie suits better, or maybe like, you know, rather than you know, the hottest drink out there in terms of popularity, maybe just settling down for a nice hot cup of tea. 그럴 때도 필요할 때도 있긴 있는데 어 근데 요즘 그게 트렌드라고 하니까 네. 역시 이 트미남 네 민수로서 이걸로 따라가야 되잖아요 제가. 네. So it's basically about choosing calm, low stimulation things that help you slow down and can even feel a bit more balanced. So then what can we do in our daily lives if we want to cut back on dopamine? 일상에서 도파민을 좀 줄이고 싶다면 그럼 뭘 하면 좋을까요?
3: 일단은요, 지금도 하고 계신 분 많을 것 같은데 무한 스크롤 멈추시고요. 디지털 디톡스를 한다거나 네. 아니면 또 차분하게 독서를 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4: 아, 또 여기서 책 나오네. 책 읽기.
3: 책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4: 책만 좋아하죠. 읽는 거는 좀 별로예요.
3: 아, 책만 좋아하시는구나.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빠른 자극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쫓는 대신에 산책을 하더라도 요건 저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어폰 없이 산책하기.
4: 이어폰 없이 산책. 그럼 제 숨소리만 듣고 산책해라고요?
3: 네. 그런데 뭐... 아니죠. 같이 옆에서 걷는 하루 엄마랑 생각하면서 얘기하면서
4: 그렇죠. 그럼 둘이 이어폰 끼고 같이 다니면 좀 그렇잖아요.
3: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뭐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뭐 요리 같은 거 해먹을 수도 있고요. 요즘 또 이런 분들 많으시던데 식물 가꾸기 같은 이런 정적인 활동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4: Oh, this is something I could get behind. So what a non-dopamine lifestyle is, right? It can help you feel a bit calmer, more focused, more rested. So as we mentioned, as we start the month of September, 여러분 진짜 9월 1일입니다. 9, 10, 11, 12. 이제 3분의 2 갔어요.
3: 네, 네, 맞아요.
4: Oh my goodness. Only 4 more months left, right? Of 2026. 진짜 where does... 잠깐, 9, 10, 11, 12. 그쵸? 말도 안 돼. So as we start the beginning of the last third, right, of the month of September, how about letting go of something instead of adding something new? 네, 그렇다면 우리 언니는 is there maybe a non-dopamine habit that you've already started or maybe even want to try? 뭐 non-dopamine life 중에서 이미 하고 있는 거가 뭐거나 안 그러면 뭐 한번 해보고 싶은 거 있습니까?
3: 이미 하고 있는 게 이게 난 도파민 맞을 것 같아요. 저 지금 매일 필사를 하고 있거든요.
4: 와우.
3: 책을 읽으면서 뭐 네. 좋았던 구절이라든지 아니면 네. 어떤 부분을 필사를 네. 하는데 제가 시작한 지 좀 돼가지고요. 네. 오늘로 113일째 하고 있습니다.
4: 와우. 이게 필사를 그 copying down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딱 본 뭐지 그 노래 뭐 가사나 네, 그럼 책에 맞아요. 있는 뭐 네. 그런 이렇게 라인을 뭐 문장 하나씩 이렇게 딴 데 이렇게 옮겨서 적어서 예. 그냥 뭐 그러면 공책에 그냥 놓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 붙여요?
3: 일단은요. 처음에는 제가 집에 그 안 쓰는 물건을 정리하려고 서랍을 정리하다 보니까 네. 제가 중학교 다닐 때부터 쓰고 모아놨던 편지지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편지지를 이제 써보려고 거기다가 네. 필사를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편지지를 다 써서 공책을 하나 사가지고
4: 와.
3: 예, 지금 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4: 100 얼마 됐죠?
3: 113일.
4: 113일. 113 days since she started this. 와, 진짜 이건 넌 도파민이겠다. 뭐냐면 네. 쓰고 읽고 맞아요. 다시 네. 보고 생각하고 하는 거니까.
3: 그리고 매일매일 쓸 걸 찾다 보니까 네. 책도 더 읽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 정말 우리 부스타 분들한테도 권하고 싶은.
4: 네. 너무 좋다.
3: 에브리데이 스타는 뭐 하고 있는 거 있어요?
4: 아, 저는 너무 도파민? 일어나자마자 잠 잘 때까지 너무 도파민 이 생활을 너무 하고 있어서 이 중에 뭐를 할까? 근데 하는 거 있긴 있어요. 아까 식물 가꾸기.
3: 네.
4: 네. 요즘 저희 그 리빙룸 아주 초록초록 하거든요. 네. We've 사다고 하기보다 we've adopted a lot of plants. 네. 이게 식물 친구들을 많이 입양해 왔어요.
3: 네. 네.
4: 돈 내고 샀지만. 네.
3: 그래요. 그럼 유난히 잘 키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4: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그때 설명 들은 대로 뭐 water once a week, 뭐 sunshine 이런 거 제가 책임졌거든요.
3: 네.
4: 그렇게 하니까 뭐가 조금 이제 잘하는 것도 보고 하니까 뭐가 좀 편해지는 느낌 들긴 들더라고요.
3: 그렇죠. 네. 보는 것도 즐겁지만 또 키우는 재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4: 맞습니다.
3: 아까 우리 에브데스타가 정말 하루 종일 도파민에 네. 중독돼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이거 좀 줄이려고 해. 뭐 아, 나 이제 거기 질렸어. 이런 영어 표현 같은 거 좀 가르쳐 주세요.
4: 자, 그러면 나 이거 나 저거 이제 질렸어. I'm over it. I'm over it라고 합니다.
3: I'm over it.
4: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나 무한 스크롤 이제 질렸어. I'm over endless scrolling.
3: I'm over endless scrolling.
4: 네, 여러분 예를 들어 for example 절대로 전 아닌데요. 뭐 예를 들어 배달 음식 이제 질려. 이거는 뭐 그렇게 질릴 수 있습니까? 배달 음식 너무 맛있는데. 근데 예를 들어 그렇게 하려면 I'm over delivery food.
3: I'm over delivery food.
4: 네. 근데 사람도 질릴 수 있잖아요.
3: 네, 그렇죠.
4: 그래서 I'm over him. I'm over her.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3: I'm 네. over him.
4: 아, 근데 뭐를 줄이고 싶다. 예를 들어 뭐 SNS를 좀 줄이고 싶다. I'm cutting back on social media.
3: I'm cutting back on social media.
4: 그래서 cutting back on 뭐뭐를 줄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문자가 몇 개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이제 9월달 시작하니까 여러분들은 non-dopamine 이 트렌드 라이프스타일을 뭐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데니리님은요 meditation이라고 하네요. meditation 이거 그 명상
3: 아,
4: 명상이죠.
3: 네네네.
4: 네. 그리고 일단 우리 너루님이 언니한테 와 진짜 멋있어요 언니. 언니라고 하네요. 아까 그거 적는 거 나오니까.
3: 너구리님도 동참하시죠?
4: 네, 같이 해보세요.
3: 네. 네.
4: 자, 여러분, 화요일의 올스타 아주 재미있는 코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Up first, that's what you think. 그건 네 생각이고. A fun little balance game. Would you rather corner that we have going on. 세대마다 어떻게 생각이 다른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부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3: 네, 그리고 여러분이 기다리는 EPQ 전국민 영어 한마디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Easy Peasy Quiz. 객관식 문제라서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세 문제만 맞추면 푸짐한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4: That's right. 여러분, 이 전화번호 저장하세요. 051-744-6601 744-6601 이게 전화번호입니다. 6시 45분쯤 그때 퀴즈 코너 시작할 건데요. 노래 나올 때 저희가 그때 전화해달라고 부탁했거든요. 그때 전화하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Alright, 다음으로 코너 속의 코너 날씨 요정 만나겠습니다.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Weather Fair is back. 날씨 조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네,
0: 우선은요, 뭐 미리 다 답변하실 것 같아서요. 오늘도 더웠어요.
2: 네, 네,
0: 오늘도 심히 더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You said it was going to cool down. So when is that actually happening? 이거에 대해서 좀 물어보실 텐데
1: 진짜.
0: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번 주

0: 부터 조금 기운이 낮아질 거다. 네, 제가 원래 실수를 잘 안 하는데요. 오랜만에 조금 한 뭐 3년 만에 한 것 같은데 이번엔 진짜 확실합니다. If you can just hang in there this week, 이번 주 next week will be completely different. 이번 주까지 덥고요. 다음 주부터
1: 분명히 이 말 다음 주도 똑같이 할 겁니다.
0: 네, 믿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고 기온이 33도였거든요. I checked next week's forecast and the high won't go over 30 degrees anymore. 다음 주부터는 제가 살짝 봤는데 최고 기온 30도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 번 더 믿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여러분 혹시 그때 되면 사는 곳에 30도를 넘었다 사진 찍고 저희한테 바로 보내주세요.
0: 그 부산 기준입니다. 네, 부산 기준. 자, 이야기가 길었는데요. 바로 내일 날씨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tomorrow the low will be 25 degrees and the high will be 33 degrees. Not much different from today, but it will be cloudy in the morning and passing showers are expected in the afternoon. 오전에는 흐렸다가 오후에는 소나기가 내릴 예정이니까요. 우산 꼭꼭꼭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English expression이 뭐냐면 tough it out. 이게 힘든 상황을 악으로 참아내다, 버티다거든요. 이번 주 tough it out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문으로 just tough it out this week. Temperatures won't go over 30 degrees starting next week. 이번 주만 악으로 버텨보시고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30도를 넘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죠? 이제 정직 신뢰 기억하시죠? 네, 다음 주 믿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렉서스카이 전망대,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의 핫플 100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The newly upgraded Busan Lexus-Sky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spot you can't miss. We a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our sunny 100 floor observatory.
1: 네, 네. 여러분 날씨 조정 뭐라 안 할 겁니까?
0: 저 댓글 안 보면 안 돼요?
1: 지금
0: 시간이 된 것 같아서
1: 뭐. 아니요, 우리 부스터분들 오늘 좀 조용하네요. 날씨 오정
0: 믿는다는 거죠.
1: 네, 네.
0: 날씨 날, 오정 3년 만에 실수했으니까 3년 만에
1: 와,
0: 그 정도는 뭐 괜찮지 않을까요?
1: 이렇게 네. 보내면 돼요? 여러분 우리 부스터분들
0: 지금 이제 내리면 되지 않을까요?
1: 보내면 됩니까? 보냅니다.
0: 마이크 꺼주세요.
1: 보냅니다.
0: 이제 갈게요. 이제 마이크
2: 설마 포기하신 건 아니겠죠?
1: 포기했다 날씨 오정을 사람들이.
3: 부산 영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조한입니다. 제가 제일 큰 스타를 맡고 있는 올스타 잉글리시 즐기고 계시나요? 더 재미있게 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 노래 끝을 잡고 코너에 참여하시면 저와 함께 팝송으로 영어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선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저와 함께 부를 노래는 들리시나요? 바로 이 노래입니다. 집에서 전화기만 준비해 주세요. 전화는 제가 드릴게요. 참여 방법은 민수 take it over.
4: Yes, sir.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분들은요. www.befm.or.kr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 클릭, All Star English tab 클릭, and last but not least, Notice tab 클릭 하셔서 신청해 주세요.
3: 매주 수요일 All Star English에서 만나요.
5: 그건 네 생각이고.
6: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알았어, 뭔 말인지 알겠지만 그건 네 생각이고.
4: Welcome to That's What You Think. 그건 네 생각이고. Fun little Would You Rather balance game we have with our listeners. We get to see what and how generations choose and all the while practice a little bit of English.
5: 네, 세대별 선택도 알아보고 내 생각도 나누고 영어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부스타 여러분도 둘 중 하나를 골라서 보내주시면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 중 뽑아서 올스타에서 푸짐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4: 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Alright, let's get it.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5: 네, 오늘은 분실물 밸런스 게임인데요. 우리 부스타 여러분들도 분명히 핸드폰 내려놓자마자 근데 핸드폰 어디가

0: 뭐지? 하고 찾은 적 있으시죠?
1: 맞아요. 분명히 핸드폰 어디 갔지? 손에 들고 있는데 어디 갔지? 내 핸드폰 한번 전화해봐야겠다라고 막 계속 전화하고 저는 있잖아요.
0: 저는 오늘 방송국 오려고 현관문 딱 닫고 엘리베이터 눌렀는데 핸드폰을 안 들고 왔네. 집에 다시 갔다 왔어요.
1: 그런 일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요즘 저도. All the time, right? I think we're all getting a little forgetful these days. 그쵸?
0: 네. 재미있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1년에 평균 60시간을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데 쓴다고 합니다.
1: 60 hours? That's... 계산하면 2.5 days just looking for your stuff?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낭비한다고요?
0: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금방 여기다 두고 어디 갔지? 어디 갔지? 맞아요. 막 찾잖아요.
1: 맞습니다.
0: 근데 요즘 왜 이렇게 우리는 자꾸 깜빡깜빡할까요?
1: Well, they say it's because we're always multitasking. You know, we're checking our phones and dealing with too much information. Our brains are just simply overloaded. 늘 여러 일을 동시에 하고 핸드폰을 확인하고 너무 많은 정보를 접하다 보니 내가 과부하 상태인 거죠.
0: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에브리데이 스타는 최근에 뭐 잃어버려가지고 찾은 적 있으신가요?
1: 진짜 저 안경을 자주 잃어버리거든요.
0: 아, 진짜요?
1: 네. 집에 근데 분명히 어디 있긴 있어요. But my daughter 하루가 이거 hide and seek 내 안경 갖고 hide and seek를 이거 술래잡기를 자주 하거든요. 아빠 분명히 안경을 어디 숨겨놓으면 나중에 나갈 때쯤 되면 엄청 찾는다고 헤매겠지? 라고 일부러 하는 거예요. 하루야 그만해.
0: 아빠 진짜 화난 것 같은데. 네. 아니 근데 저는 시력이 좀 많이 안 좋아서
1: 네.
0: 지금은 뭐 렌즈를 끼고 있긴 한데
1: 네.
0: 안경을 안 끼면 아예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1: 네.
0: 안경은 늘 손 닿는 데 있어야 되거든요.
1: 아, 네. Within 손 닿는 데 within arm's 네. reach. 네. 너구리님 보물찾기 영어로 뭔가요?
0: 보물찾기
1: 하는데.
0: 뭐예요?
1: 네, treasure hunt라고 합니다.
0: Treasure hunt.
1: 오, 네.
0: 네.
1: 근데 뭐 하루한테는 treasure hunt 되는데 아빠한테는 시간 낭비, waste of time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니 뭐 딸이랑 게임 안 논다고 뭐 그건 아니에요. 근데 맨날 바쁠 때마다 그렇거든요. 하루가.
0: 근데 두둥님이요.
1: 네.
0: 하루야 그만해. 이모들은 아빠 생을 못 참아.
1: 여러분 안경 한번 벗어봐요. 안경 벗어봐요.
0: 괜찮을 것 같은데. 위험한데. 지금 막 몇 분 나가시는데요. 이모들 단체로
1: 여러분,
0: 나가십니다.
1: Don't worry. I won't take off my glasses. 네, 사실 저희 BFM 컨트랙트에 안경 벗지 말아라고.
0: 진짜요?
1: 아니, 농담이에요.
0: 저쪽에서 내라고 하는데요.
1: 네, 부장님 저 그런 거 못 읽었습니다. 자, let's get it. 오늘의 그러면 분침물 밸런스 게임 첫 번째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Round 1. Alright, which would be more of a nightmare? Losing 5 million won worth of department store gift cards you got as a bonus? Or... Losing your brand new phone with Find My Phone turned off.
0: 와.
1: 생각만 해도 너무 싫어.
0: 진짜 더 멘붕인 상황은 보너스로 받은 500만 원어치 백화점 상품권 잃어버리기 vs 폰 찾기 기능도 안 켜놓은 최신 폰 잃어버리기.
1: 와. 생각만 해도 화나고 너무 싫어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의견 보내주세요.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한 통에 100원 됩니다. 카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의견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참여한 분들 중 2부의 문자 요정이 선물 드릴 수 있으니 여러분 Thank you so much for all your participation. 자, 와 생각만 해도
0: 진짜요. 너무 끔찍한데요.
1: 근데 저는 제가 싫어하는 것보다 내가 누구한테 이거 혼날까 봐.
0: 하루엄마한테?
1: 이런 말하기 좀 그랬는데.
0: 어떤 게 더 혼날 것 같아요? 둘 중에?
1: 근데 뭐 폰은 500만 원 정도는 안 하니까. 네, 근데 그 500만 원 갖고는 일단 당연히 돈은 아니지만 You could still buy 5 million won worth of items when you go to a department store, right? 가게나 그런데 장도 볼 수 있고 필요한 옷도 살 수 있고, right? Losing 5 million won 이거 더 혼날 것 같아요, 저는. 언니 언니는요?
0: 저도 사실은 500만 원어치 백화점 상품권은 이건 잃어버리면 아예 없어지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말씀하셨듯이 최신 폰이 500만 원은 안 한단 말이죠.
1: 그렇죠.
0: 이걸로 사면 되잖아요. 500만 원.
1: 맞아요. 그 정도의 비싼 폰은 아직 못 봤습니다.
0: 네,
1: 저는.
0: 그래서 저도 예.
1: 일단 그 금액으로만 보내요. 저희는.
0: 그렇네요. 네. 너무 현실적이었나?
1: 폰에 있는 아주 우리 뭐 가족.

0: 쪽 친구 뭐 여행 사진 이런 거 다 있을 건데.
1: 그런 거는 그러네요.
2: 괜찮습니다.
1: 저 바꿀게요. 최신 폰 잃어버리기로 바꿀게요. 소중해.
0: 네, 여러분 그러면 저도 아니요, 저도 아직 500만 원 잊어버려요.
1: 아니요, 돈 정도야 뭐 다시 벌면 되죠. 예, 저는 오케이. 추억이 더 중요합니다.
0: 언니 이렇게 빠질 거예요?
1: 사실이니까요.
0: 네. Alright, let's check out some of the rankings from last year and see what people lost most often on Seoul subways. 자, 여러분 진짜 서울 뭐 부산 이 랭킹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근데 네. 이 지하철 타는 사람 수로만 보면 서울에 더 탈 거잖아요.
1: 네, 훨씬
0: 그러면 더 많이 물건을 잊어버릴 건데 넘버 원 어떻게 됩니까?
1: 이게 의외로요. 네. 지갑이래요.
0: Oh, really?
1: 그러니까요. 지갑을 가장 많이 잃어버린다고 나왔고 그 다음이 예, 옷이나 가방 순이래요. 네.
0: 사람도 아직 지갑을 들고 다니구나.
1: 들고는 다니지 않나요?
0: 네. 아 요즘 저도 지갑 항상 집에 놓고 다니거든요. 왜냐면 나가면 카드로 다 되고 폰으로 QR코드 다 찍고 하니까.
1: 그런데 현금이 네.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0: 맞네요. 예. 그때는 뭐 빌려줘요. 지갑을 사람한테.
1: 예, 이 지하철을 두고 내린다는 게 좀 의외네요.
0: 맞습니다. I thought phones would be number one. 폰 아니었어요?
1: 그런데요. 폰은 4위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재미있는 게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는 이어폰을 두고 내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0: 분명히 이렇게 자면서 이렇게 머리 끄덕끄덕거리면서 분명히 떨어졌을 겁니다. 근데 잘 모르잖아요.
1: 맞아요.
0: Right? But Korean taxis have some pretty wild lost and found stories. Right? So 여러분 궁금하시죠? 한국 택시에는 정말 황당한 분실물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1: 네.
0: 뭐가 있을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1: 붕어빵 만들기 키트.
0: 네?
1: 붕어빵 만들기 키트.
0: 키트요?
1: 예. 그런 게 집에서 만들 수 있는 그게 있나 봐요.
0: 아, 키트요? 네. 그 카트 아니죠?
1: 아, 그렇게 크진 않고 집에서 이렇게 우리 와플팬처럼 네. 조그맣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아마 이제 집에서 만들어 드시려고 사놨다가 차에 두고 내리셨나 봐요.
0: 분명히 이거 냅두고 간 분이 분명히 아빠일 거예요.
1: 아, 그럴 수도
0: 엄마가
1: 있죠.
0: 엄마가 네. 애들 지금 날 장난하니까 집에 올 때 붕어빵 키트 꼭 사와라고 분명히 시켰을 건데
1: 네.
0: 아, 나 이제 이거 사가면 아마 엄마한테 애들한테 포인트 받을 수 있겠지라고 했는데
1: 하필 딱, 택시에 두고 내린
0: 네,
1: 거죠.
0: 잠들어서 얼마나 잔소리 들었을까.
1: 그리고 김치통. 본가에 다녀올 때 받았다가
0: 빈 네. 김치통일까요? 김치 아니, 가득 찬 김치통
1: 아마 가득 찬 김치통일 가능성이 높을
0: 거네요. What a waste!
1: 그리고 참기름.
0: 참기름도 what a waste!
1: 전기장판.
0: 아 이거는 뭐.
1: 근데 또 아이돌 응원봉.
0: 아
1: 이런 거 굉장히 열심히 챙기실 것 같은데 또 두고 내리신 분이 있다네요.
0: 네.
1: 오이나 화분 같은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0: 오이?
1: 장을 받다가 네. 예, 뭐 두고 내리는 거죠.
0: 그럴 수도 네. 있죠. 네. 아 근데 그래도 뭐 분실물 센터에서 찾을 수 있으면 다행이잖아요.
1: 맞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항상 내리기 전에는 주위를 한번 살펴보고 내리는 네. 게 제일 좋겠죠. 네.
0: I do that on taxis for sure. 전 택시 내릴 때마다 그렇게 하긴 해요.
1: 네.
0: 근데 지하철하고 버스는 뒤도 돌아보지도 않아요.
1: 그 저는 짐이 있잖아요.
0: 네.
1: 그러면 옆에다 두면 그냥 내려버릴까 봐 항상 안고 있어요. 제일 안전한 게.
0: This is a good habit to have. 이렇게 해야죠. 자, 여러분 그럼 분실물 센터에 가면 가장 많이 쓰는 표현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분실물 센터는요. 영어는요. Lost and found라고 합니다. Lost and found. 그렇죠. 이게 잊어버렸는데 누가 찾아서 거기에 뭐지 그 반납을 했다.
1: 네, 분실물 센터에. 네. 네.
0: 근데 뭐를 잃어버렸다. I lost my. 그럼 예를 들어, 제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I lost my wallet. 네. 근데 뭐를 두고 온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택시 핸드폰을 두고 온 것 같아요. I think I left my phone in the taxi. 네, 폰을 택시에 leave를 하는 거죠. 거기에 그렇죠. 그리고 혹시 누가 내 이어폰을 맡긴 거 있나요? 이어폰을 맡긴 거 있나요? 이렇게 오피스 가서 확인해야 되잖아요.
1: 네.
0: Did anyone turn in my earbuds? 네. turn in을 거기 센터에 이렇게 부탁을 할 때 뭐를 줄 때 turn i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oh, did anybody turn in my earbuds? 혹시 누가 제 이어폰을 맡긴 적 있나요?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자, 우리 포스터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의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너구리님은요, 핸드폰에 있는 사진들이나 개인정보들이 있으니까 저는 500만 원 상품권을 잃어버리겠습니다. 근데 예. 분명히 아까 어니언니를 그렇게 답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답을 보내주네요. 역시 눈치 빠릅니다, 여러분.
1: 근데 이 데닐리님인가요?
0: 네.
1: 아니다, 상품권인가? 이렇게 보내셨네요.
0: 역시 잘 생각해보세요.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아, 특히 500만 받았는데 저는 그래서 요즘 그 gift certificate나 아니면 폰으로 그 뭐지 그 선물 보낼 때 있잖아요.
1: 네네.
0: 그럴 때 등록이나 주소 바로 넣어요.
1: 네. 혹시나 잃어버릴까 봐.
0: 혹시나 잃어버릴까 봐. 네. 깜빡할까 봐 특히.
1: 아, 잊어버리는 거죠 그거.
0: 맞습니다. 네. 네. 우리 두둥님의 cellphone is way worth more than money. For sure, the memories. 아, 두둥님도 똑같이 네, 이렇게 눈치 게임을 타서
1: 우리 부스타님들 네. 멋있다. 네.
0: 여러분 요즘 클라우드 이런 거 다 거기에 저장돼 있잖아요.
1: 그래요, 그래요. 아니 저장을 해놔야 돼요.
0: 네. 네. 두둥님 근데 딱 이렇게 생각보니까 근데 500만이면 폴드가 두 개네라고 하는데 잘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1: 지금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0: 맞아요. 네. Keep sending those messages. 혹시 문자 못 읽으면 2부에 문자 요청이 챙길 거니까 여러분. Keep sending them in. 자, 두 번째 밸런스 게임 주제 가겠습니다. Round 2. Which would be worse on a trip? Losing your suitcase on the first day or losing your passport on the last day. 오!
1: 아, 정말 스트레스 받네요.
0: 생각해도 스트레스야.
1: 네, 여행 가서 더 멘붕인 상황은 여행 첫날 캐리어 분실 vs 여행 마지막 날 여권 분실.
0: Oh my goodness.
1: 너무 힘든데요, 둘 다.
0: 진짜. 여러분 지금부터 의견 보내 주세요. 샵 9050 카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오늘 네, 밸런스 게임에 참여 가능합니다. 와, 근데 저는 둘 중에 너무 싫을 것 같은데 I would rather lose my passport on the last day. 여행 마지막 날 차라리 여권 분실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1: 아, 진짜요?
0: 그래서 1번이 더 최악인 것 같아요.
1: 아니, 저는 여행 첫날 캐리어 분실.
0: 아, 진짜요? 왜요?
1: 왜냐면 뭐
0: 이게 더 최악이다?
1: 아, 더 최악인?
0: 네.
1: 거죠.
0: 더 최악을 더 멘붕인 상황을 고르는
1: 그렇죠,
0: 거죠.
1: 그렇죠.
0: 네.
1: 아, 캐리어는 사실 뭐 분실돼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저도 그래요. 여행 마지막 날 여권 분실. 여권 분실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죠. 만약에
0: 일단 그 엠베시 가야 되는 그 대사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일단 현지 경찰에 네. 가서 분실했다고 신고를 하고 네. 그 확인서를 가지고
0: 네.
1: 그 대사관에 네. 가서 긴급 여권이나 여행 증명서 같은 걸 발급받으면 된대요.
0: 네.
1: 그런데 사실 있잖아요. 간단하게 보이지만 현지 경찰에 가서 물론 요즘은 이제 번역기가 다 있으니까
0: 네.
1: 이렇게 해서 받았잖아요. 만약에. 네. 근데 대사관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0: 아,
1: 다른
0: 맞습니다.
1: 도시로 가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여행 네. 마지막 날인데 비행기 티켓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0: 맞네.
1: 그러니까.
0: 그러면 extended vacation. 부장님 저 휴가 며칠 더 쓸게요.
1: 예. 오히려 좋아.
0: 아니, 근데 우리 언니 말 들어보니까 이거 경험에서 나오는 말인 것 같은데요. 설명이.
1: 혹시 그럴까 봐 제가 네. 이제 노파심이라는 단어 아세요?
0: 노파심? What does 네. that mean?
1: 그거 이제 일어나지 않은 일 나이가 들면 미리미리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잃어버리면 네.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 해서 꼼꼼하게 찾아는 놨는데 아직 경험은 없거든요.
0: 아, 근데 역시 이게 여행 갈 때 이런 분들이랑 같이 진짜 가야 됩니다. 네. 뭐냐면 미리 이렇게 생각하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좀
1: 알죠.
0: 중간중간에 알려주면 얼마나 도움이 큰 도움이
1: 진짜
0: 될 거예요.
1: 진짜 좋을 것 같잖아요.
0: 네.
1: 그런데 같이 가는 사람은 좋겠지만 저는 굉장히 피곤해요. 계속 알려줘야 돼요.
0: 맞네요. 맞네요.
1: 네. 근데 사실 캐리어에 뭐 여행 갈 때 옷 네. 같은 거를 저는 뭐 대충 가서 버려도 상관없는 옷 이런 거 입고 가져가거든요.
0: Oh, really?
1: 네.
0: 네.
1: 왜냐면 뭐 가서 굳이 뭐
0: Yeah, sure. And for a lot of people, you know, they take empty suitcases with them when they go because 여행 가서 쇼핑할 거잖아요. 가서 그러니까, 필요한 거 사면 되지.
1: 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쇼핑하면 네. 되니까 그렇고 여기도 네. 지금 여행 마지막 날 캐리어를 분실했다. 그러면 잔뜩 쇼핑해놨던 거를 다 잃어버리는 거니까 힘든데 첫날에 분실하는 거는 가서 사도 되지 않나요? 그쵸. 옷 같은 거. 뭐.
0: 맞네. 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일단 1번이 최악이라 생각했잖아요. Right? Because I thought 여행 첫날 캐리어를 분실되면 if you lose your luggage on the first day, that sets the whole tone for the rest of your vacation. 딱 그 이제 분실한 게 이제 나머지 이제 vacation 기간에 그러니까 분위기를 딱 계속. 그렇게 이어가잖아요. 네, 너무 너무 싫을 것 같아요. 나는 여기 좀 쉬고 좀
1: 즐겁게 왔는데. 네. 근데 저도 있잖아요. 원래는 캐리어 같은 게 분실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테지만 네. 제가 예전에 한번 중간에 환승을 해서 비행기를 타고 간 적이 있는데 네. 짐이 도착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총 5일 일정인데 3일 동안 짐이 안 왔거든요. 한 번 그 일을 겪고 나니까
0: yes.
1: 아, 여행 갈 때 많은 걸 싸갈 필요가 없구나. 없어도 살 수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0: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최대한 비어서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1: 네네네.
0: 그리고 특히 40% of couples they say they've argued because their partner lost something or forgot where they put it during vacation. 40% 부부나 커플이 상대방이 물건이 잃어버리거나 어디 뒀는지 몰라서 여행 가서 싸운 적이 있다고 이 설문조사에 답했거든요.
1: 네. 네.
0: 그럼 언니 언니는 그러면 그 이 러게지를 늦게 받은 거잖아요.
1: 네네.
0: 혹시 뭐 잃어버린 적 있어요?
1: 잃어버린 적이 진짜 딱 한 번 있는데요.
0: 뭔데요?
1: 한 번은 제가 좀 걱정이 많은 스타일이라서
0: 네.
1: 빨리빨리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행들이 같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뭐 그 체크아웃 시간 저는 보통 1시간 전에는 다 끝내놓거든요.
0: 네.
1: 근데 뭘 하고 와서 보니까 한 10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씻고 이제 공항에 가려고 짐을 챙기다가 제가 굉장히 아끼는 원피스를 한번 두고 온 적이 있거든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굉장히
0: 네.
1: 집에 와가지고도
0: 네.
1: 그러니까 그게 여름용 원피스여가지고 여름만 되면 그 옷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0: 아, 근데 저도요. 제일 기억에 남는 like the thing that I've lost on vacation 똑같이 옷 하나거든요. 옷 하나인데 제 옷도 아니었어요. 저의 딸의 카디건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건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냥 가방에 넣는 것을 잃어버렸거든요. 제가 그거 딸 막 짐 챙기면서.
1: 네.
0: 근데 이제 뭐 저도 그랬고 와이프도 딱 이렇게 딱 거기 이제 여행지 도착해서 막 우리 가족 사진 이렇게 찍고 이렇게 다 맞췄는데 카디건이 없어서
1: 아.
0: 저도 너무 싫어했고 와이프도 저한테 화났고 오. 딸도 그냥 너무 싫어했고 그게 첫날이었습니다. 네.
1: 그래요. 사실 속상하긴 한데
0: 그쵸.
1: 맞죠. 근데 저는 좀 그런 주의예요. 안 그래도 뭔가를 잃어버리잖아요. 잃어버리면 속상한데
0: 네.
1: 그것 때문에 뭐 싸운다거나 더 큰 문제를 만들면 손해잖아요. 그래서 전 잃어버리면 그냥 끝.
0: That's true.
1: 예.
0: 네. 우리 와이프랑 딸 듣고 있겠죠. 지금 둘 다 집에 있는데.
1: 전 항상 위로해요. 더 좋은 거 사면 된다.
0: 아, 네. 그래서 하루야 아빠가 카디건 하나 사줬잖아. 가서.
1: 그냥 자, 그러면 일부러 잃어버려도 되겠네요.
0: 절대 일부러 하면 안 돼. 하루야 알겠지?
1: 네네.
0: 자, 그러면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진짜 멘붕이야 이렇게 말할 때 영어로 그럼 뭐라고 할까요? 나 지금 멘붕이야. 완전 당황했어. I'm freaking out.
1: I'm freaking out.
0: 네, I'm freaking out. 이거 아마 미드에도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여권 잃어버렸어. 나 지금 완전 멘붕이야. I lost my passport. I'm freaking out.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면요.
1: 네.
0: I'm freaking out라고 합니다. 네. 근데 나 멘탈 나가는 중이야. 진짜 I'm losing it.
1: I'm losing it.
0: 이 it가 우리의 멘탈이겠죠. 네. 그래서 내 폰 어디 있지? 나 진짜 멘탈 나가는 중이다. I'm losing it. Where's my phone? 이렇게 다 할 수 있고요. 근데 진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거 잃어버렸고 잃어버렸고 온 가족이 나한테 지금 화나 있잖아요.
1: 네.
0: 머릿속이 그냥 하얘지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My mind went blank.
1: My mind went blank.
0: 네. 내 차 키 어디 뒀지? 머릿속이 완전 하얘졌어. Where did I put my car keys? My mind just went blank. 이렇게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런 일도 많죠. 특히 왜냐면 이제 가족 여행 가면 특히 아빠들이 이제 리드를 많이 하잖아요. 네. 네. 이 대한민국 여행 가는 대한민국 아빠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네. 자, 문자 몇 개 왔는데요. 자, 우리 수빈이 님, 닥터 수니 말합니다. 아, 어쩌죠? 여권 분실로 비행기를 못 탄대요. 네, 내일 출근이 안 될 건데. 이거 유유하고 크크크 이거 우는 걸까 좋아하는 걸까?
1: 그렇죠. 오히려 좋아라니까요. 아니, 그런 상황이면 회사에서도 네. 좀 양해가 되지 않을까요?
0: 양해가 될까요? 부장님? 왜 저랑 눈 많아? 안 맞추시죠?
1: 아니, 여권이 없는데 뭐 어떡하라고. 뭐.
0: 맞아요.
1: 네. 내가 뭐 어떻게 하라고.
0: 비행기 안 태워주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부장님.
1: 아, 역시. 비행기를 하나 보내주시는지 뭐.
0: 네. 부장님, 저 휴가 신청할게요.
1: 이거 좋은 방법인데요.
0: 네, 마지막 우리 문자 하나 더 읽고 마무리하도록 네. 할게요. 우리 유니님이 보냈습니다. 여권이 진짜 멘붕이에요. 캐리어는 없으면 사면 됩니다. 네. 근데 안에 있는 물건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캐리어 안에. 근데 여권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해결 방법 찾느라 지옥이에요라고 하네요.
1: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진짜.
0: 아, 진짜. 그래서 여러분 진짜 안 not losing your items and stuff on vacation 그게 최고죠.
1: 맞습니다. 네.
0: But in case calm down, right? Don't freak out. There's always a solution, okay? Thank you so much for all your messages. Once again, if we didn't get to your messages, 문자 요정이 2부에 챙길 거니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자, 다음으로 오늘의 EPQ Easy Peasy Quiz 가볼게요. Ladies and gentlemen, here it is.
2: Easy Peasy Quiz. 실시간 전화 연결 즉석 레벨업 영어 퀴즈 시간인데요. 총 세 문제만 맞추면 됩니다. 푸짐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죠?
0: Oh yes, 푸짐한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Get the first question correct. Coffee coupon is yours. Second question, if you get that right, a chicken combo going your way. And the third and final question, if you get that correct, a 50,000 won department store gift card.
2: 맞습니다. 1번 맞추면 커피, 2번 맞추면 치킨, 3번까지 맞추면 백화점 상품권 5만 원까지 다 드립니다. 지금부터 노래 짧게 나가는데 우리 에브리데이 스타가 지금 전화 주세요 하고 소리 지를 때 가장 네. 빨리 전화 주신 분 연결하겠습니다.
0: 자, 전화번호는요. 051-744-6 051-744-6601 지금 전화주세요! 빨간맛 궁금해하네 Red Velvet가 부릅니다. 빨간맛

0: All right, we have today's challenger. 오늘의 도전자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네, 여보세요.
0: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대학교 다니고 있는 26살 박상규라고 합니다.
0: 아이고, 네, 우리 상규님.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의 EPQ 도전자가 됐는데요. How do you feel 네. right now? 지금 기분 어때요?
2: 저 굉장히 I'm freaking out.
0: 역시. 나 이런 참조하는 너무 좋아.
1: 너무 훌륭하십니다.
0: 아이고, 계속 네. 듣고 있었네요, 상규님. 네. 뭐, 올스타 뭐 어때요? 재밌죠?
2: 항상 그 영어 공부한다고 잘 보고 있는데 항상 재밌게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항상 들어주셔서 저희가 더 감사하죠.
0: 부장님 네. 이분한테 그냥 선물 드릴게요. 안 돼요?
1: 퀴즈 상관없이? 아마 매일 들으신다고 하니까 네. 영어도 잘하실 것 같아요.
0: 부담.
1: 네. 커피 근데, 쿠폰에 네. 걸려있는 문제 드릴 텐데요.
0: Are you ready?
2: 네, 준비됐습니다.
0: All right, let's get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자, listen carefully and choose the correct answer.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a vehicle?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a vehicle? A, bus. B, taxi. C, bicycle. Or D, table. 정답은요?
2: 혹시 D가 테이블이라고 하셨나요?
1: 네.
0: Table. Table 네. 했습니다.
2: 네, 정답 D입니다.
0: 정답 D라고 했죠?
2: 네.
0: 요!
1: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vehicle라고 할 때 그 뭐 차나 안 가면 뭐 타는 거, 뭐 운송 수단 이런 뜻이죠. 네. 근데 그 네 개 중에 D table은 식탁입니다.
1: 테이블을 타고 다니.
0: 네. 뭐 타고 다니지 못합니다. 상윤님 congratulations. 커피 쿠폰 제가 쏩니다.
1: 네, 축하합니다. 우리 부스타들도 함께 퀴즈 맞춰주시.

0: usually have lunch at noon. B, we usually have lunch in noon. Or C, we usually have lunch on noon.
1: 네, 정답은요?
0: 정답은요? 네,
2: 정답은 B입니다.
0: 정답은 B라고 생각하네요, 우리 상규님이. 네. 네, 잘 생각하세요.
1: 네. 네.
0: 이 보통 우리 이게 noon 정오에 점심 먹잖아요.
1: 네, 네. 정오에.
0: 네. 그래서 noon처럼 정확한 시간을 말할 때 앞에 들어가 알맞은 전치사를 골라라고 부탁했거든요. 아마 상규님이 이게 질문을 확실히 이렇게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바로 네 B라고 네. 했는데. 일단 좀 눈치챘죠, 상규님.
2: 아, 네.
0: 네, 그래서 다시 초이스 3개 드립니다. We 네. usually have lunch at noon. 네. We usually have lunch in noon. Or C, we usually have lunch on noon. 자, 정답은요?
2: 아, 네, 정답은 A입니다.
1: 오!
0: 아, 역시. 역시 상규님 눈치 빨라.
1: 그래요. 끝까지 또 소신 있는 분들은 끝까지 B라고 한다고요.
0: 네. 아 역시 우리 상규님 진짜 눈치 빨라서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at noon입니다. at는 뭐 noon, 정오, 뭐 night, 밤처럼 구체적인 정확한 시간 앞에 쓰는 거예요. 뭐 at noon or 맞아요. at night. in은 뭐 월, 계절, 연도처럼 긴 기간을 사용하거든요.
1: 네, 네. 2단계까지 맞추셨고요. 우리 올스타가 커피 쿠폰과 치킨 세트까지 쏘겠습니다.
0: 와, 치킨 세트까지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 감사합니다. 세 번째 문제 남았는데요. 이거는 뭐가 걸려 있죠?
1: 네, 백화점 상품권 5만 원이 걸려 있습니다.
0: 상균이 너무 긴장되면 그냥 여기서 멈추면 되거든요.
2: 아, 저 더 도전하겠습니다.
0: 이야, 좋아, 좋아. 자, 그럼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자, 대화를 듣고 알맞은 답을 고르면 됩니다.
1: 민수. 네. 예. 자, 민수, Boogie's birthday is today. Did you call Boogie?
0: Oh no! Shoot! 삐리리리! 자, 초이스가 세 개입니다. Oh no! It fell my mind. B. Oh no! It slipped my mind. Or C. Oh no! It broke my mind.
1: 자, 정답은요?
0: 진짜 큰 힌트 줬어요, 상규님.
2: 아, 그 죄송한데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죠.
0: 자, 다시 힌트 드릴게요. 네. 네. 아, 뭐를 깜빡했다라고 표현할 때 쓰는 영어 expression인데요. 자, 네. A. Oh no, it fell my mind. B. Oh no, it slipped my mind. C. Oh no, it broke my mind.
1: 자, 정답은요?
2: 정답은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0: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왜 두 번째인 것 같아요?
2: 아, 제가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네. 뭔가 감이...
0: 아, 감으로 가나요? 영어는 감으로 갑니다. 상규님.
2: 예.
0: 감이 맞았습니다.
2: 예.
0: 아, 근데 감으로 가면 안 되는데. 이해를 해야 되는데.
1: 와, 어쨌든 감으로 갔지만 3단계까지 맞추셔서 올스타가 커피 쿠폰, 치킨 세트, 그리고 백화점 상품권까지 다 쏘겠습니다.
0: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상규님. 자, 마지막 이 정답이 It slipped my mind. 뭐를 깜빡했을 때, 뭐를 잊어버렸을 때 It slipped my mind라고 하거든요. 우리 상규님 한번 따라보세요. It slipped my mind.
2: It slipped my mind.
0: 좋았어요.
1: 그 슬립이 미끄러지다는 뜻이죠.
0: 네. 네. 아~ 그 기억해야 되는 게 미끄러져서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 기분 어때요?
2: 저 지금 너무 좋습니다. 날아갈 것 같습니다.
0: 아이고. 그렇죠.
1: 네. 평소에도 방송 즐겨 들으신다고 했잖아요.
2: 네.
1: 예, 주변 분들한테도 좀 많이 권해주시고요.
2: 네.
1: 또 방송에 연결됐으니까 또 특별히 방송에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0: 아, 준비 안 했다.
2: 아, 준비 안 저 했다. 준비했습니다.
1: 네, 네, 네.
2: 그냥 이제 민수님 이제 그 올스타 잉글리시 열심히 항상 이제 영어 공부한다고 잘 듣고 있고 항상 재밌는 방송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 상균이.
1: 민수님.
0: 나 눈물 날 것 같아. 잠깐만. 잠깐만.
1: 안경 벗으면 나간다니까요.
0: 막 눈을 찌르려고 하는데 눈물이 안 나네요. 상균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런 응원 메시지 맨날 감동이야. 상균님 thank you so much. 오늘 도전했던 것 너무 감사하고요. 다시 축하드리고요. 우리 All-Star English 많이 많이 네, 관심 가져주시고 서포트 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네,
1: 감사합니다.
0: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짜 우리 올스타에서

0: 선물 받아갈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 너튜브 채널 보니까 우리 많은 불사분들이 정답 우리 일단 상규님보다 좀 더 잘 맞췄거든요.
1: 아니 오늘 뭐 다음에 꼭 도전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네요.
0: 도전하세요.
1: 네.
0: 여러분 진짜 선물 다 받아가세요. 제발. Alright, time to wrap up our number one. 이제 1부 마무리해야 된대요. 우리 언니 thank you so much for today.
1: 네, 오늘도 함께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주변에 물건 잃어버리지 않게 한 번 더 살피시면서 오늘도 무사히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We'll see you back here in hour number two at 7 o'clock, but in the meantime, Red Velvet, Red Flavor 계속 부르네요.

0: power reach to the world. BEFM, Busan, Yeobanzo.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Star English Level Up, Live and Vibes. 감성 라이브! 부산의 목소리가 세계로 간다. From Busan to the world. R&B 황제 김조한과 부산 대표 3인조 감성 발라더 순순이가 드디어 만났어요. 세계에 도전하는 부산의 진짜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Level up your English, sing along, and vibe with us live. Our brand new BFM Digital Studio is waiting for you. 팝송으로 영어 레벨업하고 감성 라이브도 함께 즐겨요. 자세한 내용은 부산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선착순이니까 얼른 신청하시고요. Check the website for details. First come, first serve, so hurry and sign up. 우리 BFM Digital Studio에서 만나요.

0: The time is now 7 o'clock.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고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할머니 폰이 자꾸 충전이 안 되니까 오늘 이 가게에서 바꾸고 가요. 어, 저기 직원분 오시네.
3: Hi, how can I help you? Are you looking for a new smartphone?
2: 아, 저희 할머니한테 어울리는 핸드폰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3: Okay, then how about this one? It has all the features of a smartphone, but its simple design makes it popular with older people.
2: 할머니, 이건 어때요? 이거 색깔도 예쁘고 괜찮은 것 같은데.
4: 보자. 아이고, 멋이네, 얼룩덜룩하노. 아, 이런 거 말고 좀 더 하이엔드급으로? 아, 그런 거 뭐 없어요?
3: Then, how about this one? This is the latest model, and it comes with all the features that you would want. It offers top-of-the-line performance and features.
2: 할머니, 이게 완전 최신이래요. 어, 근데 이거 억수로 비싸 보이는데, 이건 얼마예요?
3: Let me check the price. It costs 200만 원.
2: 예? 200만 원이라고요?
4: 어머야, 뭐라카노? 이게 뭐 옛날에 막 그 먹고 내 국민학교 다닐 때 아 그 폰이랑 똑같이 생겼구만. 뭐 2만 원도 안 하게 생겼는데 무슨 200만 원이고?
3: What? Oh, no. Oh, you're so naive. It's not the 1900s anymore. It's 2026.
2: 예? 나이 아, 나이스. 아, 할머니, 이거 나이스 찬스로 나온 거라서 싸게 해주려나 봐요. 오예, 나이스.
4: 아, 그래, 그래. 네가 흥정함 잘해봐라. 우리 선녀 최고다, 최고. 아, 내는 여기 앉아서 시켜 좀 마시고 있을게.
2: 오늘 배워볼 표현, 세상 물정을 모르네 영어로 뭐라고 해?
3: You're so naive. You're so naive.
2: You're so naive.
1: Naive는 단순히 순수하다 뿐 아니라 세상 물정이나 사람들의 속마음을 잘 모른다고 표현할 때도 씁니다. 상대방을 나쁘게 말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답답함을 표현하는 뉘앙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너무 쉽게 믿을 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3: You really believe everything he says? You're so naive.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세상 물정을 모르네. You are so naive.
3: You're so naive.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See you tomorrow.
5: So, 저녁 6시 8분이네? All-Star English 할 시간이다.
6: Hey, babe. All-Star English time.
5: Let's tune in.
7: 맞다, 맞다. All-Star.
5: 아, 이피큐 신청해야지. 아, 인호잡도 신청하고 10만 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보자, 어디 보자.
7: 어, 인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5: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7: 아, 그래, 맞아. All-Star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호를 파고 내가 EPQ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8: 와우!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오시.

0: time for another fun episode of 입이 터지는 Small Talk. We have Minju Sam in the house.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how are you?
1: Hi, I'm great.
0: Good to hear.
1: How are you?
0: I'm good. I'm good. 우리 딱 모니터에 딱 민주 쌤의 이 그 노트북에 딱 work hard라고 말이 딱 나오니까. 기분이 좀 그래요.
1: 네. 열심히 하라는 거죠.
0: 열심히 일하니까 아, 지금까지 뭐 했는데 그러면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닙니다. 역시 우리 hardworking 민주 쌤,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n today. 네. 일단 house
1: 네. House.
0: House. No. How is summer treating you? 뭐 이제 여름 익숙해졌어요?
1: Yeah.
0: 그렇죠. Yeah. 근데 민주 쌤은 그 뭐. 더운 날씨 뭐 별로 뭐 별거 아니다라고 그때 말한 적
1: 전 좋아합니다.
0: 맞아요.
1: I love summer.
0: 아 그래서 우리 안 친해요, 여러분.
1: 친해질 수 없어요.
0: Just kidding. But
1: okay.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오늘 학교 분위기 in. 너무 좋네요.
0: 뒤에요.
1: 네.
0: 초등학교 왔습니다.
1: 국민학교 아닌가요?
0: 혹시 저보고 국민학교라고 했어요?
1: 아니에요.
0: 아니죠. 네.
1: 저 질문이 있어요.
0: 네, question.
1: So how long would you wait in line for really good food, Minsu?
0: Like how good?
1: 몰라 진짜 너무 먹고 싶은 맛집이에요.
0: 이거 우리 그때 I think we had a conversation about this before. 저 근데 I've waited in line 줄 서서 기다렸던 적 maybe like an hour.
1: Oh.
0: 네. 근데 okay. wait list 걸고 기다렸던 적 three hours.
1: What?
0: 네. 근데 뭐 다른 거 하면서 그때 뭐 이게 뭐 QR 체크인으로 하긴 하는데 근데 진짜 맛있으면 I would wait. 약한 자라고 이렇게 부르네요 우리 부장님. 부장님은 몇 시간 정도 기다려봤습니까? 두 시간 반 줄 서서요. For what? 팥빙수 먹으려고 두 시간 반 기다렸다고 합니다.
1: Wow, I would 부장님. never.
0: 진짜 진짜 강한 자입니다. 우리 부장님 강한 자.
1: 그러네요. 네.
0: 민주 쌤은요?
1: I'm not very patient when it comes to food.
0: Okay.
1: Yeah.
0: So how long can you wait?
1: I wouldn't wait.
0: At all?
1: At all.
0: 줄 있으면 pass, next.
1: 그쵸.
0: 그 정도.
1: 뭐 굳이 그렇게 막 줄 서서 제가 나서서 가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But 네. these days, you know, there's line everywhere.
0: Yeah, that's true. 요즘 이 유명한 맛집이나 뭐 카페 가면 일단 줄부터 확인해야 돼요. Waitlist부터 먼저 확인하잖아요. Right? Sometimes, like, I can't even tell, like, who's in line.
1: Exactly.
0: 그 and 정도잖아요.
1: Yeah, and sometimes... it's not even clear where the line starts or ends.
0: 저 그때 한번 그런 적 있어요. 딱 이제 가게 앞에 줄이 있는데 저 이제 줄 그 맨 뒤에 섰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뒤에 저기 길가 건너서 뒤에 있는 분이 저기요! 저기요! 라고 줄 여기 뒤에요! 라고 와 진짜 그 줄도 그 정도 길긴 길었는데
1: 새치기 한 사람 됐네요.
0: 네 일단 뭐 새치기 하려고 한 건 아니었고 misunderstanding,
1: okay.
0: right? 네. And 특히 you don't like me. You don't want to cut in line by accident,
1: right? And right? even worse, someone cuts in front of you.
0: 진짜 싸워야지. 아 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톡톡톡 치면서 저기요. 네 이렇게 해야죠.
1: But 맞습니다.
0: 진짜 그거는 못 참죠.
1: And we all know how to say wait. 잠시만요. But how do you ask? 줄 서 계시는 거예요? And yeah, what do you say when someone takes your spot? 진짜 이런 표현들 굉장히 간단한데 막상 네. 그 상황이 되면 바로 나오기가 좀 어렵거든요.
0: 맞아요. 딱 맞다. 민주 쌤이 그렇게 가르쳐줬지라고 딱 말하려고 하니까 벌써 주문하고 계십니다. 그분.
1: Yeah. So anyway, we're going to learn some simple but super useful expressions for waiting in line and protecting your spot.
0: Sounds good. All right, let's get it. 첫 번째 표현 어떻게 됩니까?
1: 첫 번째 표현입니다. Are you in line? 줄 서 계신 건가요?
0: 혹시 Are you in line?
1: Yeah. So when you say are you in line, you're simply asking if someone is waiting in line.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지 이렇게 묻는 표현인데 그 카페나 맛집 같은데 줄이 너무 길면 아 여기 줄인가 아닌가 애매할 때 있거든요.
0: 네.
1: 이럴 때 간단하게 are you in line? 줄 서 계신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0: 맞아요. Tricky if people are in front like at a cafe, right? Or you're ordering, you know, at the front. 근데 그 사람들이 주문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건가? Or are they looking at the menu? Like you can't tell sometimes, right?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So very useful. 뭐 괜히 그 사람 앞으로 갔다가 뭐 제가 뭐 새치한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을까 봐 물어보는 거죠.
1: 네. 그래서 이 in line은 말 그대로 줄을 서 있는 이란 뜻이에요. So, are you waiting in line? 하면 줄을 서서 기다리고 계신 건가요? Mm-hmm. I've been waiting in line for 30 minutes. 저 30분째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써 보실 수 있는데.
0: 네.
1: And here's another situation where in line is really useful. 내가 분명히 줄을 서 있는데
0: 네.
1: 이 상대방이 줄인 줄 모르고 그냥 앞으로 쓱 가버리는 경우 있어요.
0: 아.
1: 이럴 때 꼭 얘기해야 되잖아요.
0: 네.
1: Excuse me, I'm in line.
0: 아. 맞아요.
1: 실례지만 저 줄 서 있거든요.
0: 저기요. 뚝뚝뚝 치면서. 네.
1: 아니면 여기 줄이 있어요라고 이제 알려주는 느낌으로 Excuse me, there's a line here.
0: 저기요. There's a line here. Right? 알려줘야죠. 네.
1: 알려줘야 됩니다.
0: 네,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일부러 새치기 한 건 아닌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죠. 뭐 Excuse me, I'm in line. 저도 줄 서 있거든요. 이렇게 먼저 알려줄 수도 있죠. 그쵸?
1: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 더 알아두면 좋은 표현이 있는데 바로 cut in line. 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보다 먼저 앞으로 끼어드는 거. 새치기 하다란 뜻입니다.
0: 네.
1: 그래서 누군가 갑자기 줄에 딱 끼어들면 oh, someone just cut in line. 방금 누가 새치기 했었는데 이거 어디다 써먹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0: 네.
1: 혹은 친구랑 있는데
0: 네.
1: 민수 이렇게 들어왔어 앞에. Did he seriously just cut in line? 저 사람 진짜 지금 새치기 한 거야?
0: 그럴 수 있죠.
1: 그럴 수 있다고요?
0: 나면 그럴 수 있죠. So, cut in line. That's easy to remember, right? 우리 두둥님이 I'm in a queue라고 보냈는데 근데 이거 line and queue 이 차이가 뭐냐면 그쵸 뭐 I'm in line 이거는 American style Oh I'm in a queue I'm in a queue I'm queuing up 이거는 영국인 영국사 이게 줄을 그 대기줄을 queue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차이인 것 같아요 but they mean the same thing
1: right.
0: 네 자 cut in line 뭐 이제 뭐 그 이제 새치기 했다라고 말할 때 그렇게
1: 맞습니다.
0: 기억하면 되겠네요
1: so let's remember these three together be in line 줄을 서 있다 wait in line 줄 서서 기다리다 cut in line 새치기 하다라는 표현입니다
0: oh nice we got three more expressions from are you in line right 좋아요 자 그러면 이 표현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Excuse me, are you in line? 실례합니다. 줄 서 계세요? Oh my gosh, Minju, is that you?
1: Minju, hey!
0: Oh wow, what are the chances? 와, 여기서 보다니 너무 반갑다.
1: I know, it's so good to see you.
0: 어, 그래. Wait, oh, hey, could you move up a little bit? 잠깐 좀 조금만 앞으로 가봐.
1: Wait, are you getting in line with me?
0: 아니, 설마. No, I'm just catching up. 아, 너무 반가워서. 민주야, 아, 얘기 좀 하자.
1: Then why are you holding a menu?
0: I like to read while I catch up with you.
1: Nice try, Mizu.
0: 아, 한 번만! 한 번만! 저 이런 거 봤거든요.
1: 듣기라고요?
0: 네. 이런 거 많이 봤습니다.
1: 그래요?
0: 네. 아, 진짜요?
1: 아, 친구들끼리
0: 네.
1: 이렇게.
0: 에이, what's up? 안녕! 이렇게 하면서 딱 자연스럽게 쓱 들어가서.
1: 맞아요.
0: 네.
1: 받아주면 다행입니다.
0: 아, 근데 마음은 안 받아줘요. 근데 입은 받아주는 거예요. 왜냐면 말을 못하니까. Right? 네. 또 뭐 약한 자라고 방금 다시 친 거예요? 부장님?
2: 아까
0: 아마 이렇게 했더니
1: 왜 자꾸
0: 또
1: 긁히시는 거예요?
0: 또 약한 자라고 친 줄 알았어요.
1: 혼자 긁혀 약한 자.
0: 좋습니다. So are you in line? 첫 번째 표현 잘 배웠습니다. 두 번째 표현은 어떻게 됩니까?
1: 두 번째 표현입니다. Where's the end of the line? 줄 끝이 어디예요? When you say where's the end of the line, you're asking where you should go to join the line. 자, 말 그대로 줄 끝이 어딘지 이제 줄을 서기 위해 끝으로 가야 되거든요.
0: 네.
1: 맛집, 관광지에 갔는데 줄이 너무 길어서 아, 어디부터 줄 서야 되지 할 때가 있거든요.
0: 네.
1: 그때 where's the end of the line? 줄 끝이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0: 맞아요.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상황 이거 물어봤으면 I could have saved myself from a little embarrassment,
1: 근데 거기
0: right?
1: 그렇게 들어가면 어떡해요. 무작정.
0: 그렇죠. 아니 길 건너서 줄을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뭐 그럴 수 있죠. So definitely need this one. 저 이거 정말 네 필요하겠네요, 여러분. 사람은 많은데 줄이 막 뭐 꺾여 있으면
1: 맞아요.
0: 이거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끝인지 잘 모를 때 있잖아요.
1: Yeah. And sometimes the line is so long you can't even see where it ends.
0: Yeah.
1: 코너를 막 돌아가고 그래요. 그죠?
0: 네.
1: 여기서 the end of the line은 말 그대로 줄의 끝 그리고 내가 서야 이제 대하는 곳을 말하는 거죠. 거죠, 사실은.
0: 맞습니다. 가끔씩 우리도 그 SNS에서 그런 영상 올라오잖아요. 뭐 뭐지 그 홍보 같은 영상인데 사람들이 그 줄 엄청 긴 거 계속 영상으로 찍어서 얼마나 긴지 이렇게 보여주는 거. 아 진짜 그런 매장. 네. 일단 뭐 민주 쌤은 당연히 안 갈 거고.
1: 저는 안 갈 거예요.
0: 그렇죠. 저는 근데 궁금하긴 합니다. 가끔씩 그런 줄. 네. 아 맞아요. 근데 그리고 반대로 누군가가 뭐 줄 중간이나 앞쪽에 서려고 한다면 뭐 이렇게 뭐 알려줄 수도 있겠네요. The line starts back there. 뭐 줄은 저기 뒤에 시작해요. 아주 긴 줄이면 그렇죠. The line starts way back there. 네, back there는 저 뒤쪽에라는 뜻이죠. 네. 어 뭐 근데 이렇게 물어보고 싶으면 excuse me 아 이렇게 말하고 싶으면 excuse me the line actually starts back there. 실례하지만 줄은 저기 뒤에 시작하거든요.
1: 좀 공손한 느낌이 없고 이렇게 얄밉죠.
0: 실례하지만 이라고 했잖아요. Excuse me 라고 했잖아요. 아주 polite.
1: 좋습니다. 자 그리고 줄이 얼마나 긴지 궁금할 때는 Is this the end of the line? 뭐 여기가 줄 끝인가요? 이렇게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정 장소의 줄인지 이게 요즘 줄이 많으면 이게 어디가 어디 줄인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0: 네.
1: Is this the line for the restaurant? Is this the line for the tickets? 이런 식으로 Is this the line for 뭐 장소나 목적 이런 등으로 활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0: 네. 자, 그러니까 그럼 오늘은 Where's the Where's the end of the line? 줄 끝이 어디예요? Is this the end of the line? 어, 여기가 줄 끝인가요? 그리고 The line starts back there. 줄은 저 뒤에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같이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1: Yeah, these are really simple expressions, but you'll use them all the time when you're traveling.
0: 맞습니다.
1: Right?
0: Yeah. So, let's see how we use this expression in a real conversation.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Excuse me, where's the end of the line? 줄 끝이 어디예요?
1: Oh, right over there.
0: Oh, great. How long is the wait? 얼마나 기다려야 해요?
1: About 3 hours.
0: 3 hours?
1: Yeah, but people say it's really good.
0: For 3 hours? This bread better change my life. 어, 같이 써도 될까요, 혹시?
1: 아니요.
0: 에? 한 번만, 딱 한 번만. 진짜 안 봐주네요.
1: 안 봐주죠. 안 그래도 기다리는 거 가뜩이나 싫어하는데. 제 앞에요, 제 뒤에요. 제 앞에 쓰신 거예요?
0: 앞에 서야죠. 네, 앞에 혹시 새치기 해주면 당연히 앞에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뒤에 해준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내 뒤에 사람 그럼 내 앞에 되는 거잖아.
1: 어, 네. 이해가 안 갑니다. 일단은.
0: 예, 새치기 절대 안 해본 분이 yeah. 그랬네요.
1: 아, 근데 오늘은 아무도 연습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0: 근데 몇 명 있어요.
1: 많이 뭐, 하고 계신데.
0: 주둥님은 line starts way back there. 일단 오. 잘 적어두시네요.
1: 우리 배운 표현들 같이 따라 읽어주고 계시죠. 어, 네. 영안이 저기 있네.
0: 네. 어. 반말이에요. 전... 영안 씨. 영안 님. 네. 아니요, 영하나
1: 중이라고 하네요.
0: 잘 써, 알겠지? 아는 학생입니다. 좋아요. So that was expression number two. 마지막 표현 배워보겠습니다.
1: 마지막 표현입니다. Excuse me, I think I was next.
0: 저기요.
1: 제가 다음이거든요.
0: 진짜.
1: When you say I think I was next, you're politely letting someone know that it was actually your turn. 어 이제 상대방한테 정중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줄을 잘 서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불쑥 들어올 때, 어 저기요, excuse me, I think I was next. 제가 다음인 것 같은데요.
0: 네, 말은 yeah. 정중하지만 이 느낌은 정중하지 않잖아요. 말은 excuse me, 참, 잠깐만, excuse me. I think I was next, right?
1: 아, 근데 저는 이거는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어,
1: 정중하게.
0: 그렇죠. 얘기는 해야죠. 근데 가만히 있으면 민수됩니다. 저 옛날에 말 잘 못하거든요. 근데 next가 여기서 단순히 다음이란 뜻보다 뭐 다음 차례라는 의미로 쓰는 거죠.
1: Yeah, here next means that you're the next person in line. 그래서 줄을 서거나 순서 기다리는 상황에서 정말 다양하게 활용해 보실 수 있고요. 뭐 예를 들면 간단하게 who's next? You are next. We are next.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문장 만들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0: 맞습니다. 뭐 그러면 식당에서 한참 기다리다가 드디어 우리 차례가 다가오면 We are next. 아싸, 우리 다음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1: 맞아요. 그리고 내 차례인지 확실하지 않을 때는 Am I next? 제가 다음인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0: 자, 그러면 반대로 그럼 제가 다른 사람한테 먼저 하라고 양보 하고 싶다면 여러분 이건 그냥 원고대로 가는 겁니다. 절대로 양보는 안 해요 저는. 네. 근데 예를 들어 양보하고 싶으면 You can go first. 뭐 먼저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1: 그 딱딱하게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죠? 먼저 하세요. 근데 저도 사실 이거 쓰고서 좀 약간 이런 말을 쓰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럴 수 있어요. 줄을 서 있는데 네. 상대방이 왔어. Are you in line? 했는데 메뉴를 아직 못 정했어요. 아. 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0: 아, 그럴 때는
1: Yeah, but you can go ahead.
0: Go ahead 이렇게 yeah. 말하죠. Mm-hmm. 네.
1: You can go first. 먼저 하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해 보실 수 있습니다.
0: 근데 여러분, 이 표현 쓸 때요. 이거는 그냥 영어뿐만 아니라 그냥 이 사회생활에서 이게 룰이 됩니다. 근데 내 뒤에 또 사람 줄이 있으면 그 표현 쓰면 안 돼요.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네. 내가 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 보고 oh, go ahead. 이렇게 말하는데 뒤에 있는 사람 What are you doing? 이런 상황도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1: 오케이.
0: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표현이랑 또 이렇게 연결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mm-hmm. Are you in line? 뭐 줄 서 계세요? 뭐 Yes, but you can go ahead. 네. 그런데요. 어 먼저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 되고 mm-hmm. 그리고 뭐 반대로 누군가 나에게 먼저 하라고 양보해 줬다면 Oh, are you sure? Oh, thank you. 막 이렇게 어 너무 감사해요라고 자연스럽게 받아주면 됩니다.
1: 맞습니다. 네.
0: 그리고 또 직원이 뭐 Who's next, right? 이게 오더 받을 때 뭐 다음 분 누구세요? Who's next라고 어 그 뭐지 이렇게 했을 때 내 차례라면 I am 저요. 어 혹은 어 That's me. 어 나네요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좋아요. 자 그러면 어 이 표현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 Excuse me, I think I was next.
0: Oh, don't worry. I'll be super quick. 아, 걱정 마요. 진짜 금방일 거예요.
1: But that's not really the point.
0: 아, 와, 진짜. 3 seconds. Iced Americano large, no syrup. Thank you. See? 2 seconds.
1: Get oh, 와, back 진짜 in line.
0: 빠르다. 아니, 2초밖에 안 걸리는데. 왜 맨 뒤에 가야 돼?
1: <얄미워요.
0: 웃음> 아니, 근데 민주쌤, 왜 오늘 완전 제... 저 진상으로 만들었네요. 홍고에. 여러분 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해예요. 아시겠죠? 좋아요. So, expressions you could keep in mind. 근데 이런 표현들 small talk을 시작하기보다 fight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But 왜냐면 말해야 할 때 해야 되잖아요.
1: Mm-hmm.
0: Right? You need to speak up when you need to.
1: Right.
0: 그래서 오늘 표현 배운 거 복습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in line?
1: 줄 서 계신 건가요?
0: Where's the end of the line?
1: 줄 끝이 어디예요?
0: Excuse me, I think I was next.
1: 실례지만 제가 다음이었던 것 같은데요.
0: 네, thank you so much for these expressions. Sam, have a great rest of your week.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1: Okay, thank you.
0: 네. All right, 여러분.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one's by Dua Lipa, Training Session.

0: 오라옹 문자 중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반갑습니다. 웰컴.
0: 뭔가 제가 봤을 때요, 저희 올스타 진행하면서 사상 최초로 민수 씨와 저가 함께 밝은 옷을 입고 나온 것 같아요.
1: It's because you're always wearing dark clothes.
0: 그렇죠. It's me. 네. 저입니다. 저.
1: It's me.
0: 피디님 춤추시네요. 네. 네. 역시 대동단결. 네. 팀워크가 굉장히 좋습니다. 올스타.
1: 맞습니다.
0: 자 이제 돌아왔는데 항상 이제 순위 발표를 말씀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이 순위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열정을 가지시는 이유가 뭔가 샷아웃 해주는 게 좋아서 그러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언급해주는 거.
1: 잠깐 타임아웃.
0: 왜요?
1: They want something in return? 혹시 뭐 받고 싶은 거 있어서 그럴 겁니까?
0: 근데 가끔 가다가요 저희가 골라서 네. 선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1: 뭐 네. 그때도 있긴 있죠. 네네네. Right? We do give out gifts.
0: 2년에 한 번.
1: 잠깐만 time. Listeners.
0: 왜요?
1: Are you doing this for gifts? 혹시 선물 받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죠 설마?
0: 에 아니실 거예요.
1: 설마.
0: 네. 아 그 진짜 정말 그 열정으로 하시는 게 아닐까.
1: 에이 설마.
0: 어떻게든 선물 안 주시려고. 자 오늘의 1등은요 낙지연이님. 와 제 기억으로 어제도 낙지연이님이셨거든요.
1: 네.
0: 오늘도 낙지연이님. 이번 주도 혹시 또 석권을 하시는 건가 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1: 잠깐 두둥님이 네. 이러다가 오든 사람도 다 나간다. 이러면 선물 많이 드려요 저희. 선물 많이 줍니다. 조금만 더 있으세요. 조금만 더 있으면 선물 받아갈 수도 있거든요. 네.
0: 혹시 몰라요. 혹시
1: 나가지
0: 몰라요.
1: 마세요.
0: 네네. 지금 생길 수도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2등이 맨님이시고요. 새로 오신 분이 계세요.
1: 네.
0: 금정 미디어님이라고 3등으로 처음 들어오셨는데 3등. 이렇게 굉장히 이게 보기 드문 케이스인데.
1: 일단 금정 미디어님.
0: 네.
1: 일단 처음 왔으니까.
0: 네네네.
1: 오늘부터 저랑 1일 됐습니다.
0: 네, 아직 처음 오신 분들 리스트 더 있어요.
1: 아, 더 있어요?
0: 네, 조금 더 하셔야 됩니다.
1: 일단 이 손가락 안 내릴게요.
0: 네네.
1: 또 누구 있어요?
0: 그리고 엘리 아나님이라고 오늘 처음 들어왔는데 재밌어요 라고 이게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1: 아니 부장 이럴 때 저를 하트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아 네 그게 하나의 규칙이래요.
1: 아 그래?
0: 민수 씨 너무 안 된다.
1: 일단 엘리 아나님 하고 또 누구 있어요?
0: 엘리 아나님이
1: 네.
0: 신윤희님.
1: 신윤희님도
0: 네, 네
1: 오늘 그리고, 처음이었고
0: 그리고 네. 영옥님.
1: 영옥님도
0: 네. 오늘 진짜 새로 오신 분들 너무 많으세요.
1: 이분들 다
0: 더 있습니다.
1: 네. 계속
0: 김수진님. 김수진님.
1: 네.
0: 네. 끝. 이제 진짜 끝. 네. 김수진님. 네.
1: 이분들 다
0: 네.
1: 오늘부터 저랑 1일 됐습니다. 얼마나 좋을까.
0: 이 정도 안 나가요.
1: 네.
0: 못 나갑니다. 네.
1: One plus forever.
0: 근데 거기 신고 버튼 누르면 안 돼요. 그 노트북에 그 버튼이 있거든요.
1: 신고 버튼이 있어요?
0: 있어요. 그 누르면 안 돼.
1: 아 신고 버튼 있으면 나 이렇게 안 하지.
0: 부장이 표정이 안 좋았어요.
1: 네. 신고 버튼 있으면 단추도 이렇게 다 올리고.
0: 네. 네. 그리고 근데 우리 김수진 님이 처음 들어오셨을 때 그
1: 네.
0: 들어오신 타이밍이 EPQ셨거든요.
1: 네.
0: 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제 전부 다 상품이 따로 있는 거였어요? 다음에 해봐야겠어요 라고 처음 들어오시자마자
1: 들어와
0: 네 진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김수진님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1: 네 진짜 들어와
0: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밸런스 퀴즈가 있었는데 하나만 읽고 갈게요. 그 첫 번째 주제가 보너스로 받은 500만원어치 백화점 상품권 잃어버리기 versus 폰 찾기 기능도 안 켜놓은 최신 폰 잃어버리기인데 우리 엘리아나님께서 진짜 둘 다 위급 상황인데 1번이 더 멘붕인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1: 5명인 원 500만원입니다. 네.
0: 휴대폰보다.
1: 네.
0: 민수 씨는 뭐라고 하셨죠?
1: 저는 5 million 원이라고 했습니다.
0: 아,
1: 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 휴대폰 네. 잊어버리면 거기 안에 있는 가족 사진,
0: 네.
1: 뭐 깨똑 뭐 네. 이런 거 다 잃어버리게 하는데,
0: 네네네.
1: 500만 원이에요. 5 million 원.
0: 그렇죠. 이 정도로 그러면 문자를 조금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니즈조가 있으니까 네. DJ Joe, drop the beat. How dare you? 문자 요성의 리소 자, 오늘의 뉴스 아마 호텔을 자주 들락날락 거리시는 분들에게는 유익한 정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 네.
0: 그리고 뭔가 아시아권에서는 공감하기 힘든 주제일 것 같아요.
1: 아, 정답.
0: 아니요. 미스 씨는 너무 잘 알 것 같아서. 아, 우선 오늘의 주제가 뭐냐면요. What is that narrow decorative cloth strip laid across the foot of a hotel bed? 입니다.
1: Oh, I thought it was going to be about tipping.
0: No.
1: Oh.
0: 아, 그것도 뭔가 하나의 뭐 다른 문화 차이긴 한데.
1: 그렇죠.
0: 그거는 아니고요.
1: 네.
0: 이제 호텔 객실에 들어서면 이제 정갈하게 정리된 침대 발치 쪽에 기다랗게 얹어져 있는 그 띠 모양의 천 다들 한 번씩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천의 정식 명칭이요. Bed runner. 라고 하더라고요.
1: Bed runner?
0: 네네네. 이게 그 찾아보니까 왜 runner이라고 쓰냐 하니까
1: 네.
0: runner가 그 스포츠에 달리는 사람 외에도 한쪽 방향으로 길게 펼쳐진 가늘고 긴 fabric을 뜻하는 명사로 쓰인대요. 그래서 그 카펫 복도에 까는 거 있잖아요. hallway runner. 그걸 runner로 쓰는 이유가 그것도 그렇고 뭐 식탁 table runner. 그런 식으로도 쓴다. 그래서 bed runner 이런 식으로 쓴다고 하는데 이게 뭘까요?
1: 뭐에다 쓰는 건지.
0: 네. What is bed runner? What is it for?
1: 지금 우리 너튜브에 계시는 부스타분들은 신발 네. 닿는 곳.
0: 네네네.
1: 네, 뭐 신발 올리는 곳.
0: 네네.
1: 이렇게 다 적고 있네요. 사람들이.
0: 또 있어요, 또 있어요.
1: 아 근데 그 이유가 그 이유 중 하나가 그거예요?
0: 네, 이유 중 하나는 그겁니다.
1: 오,
0: 네네네.
1: 또 뭐가 있지? 아 그거.
0: 네.
1: 이게 잠자고 싶을 때
0: 음흠.
1: 그거 아이 커버 없을 때
0: 네.
1: 그걸로 이렇게 블라인드폴드 하면 되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얼굴 묶어서.
0: 그럼 문화를 떠나서 아무도 안 할 것 같아요.
1: 할 수도 있죠.
0: 할 수도 있죠.
1: 네.
0: 근데 우선은 먼저 이제 얘기가 나온 이제 신발과 관련이 먼저 있습니다.
1: Yes.
0: 이게 서양 문화권에서는 실내에서도 신발을 벗지 않고 이제 침대에 올라가는 경우.
1: 아 너무 이상해. 귀로 듣는데 that sounds so weird.
0: 이거는 이제 저희 우리 문화권에서는 이제 공감하기 힘들죠.
1: 네.
0: 그래서 placing a durable thick fabric where feet rest helps maintain hygiene and extends the lifespan of pristine white linens
1: 네.
0: 라고 합니다. 이게 말 그대로 최대한 덜 빨려고
1: 네.
0: Now, 덜 더럽게 하려고.
1: In America, 저도 네. 미국에서 I've had a lot of like, you know, American friends,
0: mm-hmm.
1: right? Like really like American friends.
0: Uh-huh.
1: So I would go to their homes and 진짜 이렇게 미드에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they
0: 네.
1: walk around in their homes mm-hmm. with their shoes on. Right?
0: 네.
1: Carpet or not, they walk around there in their homes with their shoes on.
0: Mm-hmm.
1: But I've never seen one of those friends get on a bed with their shoes on.
0: Oh.
1: 항상 자기 방에 들어가면 신발을 벗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네. 근데 절대로 I've never seen them with their shoes on in bed.
0: 그럼 드라마는 살짝 과장된 게 있다? 미국
1: 네.
0: 드라마는?
1: 근데 이거 호텔이라고 했잖아요. It's 네. a hotel, right?
0: Mm-hmm. 뭐 아, 호텔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1: 어차피 뭐 나 돈 다 내고 이거 했는데
0: 그쵸,
1: why
0: 그쵸.
1: not? 혹시 이런 말 있는가요?
0: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luggage base and room service mat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luggage 위에 진짜 베드러너 위에 캐리어를 올려놓기 위한
1: 네.
0: 이런 용도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 룸 서비스 시킬 때 그 음식 트레이 있잖아요.
1: 네.
0: 거기 위에 올려주는 용도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1: 룸 서비스 무슨 느낌이에요? 저는 한 번도 시켜본 적 없어요.
0: 네, 룸 맛있어요.
1: 와, 그럼 한번 해봤다 그 말이잖아요.
0: 그 사이다 하나.
1: 이야.
0: 사이다 하나.
1: 5만 원짜리 사이다 마셔봤대요.
0: 5만
1: 요정이. 룸 서비스 사이다 시키면 5만 원 아니에요?
0: 아니에요.
1: 와.
0: 5만 원 아닙니다. 네, 사이다 하나 정도.
1: 아, 그래서 네. 다 시켜 보셨잖아요. 저는 한 번도 안 시켜봤어요.
0: 이번 기회에 한번 시켜보시는
1: 부장님 거고. 요정 출연료 얼마 되는데요?
0: 자 이제 마이크를
1: 룸서비스까지 시킬 수 있는 그 정도면
0: 맛있습니다.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1: So what is that narrow decorative cloth
0: uh-huh.
1: that you usually find at the foot of the bed in hotels? Runners?
0: Bed runners.
1: Bed runners.
0: 네.
1: 라고 합니다.
0: That's
1: 네.
0: right.
1: 오늘도 하나 배우고 갑니다.
0: Bye bye.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2: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드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3: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2: 이 곡이 무슨 곡이죠?
3: 아, 소고기입니다.
4: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1: 우리가 부산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0: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4: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영어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5: These are the guidelines for fire safety in multi-use facilities and apartments. First, facility managers should regularly inspect fire safety equipment. In the event of a fire, immediately report it and make announcements, prioritizing evacuation of vulnerable groups such as children and the elderly. Second, before evacuating, carefully assess whether it is safe to do so. Cover your nose and mouth, stay low, use the stairs, and close doors behind you. Third, if you can't evacuate, seal the door to keep smoke out and call 119 for rescue. This message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6: 부산. Why do they choose Busan over any other city in Korea? Get ready for their fun and honest stories. From a stunning cityscape embraced by the deep blue sea to mouth-watering food and that warm hospitality. Discover the true vibrant magic of Busan like never before. Expats from around the globe share their vivid stories of settling down along with their special love for this amazing city. Get ready to feel the beat with the hottest, most exciting talk about Busan. Busan Roundtable. Join us every last Friday of the month at 5:20 p.m. Let's dive into the ultimate charm of Busan. Here we go.
7: 바다가 품은 무한한 가능성은 청년의 무대가 되고 해양산업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시작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8: 8:00.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0: The time is now 11:12, which means it's time for the interview. Busan possesses a solid manufacturing foundation in sectors like shipbuilding equipment and automotive parts, and its potential for new growth through AI and digital transformation continues to rise. However, enterprises face multiple hurdles, including labor shortages, cost burdens, while small business owners are also weathering difficult times due to slowing consumer spending. So today we are joined by Mr. Lee Chung-il here in the studio, the 27th administrator of the Busan Regional Office of SMEs and Startups Office. He took office this past April. So we're going to discuss the challenges facing Busan's SMEs and small businesses, the AI transformation of manufacturing, and what it will take to help local companies grow and stay in our city of Busan.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지난 4월에 취임한 이청일 제27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총장과 함께합니다. 취임 후 현장에서 만난 부산 기업들의 현실부터 AI 전환과 수출 창업 기업의 성장, 그리고 기업이 부산에서 성장할 수 있는 방법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먼저 부산 월드와이드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총장 이척일입니다. 부산중기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13개 지방청 가운데 부산을 관할하는 기관입니다. 부산 제조업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녹산 국가산업단지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0: 네.
1: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가장 가까운 정부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금, 기술개발, 수출, 창업 판로 같은 정부 지원 정책을 부산 현장에 연결하고 반대로 기업들의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환영합니다. So he explains that the Busan office is the regional agency overseeing Busan among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3 regional offices located inside the Noksan National Industrial Complex. In simple terms, he described it as the government agency closest to local SMEs and small business owners. Its core mission is to connect government support policies, including financing, R&D, export startups, and market access directly to Busan's local businesses while conveying the challenges enterprises face on the ground back to the central government. Well, about 4 months have passed since you took office. So from your observations on the ground, what is the current situation facing Busan's businesses? 네, 청장님이 취임하신 지 4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느낀 부산 기업들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1: 네, 부산 현장을 이곳저곳 많이 다녀봤는데요. 부산의 기업은 전체적으로 쉽지 않은 여건입니다. 다만 산업별로 보면 기회와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지난 7월 부산 상공회의소 조사를 보면 3분기 부산 제조업 경기 전망 지수가 64였습니다.

0: 100 기준인데 64이고 전분기 70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네. 원자재 가격과 환율, 소비 둔화의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업종별로 보면 다른 점도 있습니다. 조선 기자재는 119입니다. 노후 선박 교체와 친환경 선박 발주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전자는 154로 더 높습니다. AI와 반도체 관련 부품 수요가 늘어난 영향입니다. 그래서 부산경제는 하나의 숫자로만 보기보다는 업종별 상황을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전체적으로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업종에 따라서는 오히려 기회가 커지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2: So he explains that while conditions for Busan businesses remain difficult overall, opportunities actually vary significantly by industry. So a July survey by the Bus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put the local manufacturing business survey index at 64 for the third quarter, well below the 100 baseline and down from 70, reflecting pressures from raw material prices, exchange rates, and weak consumption. Yet shipbuilding equipment actually reached 119 on rising demand for eco-friendly vessels and fleet replacements, while electrical and electronics surged to 154 on strong AI and semiconductor demand. He stresses that Busan economy must therefore be assessed sector by sector rather than through a single figure. And in the face of such demanding conditions, where do you see the competitive edge and growth potential of Busan's enterprises? And what kind of support do you believe is necessary to translate that potential into real economic growth?
1: 그렇다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 기업들이 가진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또 그 가능성을 실제 성장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0: 네, 부산은 조선 기자재, 자동차 부품, 기계 금속처럼 오랫동안 축적된 제조 기술이 매우 강합니다. 부산항을 중심으로 한 해양 물류라는 자산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0: 다만 기업들은 인력 부족, 원가와 인건비 부담, 판로 문제 더해 이제는 AI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구조적인 과제까지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 경제 과제를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는 것에 더해서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새로운 시장과 연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1: 네.
0: 현장에서 만난 기업들은 기술도 있고 도전할 수 있는 의지도 충분합니다. 그 가능성을 실제 성장으로 이어주는 것이 저희 지방청의 목적 목이라고 생각합니다.
2: 그렇군요. So he notes that Busan's strong manufacturing base in shipbuilding equipment, automotive parts, machinery, and metals is reinforced by its strategic ocean logistics hub, the Port of Busan. Yet businesses face labor shortages, rising costs, market access barriers, and the need for AI and digital transformation. Rather than focusing solely on emergency support, he aims to strengthen traditional industries and connect them to new markets, turning local firms' technical capabilities and drive to really innovate into tangible growth.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to Busan Worldwide, we are speaking with Mr. Lee Chung-il here in the studio, the 27th administrator of the Busan Regional Office of SMEs and Startups Office. Now, since taking office, what key initiatives have you prioritized to help Busan's SMEs access the technology, talent, and new markets they need? 취임 이후 부산의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기술과 인재 또 새로운 시장을 만날 수 있도록 어떤 일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나요?
0: 네, 부산중기청의 역할을 연결이라는 한 단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업과 기술의 연결입니다. 부산 테크노파크 등 지역 지원 기관들과 스마트 제조 AX 협의체를 구성해서 중소기업의 AI 디지털화 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과 해외 시장의 연결입니다. 부산의 중소기업들과 베트남 시장 개척단을 운영했고 앞으로도 해외 바이어와 실질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원을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1: 네.
0: 셋째는 기업과 사람의 연결입니다. 부산시와 유관기관 등과 함께 지역 중소기업과 청년 구직자가 만날 수 있는 채용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업이 혼자 풀기 어려운 문제에 필요한 기술과 사람, 시장을 연결해 실제 성과로 만드는 것이 우리 지방청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부산중기청의 역할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연결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2: So he

0: defines the core role of the Busan Regional Office through a single word, and that's connection. First is connecting businesses with technology. So together with regional institutions such as Busan Technopark, the office formed a Smart Manufacturing AX Council to support SMEs with AI and digital transformation. Second is connecting businesses with global markets. The office led a trade delegation of local AI and ICT SMEs to Vietnam with plans to expand practical connections between local firms and overseas buyers. Third is connecting businesses with talent. In connection and partnership with Busan City and related organizations, the office creates hiring opportunities that link regional SMEs with young job seekers. While the individual projects differ, he explains that their overarching direction is identical, providing the vital technology, people, and markets, and companies cannot really secure alone, right? So translating those connections into tangible business results, that's what they're hoping to do. Well, you previously served as a director of the Manufacturing Innovation Support Division within the SME Smart Manufacturing Innovation Planning Task Force at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dealing directly with the digital transformation on the manufacturing floor. So drawing on that experience, what role can AI and smart factories play on the ground for Busan's SME manufacturers? 총장님께서는 제조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직접 다룬 경험도 네. 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AI와 스마트 공장이 부산의 중소 제조기업 현장에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1: 네, 저는 AI와 스마트 공장이 부산 중소 제조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기회라고 봅니다. 다만 도입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기업이 겪는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눈으로 검사하던 분량을 데이터와 AI로 더 빨리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설비 이상 징후를 미리 파악해 고장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0: 네.
1: 재고와 납기 생산 계획 관리도 훨씬 정확해집니다. 특히 부산 중소제조업은 사람을 구하기가 좀 어렵고 특히 숙련 기술자의 고령화도 매우 빠릅니다. 그래서 AI는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일을 줄이고 숙련자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데이터로 남겨서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0: 네.
1: 부산에서는 이미 스마트 공장을 구축한 기업이 약 2천 개가 넘게 있습니다.
0: 네.
1: 최근 제가 한 주요 제조기업을 방문했었는데요. 정부가 지정한 최고 수준의 스마트 공장인 K등대 공장입니다. 스마트 공장을 도입하고 고도화한 뒤 시간당 생산성이 약 20%가 넘게 올랐고 공정 불량률은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제는 스마트 공장 숫자를 늘리는 건 못지않게 그동안 쌓인 데이터로 생산성과 품질을 실제로 개선하는 단계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AI 전환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0: 그렇군요. So he views AI and smart factories as key opportunities for Busan's manufacturing SMEs, stressing that adoption should serve practical operational needs rather than by be an end in itself. So AI can detect defects, of course, predict equipment failures, and improve inventory, delivery, and production planning. Amid severe labor shortages and an aging skilled workforce, he emphasizes that AI complements workers by reducing repetitive tasks and preserving veteran technicians' expertise as data. More than 2,000 Busan firms have built smart factories. One local beverage maker increased hourly productivity by over 20% and caught defects by two-thirds after upgrading its system. So going forward, the focus should shift from expanding smart factories to using accumulated data to improve productivity and quality. Now, while many SMEs may agree on the necessity of AI transformation, some likely find it overwhelming to know where to start. So what specific support is the Busan Regional Office providing to help these enterprises take their practical first step into AX? 네, AI 전환의 필요성은 알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중소기업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이런 기업들의 첫걸음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요?
1: 네, 먼저 말씀드린 스마트 제조 AX 협의체가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0: 네.
1: 기업이 어떤 기술을 도입해야 할지 모를 때 지역의 기술 공급 기업과 연결해주고 스마트 공장과 R&D 그리고 정책 자금까지 함께 이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모든 기업의 처음부터

0: 때부터 높은 수준의 AI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1: 그럼요.
0: 기업의 준비 수준을 먼저 진단을 하고 데이터 수집과 공정 자동화처럼 할 수 있는 단계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야 합니다.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기업이 첫 발을 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돕겠습니다.
1: 네, 기업 입장에서도 훨씬 현실적인 접근일 것 같습니다. So he explains that the smart manufacturing AX, a council is needed to connect companies with suitable technology providers, smart factory support, R&D programs, and policy financing. Rather than requiring advanced AI from the outset, the approach assesses each company's readiness and advances gradually from manageable steps such as data collection and process automation. He affirms that the office will work with partner organizations to help firms overcome budget and staffing constraints and take their first step. Well, Busan is home to many SMEs that have accumulated long-standing technological expertise across shipbuilding, as I mentioned, maritime industries, and even manufacturing. So what preparations are needed for them to pioneer new markets and take their growth to the next level moving forward? 네, 부산은 조선, 해양과 제조업을 비롯해 오랜 기술력을 쌓아온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또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선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0: 네, 최근에는 중국 등 경쟁국의 기술과 그 품질 수준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고 통상 환경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격만으로 경쟁해서는 부산의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1: 네.
0: 결국 가격 중심 경쟁에서 기술과 가치 중심의 경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부산의 강점을 가진 조선 해양과 제조업도 AI와 공정혁신을 통해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 친환경 선박이나 선박 MRO처럼 새롭게 열리는 시장에 필요한 기술 그리고 인증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특정 국가나 거래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시장 다변화도 또한 중요합니다. 부산중기청은 R&D와 해외 인증, 수출 바우처 그리고 바이어 발굴 같은 실무적인 부분을 밀착해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He notes that as China rapidly raises technology and quality standards and global trade conditions actually shift, Busan's SMEs can no longer compete on price alone. They must move toward technology and value-based competitiveness by improving productivity and quality through AI and process innovation while developing productivity and capabilities and global certifications for emerging markets such as eco-friendly vessels and ship MRO. And he also stresses market diversification to reduce dependence on specific countries or buyers. And the Busan Regional Office will provide hands-on support in R&D, overseas certification, export vouchers, and buyer discovery.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to Busan Worldwide,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Lee Chung-il here in the studio, the administrator of the Busan Regional Office of SMEs and Startups Office. Now, what support do you believe is necessary to help small business owners to really get back on their feet and when needed, especially, and to prepare for a fresh start? 이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서고 또 필요할 경우엔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네.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0: 네, 우선 상황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복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게는 정책 자금과 판로 확대, 경영 개선 등을 통해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사업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 등과 같이 폐업부터 재취업, 재창업까지 다음 단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합니다. 결국 경쟁력을 갖춘 기업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은 회복하거나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So he emphasizes the need for tailored support matched to each business's specific situation. So for those with recovery potential, the office helps them grow again through policy financing, market expansion, and operational improvements. For those who must wind down their maybe businesses, programs like Hope Return Package provide comprehensive support spanning business closure, re-employment, and restarting a business. Two tracks must move together, so helping competitive enterprises grow further while connecting struggling small business owners with the means to recover.

0: prosper or take on a new challenge. And what is needed to ensure that startups founded in Busan do not relocate to other regions but continue to grow right here in Busan? 그럼 부산에서 창업한 기업들이 다른 네. 지역으로 떠나지 않고 부산에서 계속 성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1: 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모두의 창업 2기가 지금 전국적으로 모집 중에 있습니다. 부산에 네. 있는 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0: 네.
1: 부산의 창업 생태계는 사실 창업 활성화뿐만 아니라 성장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창업 공간과 지원 기간은 늘었는데 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하려면 투자와 전문 인력을 찾아 수도권으로 가야 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 사람, 시장 이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부산에서도 충분한 투자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좋은 기업과 지역의 청년 인재가 함께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의 기반은 부산에 두면서 시장을 해외까지 넓혀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0: 네.
1: 부산을 창업하기 좋은 도시뿐만 아니라 성장하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것 그것이 앞으로 저희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0: 그렇군요. 결국 투자와 사람 그리고 시장 이 세 가지가 핵심이란 말씀이네요. So he believes Busan's startup ecosystem must move beyond founding to focus on growth. Despite expanded startup spaces and support organizations, scaling companies often move to the capital region for investment and specialized talent. He identifies three priorities, so capital, talent, and markets, ensuring startups can secure local investment, develop alongside their regional talent, and retain their Busan base while expanding globally as well. So the goal is to transform Busan from a city good for starting businesses into one good for scaling them as well. And when your term concludes, what lasting changes and new possibilities do you hope to leave behind for Busan's SMEs and small business owners?
2: 그렇다면 임기를 마쳤을 때 부산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변화와 또 가능성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1: 네, 부산 중기청이 정책을 전달하는 기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업의 성장을 연결하는 기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부 지원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회사에 무엇이 필요한지 어느 기관을 찾아가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그래서 기업이 어려울 때 부산중기청에 이야기하면 적어도 해결 방법을 함께 찾아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고 싶습니다. 부산에는 부산시, 대학, 금융기관, 지원기관 등 좋은 자원이 많습니다.
0: 네.
1: 그 자원을 기업의 문제와 연결하고 현장에서 풀리지 않은 문제는 다시 중앙정부 정책에 전달하는 조정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0: 그렇군요. So he envisions the Busan Regional Office moving beyond simply delivering policies to become an agency that connects businesses with growth opportunities. Although support programs are abundant, companies often struggle to identify what they need or where to turn. He wants businesses to feel confident that the office will work with them to find solutions. And by coordinating Busan's city government, universities, financial institutions, and support agencies, he aims to connect resources to real business needs while feeding unresolved issues back into central government policy. So he considers his coordinator role his most important lasting achievement. And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right now?
2: 네,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방송 소감과 함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오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이야기를 시민 여러분들께 직접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산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을 지켜온 기업과 소상공인이 많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로 더 넓은 시장에 도전하는 창업 기업들도 있습니다. 부산에서 사업하시는 외국인 기업인들도 저희 지원 제도를 얼마든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부산중기청이나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로 전화 연락 주시면 됩니다. 기업과 소상공인 여러분이 부산에서 성장하고 세계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함께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So he says it was meaningful to share the stories of Busan's SMEs and small business owners highlighting resilient local businesses and innovative

0: startups expanding into global markets. Foreign entrepreneurs in Busan are also welcome to use the regional office's support programs, and he encourages anyone with questions or to contact the Busan Regional Office or SME Integrated Call Center at 1357, promising to work alongside local businesses as they grow in Busan and expand globally. Well, before I let you go, I want to ask you today's text topic question. 마지막으로 청취자와 함께 답하는 질문 드릴게요. 네. 부산에서 오래오래 사라지지 않았으면 하는 가게는 어느 곳인가요?
1: 아,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부산에 부임한 지 이제 4개월, 5개월째 되는 정도라 네. 오랫동안 다닌 개인적인 단골 가게는 아직 없지만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많이 다니다 보면 그 한 자리에서 수십 년 동안 부산 시민과 함께 해온 가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곳을 보면 이런 가게는 정말 오래오래 남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0: 그쵸.
1: 중기부에서도 이런 의미 있는 가게와 소상공인이 오래 존속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100년 가게 그리고 100년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산에도 약 150여 개 곳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중구 신창동의 낙지볶음집, 그리고 동구 초량동의 만두가게, 남구 용호동의 파핑수집이 있고요.
0: 네.
1: 70여 년의 역사를 가진 해운대구 맞춤 양복점도 있습니다. 아. 이런 가게들은 단순히 물건을 팔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넘어서 부산의 시간과 시민들의 추억이 쌓여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그럼요.
1: 앞으로도 이런 가게와 소상공인들이 계속 부산 시민 곁을 지키면서 또 새로운 100년 가게가 계속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청장님도 앞으로 부산에서 오래오래 남았으면 하는 가게를 직접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So he shares that after only 4 months in Busan, he has not yet developed a regular local spot. However, traditional markets and alleyways often reveal shops that have served the community for decades. He highlights the Ministry of SME Startups 100-year shops and 100-year artisans program with around 150 designated in Busan. Busan. He views these establishments not simply as businesses, but as places where the city's history and citizens' memories have accumulated. Well,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Lee Chung-il here in the studio, the administrator of the Busan Regional Office of SMEs and Startups Office.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이청일 제27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 함께했는데요. 청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Right, and that's gonna do it.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With that,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Earth, Wind, and Fire with September.

0: Sports, we're going to turn to Colombia for the latest updates. Our correspondent Woo Ji-eun is joining us from Medellin, Colombia. 네, 오늘은 콜롬비아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콜롬비아 메데진의 우지은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So we are connected. So let's hear a bit about the earthquake that struck in Colombia on August 10th. What is the situation on the ground right now? 첫 번째 소식 볼게요. 지난 8월 10일에 발생한 콜롬비아 대지진이 벌써 3주가 지났는데요. 최근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1: 네, 구조 단계에서 복구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최종 집계 기준으로 사망자 321명, 부상자 4,595명, 실종자 257명, 피해 가구 14만 6천여 가구로 총 28만 4천여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476개 시군, 15개 주에 걸친 피해로 콜롬비아 역사상 21세기 최악의 자연재해로 기록되었는데요. 1,164명이 잔해 속에서 구조됐고 수속 작업은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무엇보다 아직도 수색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마음을 무겁게 하는데요. So it is moving from the rescue stage to the recovery stage. Based on final tallies, 321 people died, 4,595 were injured, 257 went missing, and over 146,000 households were damaged, affecting a total about 284,000 people. With damage spanning 476 municipalities and 15 departments, it was recorded as the worst natural disaster of the 21st century in Colombian history. 364 people were rescued from the rubble, and search operations are still continuing in some areas. Well, with reconstruction now underway, how much time and funding will be required? 그렇다면 본격적인 재건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과 비용이 필요할까요?
1: 네, 데라이스리에다 대통령은 재건 비용이 최소 30조 페소, 하나로 약 10조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정부는 30일간의 경제, 사회, 생태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재건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특별 법령을 발동한 상태입니다. 대통령은 특히 역사적으로 소외됐던 초코 지역을 이번 재건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는데, 피해가 가장 컸던 지역이 또한 가장 오래 방치됐던 지역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So President de la Espriella estimated that reconstruction costs will require at least 30 trillion pesos, which is over 10 trillion Korean won in Korean currency. The government has declared a 30-day economic, social, and ecological emergency and enacted special decrees so that reconstruction procedures can proceed rapidly. In particular, the president stated that they would take the historically marginalized Choco region as an opportunity for this reconstruction. Well, it's encouraging to hear that. I believe the communities are coming together despite this difficult circumstances, and we do hope those affected can return to their daily lives as soon as possible. Let's jump into our next topic. For our second story, I understand that a major literary festival is about to take place in Medellin, where you are based. So let's hear a bit about that. 두 번째 소식 볼게요. 통신원님이 계신 메데진에서 대규모 책 축제가 열린다고요?
1: 네, 9월 11일부터 메데진에서 Fiesta del Libro y la Cultura, 스페인어로는 그렇고, 즉 책과 문화의 축제가 열리는데요.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비적인 행사입니다. 9월 20일까지 10일간 무려 3,600개의 행사가 메데진 식물원을 중심으로 펼쳐지는데요. 100명 이상의 작가, 일러스트레이터, 출판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약 50만 명의 방문객이 예상되는 대규모 행사입니다.
0: 그렇군요. 규모도 정말 상당한데요. So starting September 11th, Book and Culture Festival will be held in Medellin. And actually, it's a large-scale event where more than 100 writers, illustrators, and publishing office officials gather in one place, and about 500,000 visitors are expected. 네, 올해는 한국이 주빈국으로 참여한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올해 주빈국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0: Now, she mentioned that this year's guest of honor is indeed South Korea when it comes to the festival, literary festival, the book and culture festival held in Medellin. And of course, diverse programs will be prepared and you can learn, all the visitors can learn Korean language, Hangul as well, introduction to Korean traditional culture and food, and exhibition of Korean literature. literary works, which is very exciting to hear that that's happening in Colombia. Well, listeners, again, we do apologize for a little bit of technical difficulties, and we do hope that that won't happen tomorrow. So join us tomorrow at 11:05 a.m.

0: skibidi.
1: I love it. What a great song. Skibidi by Girls' Generation HRS. All right. From today until October, every Tuesday and Wednesday, we'll be bringing you a special segment. Here stands the youth from us at For My Busan. Now, through interviews with young people living and working here in Busan, we'll hear diverse stories, thoughts, experiences about life here in the city, and all about the hopes they have for the future. So, let's explore the lives of the youth who work and live in our beautiful city today. Here Stands the Youth was produced as part of the Busan Metropolitan City Local Broadcasting Development Project with financial support provided by Busan Metropolitan City. 이 프로그램은 부산광역시 지역방송 발전 지원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2: Different stories, different dreams, different challenges. Yet here in Busan, they all come together. 16 young people are building their lives in this city. Through their voices, we discover the Busan of today. Here stands the youth.
3: 청년, 여기 있습니다.
4: Hey,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서비스 운영과 개발을 돕는 주식회사 바이베이스에 다니고 있는 최길튼입니다. 부산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지금은 창업을 하고 있고요. 회사에서는 대표이사인과 동시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판교에서 3년 정도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는 제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 보고 싶었고 그걸 부산에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여러 도시를 옮겨 살다 보니까 사실 고향인 부산의 좋은 점들이 눈에서 잘 보이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센텀에서 작게 사무실을 마련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주변에 다른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곳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 최길트님의 하루는 어떻게 되시나요?
1: 제가 대표이면서 개발자인 상황이라서 사실 오전에는 코드를 주로 작성을 하거나 개발 일들을 주로 하고요. 낮에는 고객사분들하고 미팅을 하거나 클라이언트분과의 화상으로도 대화를 하고 외부와의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회사이다 보니까 개발부터 운영까지 제가 직접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독학으로 처음 서비스를 만들고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개발이 재미있다를 넘어서 이 길을 가야겠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1: 네. 학창 시절에 이제 혼자 만든 채팅도 서비스가 있었고 그걸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사용해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 런칭하고 3개월 정도 만에 한 2만 분 정도가 채팅을 해주셨었는데 그때 그 경험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고요. 제가 만들었던 서비스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재밌다를 넘어가시고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고 싶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0: 커리어를 이어갈 수도 있었는데 부산으로 돌아와 창업하기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1: 회사에서 배운 것도 많았고 이제 계속 다닐 수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제 손으로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보고 싶다는 게 되게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의 서비스가 아니라 제 서비스를 만들고 싶었고 또 이왕이면 고향인 부산에서 시작해보고 싶어가지고 그 두 가지 마음이 겹치면서 자연스럽게 내려와서 창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0: 다양한 도시와 태국에서 학창시절을 보내셨는데 지금의 최길튼 씨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곳은 어디셨나요?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1: 특별히 한 곳에서의 경험이 영향이 있었다기보다는 이제 사실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곳들을 경험했던 것 자체가 저한테 영향을 많이 줬던 것 같고요. 그래도 특히 하나 꼽아보자고 하면은 태국 방콕에서 있었던 일들이 기억에 남는데 아무래도 이제 낯선 환경이다 보니까 그곳에서 이제 스스로 해는 이미 길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저것 혼자 만들고 있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시도해보고 있는데 그때 있었던 경험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0: 부산을 떠나 살아본 경험이 오히려 부산의 가치를 더 선명하게 느끼게 만든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1: 네, 확실히 있습니다. 여러 도시에서 살아보니까 부산이 가진 정이나 삶의 속도, 여유 같은 것들이 이제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또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이유가 창업을 시작하게 되면은 주변의 지지가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막상 시작해보니까 정말 그 말이 와닿더라고요. 부산이 가진 이런 여유나 따뜻함 그리고 정 같은 것들이 이제 제가 창업을 오랫동안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부산이 청년들에게 더 오래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되려면 창업자의 입장에서 어떤 기회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1: 사실 이제 작년에 샌프란시스코를 다녀왔는데요. 창업자의 도시로 되게 유명한 곳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날씨도 그렇고 바다도 그렇고 금문교하고 강원대교도 참 부산이랑 많이 닮은 것 같더라고요. 부산이라고 그런 도시가 되지 말란 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부산에서도 그런 저짐들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제 주목받는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저도 그 흐름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라는 면에서 보면은 무엇보다 창업자들이 투자를 받고 또 좋은 동료분들을 만나고 서울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런 좋은 창업 네트워크와 만날 수 있는 경험들 그리고 그런 기회들이 꾸준하게 쌓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이미 살기 좋은 도시이기도 하고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이런 기회들만 조금 더 더해진다면 청년들이 굳이 떠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부산에 남을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부산을 기반으로 한 창업자로서 그리고 개발자로서 앞으로 어떤 꿈을 가지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1: 저희 회사는 스타트업들이 서비스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도록 뒤에서 받쳐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요. 개발자들이 자기 서비스를 만드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회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꿈은 부산에서 이런 서비스를 키우면서 그리고 회사를 만들면서 부산의 다른 스타트업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제 서비스도 충분히 성장하고 큰 회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0: 최길튼님에게 부산이란?
1: 나에게 부산은 한국의 샌프란시스코가 될 수 있는 곳이다.

0: Welcome back, everyone. Thank you for tuning in to For My Busan. The time is now 5:35 on the clock, Tuesday, the 1st of September. This is part two of our Busan playlist. 네, 여러분, our Busan playlist 2부입니다. 2부. Boo! Oh, so scary. All right, you've got your text messages coming in to me today. We're talking about the most important thing to you when you're choosing a job. So, 영국님 said, 난 연봉이 최고. 그러니까요. 결국 일이란 하기 싫은 일을 대신해주는 것. 재미있는 일을 대부분 돈 주고 하니까. 맞아요. 근데 재미있어도 없어도 돈 많이 주면 괜찮을 것 같지 않을까? 2536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아마 임금이 뭐지? 임금? Income. Payment. 임금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돈을 벌기 위한 것이니까요. 내가 한 일에 맞는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하죠. It's interesting to hear what's very important for one person might not be important for another. 6351님, 저는 복지시설이 가장 중요해요. 궁금한 거 있어요. 복지시설. This is me, my curious thing. 복지시설. In Korea, what does that look like? You know? So things like apartments or maybe provide lunch or stipends, that kind of stuff. Okay.
1: 급여도 중요하지만 건강검진이나 밥, 휴가 같은 복지가 잘 되어 있는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0: I get it. So 복지 in Korea, I think a little different from 복지 in Scotland. In Korea, I don't know if they also provide things like childcare services, but I know some universities have daycares and the professors can bring their children to the daycare and then, you know, this is before they go to school.
1: 감자밭님,
0: good pay is very important to me. Of course, I want to enjoy my job, but I also need enough money to live comfortably. I think a good salary shows that the company values my work. 0156님,
1: 저는 업무의 종료와 나의 미래가 가장 중요해요. 제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2:00

0: 충전이 안 되니까 오늘 이 가게에서 바꾸고 가요. 어, 저기 직원분 오시네.
1: Hi, how can I help you? Are you looking for a new smartphone?
0: 아, 저희 할머니한테 어울리는 핸드폰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1: Okay, then how about this one? It has all the features of a smartphone, but its simple design makes it popular with older people.
0: 할머니, 이건 어때요? 이거 색깔도 예쁘고 괜찮은 것 같은데.
2: 보자. 아이고, 멋이래 얼룩덜룩하노. 아, 이런 거 말고 좀 더 하이엔드급으로? 아, 그런 거 뭐 없어요?
1: Then how about this one? This is the latest model, and it comes with all the features that you would want. It offers top-of-the-line performance and features.
0: 할머니, 이게 완전 최신이래요. 어, 근데 이거 억수로 비싸 보이는데 이건 얼마예요?
1: Let me check the price. It costs 200만 원.
0: 예? 200만 원이라고요?
2: 어머야, 뭐라카노? 이게 뭐 옛날에 막 그 먹고 내 국민학교 다닐 때 아 그 폰이랑 똑같이 생겼구만. 뭐 2만 원도 안 하게 생겼는데 무슨 200만 원이고?
1: What? Oh, no. Oh, you're so naive. It's not the 1900s anymore. It's 2026.
0: 예? 나이? 아, 나이스. 아, 할머니, 이거 나이스 찬스로 나온 거라서 싸게 해주려나 봐요. 오, 예, 나이스.
2: 아, 그래, 그래. 네가 흥정함 잘해봐라. 우리 선녀 최고다, 최고. 아, 내는 여기 앉아서 식혜 좀 마시고 있을게.
0: 오늘 배워볼 표현, 세상 물정을 모르네 영어로 뭐라고 해?
1: You're so naive. You're so naive.
0: You're so naive.
3: Naive는 단순히 순수하다 뿐 아니라 세상 물정이나 사람들의 속마음을 잘 모른다고 표현할 때도 씁니다. 상대방을 나쁘게 말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답답함을 표현하는 뉘앙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너무 쉽게 믿을 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1: You really believe everything he says? You're so naive.
0: 두산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세상 물정을 모르네. You are so naive.
1: You're so naive.
0: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See you.

0: 听众朋友们，我是来自釜山华侨中学的金拿云，
1: 我是李才玉，
2: 我是杨毅，来自中国烧烤名城辽宁省锦州市，
3: 我叫谢正磊，是海南热带海洋学院的一名教师，
4: 我是孙昌武，我在釜山皮肤科翻译工作。
5: 大家好，我叫白杨，我来自中国最大最美的边境城市辽宁丹东。
6: 我是釜山的草皮肤 STT 차부운영하고있는김소영이라고。
7: 大家好，我是来自福清大学经济学部的杨婉迪。
8: 华语之音的听众朋友们，大家好，我叫张小婷，来自陕西省西安市，在釜山的连提区家庭中心担任。
9: 名字是伊思妮，我的妈妈是中国人，我也在中国天津出生的。
10: Hello， 大家好，我是齐芊芊，我来自香港，现在在釜山一家电商公司工作。
11: 一支麦克风，一段人生，这里是知音访谈。我们用声音记录属于你的故事。
12: 今天你的故事，今天带您认识一位拥有多重职业身份的韩国市民活动家，来了解一下呢他的心路历程。네시민의목소리가도시를움직이고작은실천이변화를만들어냅니다오늘은그변화를현장에서직접만들어가는시민활동가와이야기를나눠보겠습니다우리지역사회의여러분야에서활동하고계신김수연님을모셨습니다반갑습니다시스님
13: 네안녕하세요
12: 네우선우리화지금청취자여러분께인사부탁드립니다
13: 네니하오 안녕하세요이렇게좋은자리에초대해주셔서정말감사드립니다저는부산에서교육관련일을오래해왔고요지금은해운대외국인한국어학당에서외국인들에게한국어를가르치는일도하고있습니다환경에관심이많아서요환경교육도하고있고요또리포터또지역이야기를전달하는그런일도하고있는김수연이라고합니다이렇게말씀드리니까제가뭐이것저것많이하고있는것같은데요그거는아니고요제가좋아하는걸배우고또제가가진걸좀다시나누는그런일을하고있습니다
12: 네是的再次感谢老师的介绍哈首先他感谢华语之音的邀请他说他在釜山从事教育工作多年那现在呢也在韩国语学堂呢教外国人学习韩语那他关注环境也从事环境教育的工作同时呢也作为记者报道地方的故事那么他也非常谦虚哈说自己其实并没有做很多的一些了不起的事情他只是呢在学习自己喜欢的东西呢在从事自己喜欢的事情并且把自己所拥有的全部的东西呢分享出去而已哈好那我们就来逐一的呢去拆解一下对那他的多重身份哈首先呢我们就来了解一下他的第一重身份呢就是作为呢韩语讲师在韩国语学堂的教学的工作哈네선생님께서는한국어학당에서、네、외국인들에게한국어를가르치고계신잖아요
13: 네,
12: 네어떤계기로외국인분들을위한한국어교육을시작하게되셨나요
13: 네저는이제오랫동안학생들하고하는일이많았는데요、
12: 네、
13: 그러다우연히제주변에있는외국인분들하고인연이돼서 K-푸드 쿠킹클래스를열게됐었어요 、
12: 네、
13: 그무렵부터이제한국어학당일을하게됐습니다같은한국어라도외국인들한테는좀전혀다르게느껴질수가있잖아요 、
12: 네、
13: 그래서한국인들은당연하게사용하는표현하나도외국인들한테는굉장히어려울수가있고요
12: 네맞아요是的老师说呢从事教学工作呢已经很多年了哈那他偶然的结识了身边的外国朋友们他还办过一次呢 K-food 的一个烹饪课程那从那个时候起他就开始哈从事呢韩国语学堂的教学工作了他说即使是同样的韩语哈那对于不同的外国人来说因为外国人来自于不同的语言的地区 和意识形态包括呢国家哈那因为呢是外语所以对他们来说呢感觉又不一样所以这个事情呢非常的有趣他说连韩国人都会觉得理所应当的会使用的一些哪怕简单的表达哈那对于外国人来说呢可能是会非常的难、네、
1: 어, 저희 한국어 학당은 학생과 선생님이 1대1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러다 보니까 소소한 일상 이야기도 나누고 또 한국 문화까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지도 방식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혹시라도 한국어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12: 아, 네, 그러시군요. 다시는 한국 유학당은 那授课方式呢是学生和老师一对一的方式进行。他说呢，能够分享日常，同时还能够呢推广韩国的文化，当然包括呢语言本身呢也是一种很好的一个推广和宣传。他想帮助那些呢在日常生活当中呢可能呢遇到一些语言上的障碍和困难的外国人，能够更便捷的学习韩语，因此就抱着这种非常单纯的一个想法，就开始了这项工作哈。嗯，好，这是。 那么如何结缘这个工作的？那其实呢，在学习韩语的外国人当中呢，其实中国学员的比重呢一定是不少哈，不知道有没有这方面的一些印象深刻的一些学员或者是故事呢，跟我们分享一下。对，谢谢您。
14: 한국어를 배우러 오는 분들 가운데 중국인 학습자도 많을 것 같아요.
1: 네.
14: 네. 기억에 남는 학생이나 특별히 뭐 마음에 남았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1: 아, 네. 어, 저희 학당에 중국인 학생도 계시죠. 어, 지금 학당에 계시는 중국 학생분도 그렇지만 처음에 이제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로 오시다 보면 좀 위축이 되시나 봐요. 그러다 학생들이 이제 학당을 좀 다니시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시는데 그게 정말 좋습니다. 어, 처음엔 쑥스러워서 인사도 잘 못하시다가요. 막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시거든요. 정말 예쁩니다.
12: 아, 네, 是的, 너무 좋습니다. 아, 他说确实啊有中国学生而且呢包括现在呢课堂上的中国学生呢还 很多，那他们从一开始哈完全不会韩语，那所以也因为语言的障碍，因此在日常生活当中呢就变得唯唯诺诺，对，然后呢看到学生们在上韩语课的过程当中呢，就是一点一点的发生着变化，他觉得非常的有成就感，真的是非常美好。然后他会注意到呢一些学生呢因为害羞，因为自己语言的问题，所以呢不敢打招呼，到后来慢慢呢非常灿烂的。 在课堂上的绽放笑容，他觉得那个样子真的是非常非常美好啊。嗯，可能这就是身为人师的这样的一个成就所在了。那对
1: 예전에 중국계 프랑스 학생이 계셨거든요. 처음에 학당에 오실 때 이분이 바라는 게 식당에서 유창한 한국말로 주문을 좀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어, 저희 학당이 1대1로 하는 수업이다 보니까 좀 맞춤형으로 제가 좀 직접 많이 해드렸거든요.
12: 원하는 걸로.
1: 네, 그렇죠. 그랬더니 막 그 자신감이 쑥쑥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12: 네, 너무 좋죠. 是的，你看，这就是一对一。 课堂的魅力哈，对，老师提到了一位呢，这个华裔的法国学生，对，他来学习韩语，对，目的就是非常明确，能够呢用流畅的韩语呢去点餐，对，那所以老师呢就针对这个学生的需求哈，因为是一对一的课堂嘛，所以呢就在这部分的话呢就非常的专注，那当然学生呢在点餐的时候呢就相当的自信啊，确实。 没错，我觉得能够需要什么呢，就给到学生最想要的东西呢。那么这个其实是一个在教学的过程当中呢，真的是非常非常重要的一个作为哈。네
1: 어, 네. 그리고 이제 외국인 학생들을 보면 오히려 제가 부산을 새롭게 보게 될 때가 있어요. 평소에는 그냥 뭐 지나치던 장소를 학생들의 눈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새롭게 알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문화를 느낀다는 걸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12: 네, 좋습니다. 他说呢，通过外国学生哈，那他也常常呢会以全新的视角呢来再次审视釜山，审视他自己的生活。你看。 平时呢只是可能路过的地方，再寻常不过了。那么通过学生的视角呢，再去看待的时候呢，他就有了新的发现。对，这就是所谓的新的认识哈。他认为呢，这似乎是一个让人能够明白每个人其实都会以不同的方式去感受文化，包括感受这个世界。嗯，的确啊，真的是一个非常有爱心，同时又是心思细腻的一位老师哈。嗯，네 한국 학습자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아, 느끼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실 때도 아, 있을 것 같아요.
1: 네.
12: 어, 선생님께서는 생각하시기에 외국인들이 부산에서 조금 더 편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지역사회가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1: 네, 이번에 이거 하면서 또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 어쩌면 정말 기본적인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가장 먼저 조금 좀 천천히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네.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어가 서툴러서 불편한 것도 있지만 사실 이 낯선 곳에서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12: 맞아요, 맞아요. 其实是有两个方面，老师说呢。 那要从最基础的事情开始，是他非常建议的啊。首先呢，就是语言，当然原因不用着急，一开始的时候呢，慢一点的说哈。第二个的话呢，就是到一个陌生的地方，本身这个生活确实呢，开始就非常的不易了哈。所以呢，面对陌生的环境、陌生的文化，以及呢语言，对，觉得这是两个可以，那大家呢都去慢慢去攻克才会。
1: 예를 들면 은행에 가는 거, 또 병원에 가는 거, 병원에 가는 거, 뭐 주민센터 네. 가는 거 이런 것들이 그 외국인들 분한테는 큰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2: 맞아요.
1: 네. 사실 우리나라는 좀 빠르게 문화가 있기도 하거든요.
12: 인정합니다.
1: 네. 네. 그래서

0: 지역사회가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좀 그들의 속도에 맞춰준다면 훨씬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함께 살아간다는 그런 이웃이라는 배려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是的，老师说的非常好啊。你看，举一个日常生活当中呢，再寻常不过的事情，比如去银行、去医院，对，或者是呢去社区的服务中心等等啊。那这对于呢外国人来说。 对，那可能真的是一个非常大的困难和挑战。所以，因此同时呢，老师也说哈，那韩国呢，韩国有一个这个比较，怎么说呢，节奏比较快，哎，这个确实也是我自己是非常有感触哈。那因此，您看这一块一慢，实际上呢，这各种呢可能就产生一定的问题。因此呢，他建议呢说，如果社区能够呢更好的呢去向外国居民呢去解释这一点。 或者说呢，能够适当的适应一下他们的节奏的话，那他们的生活是不是就会更加的轻松一些呢？那他认为呢，作为共同生活的邻里一样的存在哈，那彼此关照是非常重要的。네 정말 씁니다. 好，那这是我们的第一个身份哈。那第二个身份马上呢要揭晓了，那就是报社的记者。네，先生께서는 해문대 신문 명예 기자로도 네. 네, 활동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여기 다양한 사람들과 현장을 직접 만나 취재도 하시면서 네, 시민 기자로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뭐 바라보시는 주제 같은 거 궁금합니다.
0: 네, 제가 이제 기자 활동을 하면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건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실 큰 언론사의 기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뉴스에 크게 등장하는 뭐 유명한 분들 그런 분들의 이야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동네 구석구석에는 정말 조용히 선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1: 아,原来如此哈。那老师说呢，他从事记者工作。 的时候呢，最关注的其实呢是身边的普通的人和事，首先他说呢，并不是这种大型的媒体哈，所以呢，在新闻报道当中呢，并不会出现一些像知名的人士的大片幅的报道。当然，这个故事很重要哈。那事实上呢，他认为呢，每天生活的这个社区的一个。 角落当中的一个普通的存在，那或许呢才是，最贴近人们生活的，也正是那些呢默默的做着善举和做着有意义的事情的人。
0: 네, 그분들의 이런 소박한 삶을 전달할 때 진짜 함께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웃들의 따스함이 넓은 이렇게 사회적 고리로 이제 연결되도록 그런 데 작은 역할을 하는 게 제가 네. 되게 보람을 느끼는 일이에요.
1: 네. 好，他说呢，当他记录着朴素又真诚的生活的时候呢，能够深切的感受到的那种来自邻里之间的这种温暖的回馈哈，那能够呢让邻里之间的温暖通过那么他的报道，那么一点一点的被更多的人感受得到，他觉得是非常有成就感的事情。嗯，好，那第三重身份呢就是什么呢？专业资格证是环境教育师的资格证。好，我们来听听呢。 他在这方面，哎，又是如何呢？能够去找到这样的一个新的赛道的？那，先生께서 환경교육사 자격증도 가지고 네.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 네. 네,
1: 대단하십니다. 네, 한국어 교육이나 뭐 지역 시민 활동과는 뭐 조금 다른 분야처럼 보이는데요.
0: 네,
1: 제가 보기에는 네,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환경교육상 활동을 하시는 이야기도 네,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0: 아, 네. 겉으로 보면 한국어 교육이나 또 기자활동, 환경교육이 서로 다른 일처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1: 그렇지 않아요?
0: 네, 그런데 네. 저는 오히려 세 가지가 이렇게 네. 닮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결국 모든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함께 행동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1: 네. 네. 老师，我觉得给出了一个他自己的看法啊。表面上你看，我们说到的，韩国语教育，然后呢，记者以及呢，环境教育师哈，那看似是不同领域、不同的工作呢，反而他认为呢，这三者之间呢，其实是存在的一个关联的。那这一切呢，都是让他向人们去诉说，并且呢，号召大家呢一起呢去付诸行动。
0: 네, 환경 문제에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뭐 어떤 거창한 계기가 있었던 거는 아니고요. 네. 요즘 폭염도 그렇고 이번에 네팔어 빙하오 홍수처럼 최근 네.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기후 위기에 관심을 가지다가 네.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국가 자격증이거든요. 자랑을 좀 하는데요. 저 엄청
1: 대단하십니다.
0: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 환경 교육을 하다 보면요. 거창하게 설명 어렵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는 네. 분리배출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1: 맞아요.
0: 많으세요.
1: 맞아요.
0: 그래서 분리배출 같은 이런 작은 행동 하나가 당장은 아주 작아 보이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하면 분명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좋은 말씀입니다. 他说他对环境问题的关注呢，其实也并不是一个什么特别 大的契机，因为他自己呢最近也开始关注还是严重的气候问题，包括你看高温啊洪水等等的这些呢，这个气候环境的问题。那他开始呢自己呢去学习和关注，当然也为了取得呢国家资格考试资格证嘛，确实是挺难的，国家级的哈。那他自己确实是非常努力的去准备考试呢，最终当然也拿到了结果。他说呢，在进行环境教育的过程当中呢，他体会到哈，与其把环境问题呢说的非常的复杂，不如啊让大家能够呢从身边开始去意识到。 对自己呢和环境之间的关联，那么比如说呢，他说外国人垃圾分类很多人都是不了解的，那所以就觉得这方面就是一个可以很好的呢去分享的一个契机哈。他认为一个小小的行动呢虽然是看起来微不足道，但是呢只要大家一同努力哈，一定能够呢去产生很大的改变。没错，所有的人那么力量是在一起拧成一股绳哈，能够呢产生呢更大的威力。 嗯，没错。好，确实呢，我们揭晓了老师的这个三重身份哈，真的确实是非常了不起，是非常的有爱心，同时也非常的有毅力的一个人。对，那近期或者是未来的规划呢？ 네, 앞으로 심의 활동 가로서 새롭게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네, 한 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네, 새롭다라기보다는 앞으로는 제가 그동안 해온 활동들을 좀 연결해 보고 싶어요.
1: 네.
0: 예를 들면 외국인 주민과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환경활동이나
1: 예.
0: 또 아니면 세대가 함께 만나서 우리 동네 이야기를 기록하고 알리는 프로그램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1: 네.
0: 아이와 어른 또 한국인과 외국인이 만나고 또 환경에 관심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처음에는 서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서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1: 네, 네. 저는 네, 좋습니다. 네, 他说呢，今后呢也想把自己一直以来做的这些事情呢，再能够呢把它串联起来哈。比如说呢，他有一个想法，就是尝试着去开展那些呢让外国 居民和当地的韩国居民呢，能够共同参与的一些环保活动。再比如说呢，让不同时代的、不同年代的人、年龄层的人能够聚在一起记录，并且呢宣传和推广那么社区故事，他就觉得办这样的活动也是非常不错的哈。对，那他说呢，让孩子呢和成年人，让韩国人和外国人能够呢有一个很好的一个相遇和见面的机会，让对环境感兴趣的人和那些呢不感兴趣的人能够呢。 在一起彼此分享，那这样就会觉得说，哎，好像不同的想法，大家只要呢愿意走到一起聊着聊着，实际上呢就能够去解决烦恼，也能够呢有很多的一些很好的一个分享啊，的确，那。
0: 앞서 저를 여러 분야에서 활동한 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거창한 활동을 하기보다는 제가 살고 있는 부산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좋은 일을 연결하는 그런 사람의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하고 싶습니다.
1: 네, 好的，他说呢，当然。 与其呢去开展一些呢比较宏大的一些活动哈，那他更愿意呢继续呢在他生活的城市釜山，然后呢去扮演一个能够呢结识好的人，并且呢为一些善举呢做牵线搭桥的这个角色的人哈。네네아오늘네 바쁘신 와중에 우리 하우진 와주셔서 우리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유익한 내용도 네, 공유해 주셔서 도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우지엠의 네. 청취자분들 또는 뭐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네.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0: 네, 우선 오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저는 여러 활동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는 따뜻하고 좋은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걸 느끼고 있거든요.
1: 와우, 真的讲得非常好哈。他说呢，今天能够有这样的机会来到华语之音，他觉得是非常幸福，也非常愉快。 他说呢，他在参与呢各种活动的过程当中呢，他有一个深刻的体会呢，就是呢身边的这种温暖的、善良的人非常的多。对，那当然，因为我觉得他本身就是一个温暖的人，本身就是一个善良的人，才能够呢去找到和发现同样能够温暖其他人，能够呢把善意呢分享给更多人的这样的人。네,
0: 우리 이 방송의 타이틀인 화어 지음의 지음이 뭐 소울메이트 뭐 진정한 친구라는 뜻으로 친구. 알고 있어요.
1: 맞아요.
0: 저도 누군가의 지음이 되어서 사람과 사람 또 사람과 지역 그리고 사람과 환경을 연결하는 따뜻한 활동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갔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선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谢谢您。他说，知音。 他觉得我们节目的进入到了这两个字哈，对，他知道是珍重的朋友的意思，他也衷心的希望能够成为某个人的知音，然后呢也继续呢去鼓励自己呢去做连接人与人、人与地区以及呢人与环境的一些温暖的活动哈，他也将会呢继续努力，同时他感谢能够呢有这样的一个呢和大家一起分享的一个美好的时光。当然也因为贾老师的分享啊，那我相信呢给此时此刻呢正在守候呢我们频道的正在呢收听我们节目的所有的好朋友呢感受到了一种呢来自心底的温暖哈。那龚月就小草，今天我们感谢老师的分享，那我们一起进入呢下一首歌曲，为大家送上的来自王源的《会开花的云》。

0: The time is now 5 o'clock.
1: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2: Ulstar
3: English.
2: Wow, 오늘이 벌써 9월 1일입니다.
4: 어머나.
2: 9월 첫날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보통 새로운 달 맞으면은 뭐 이번 달에는 뭘 해볼까 하고 하나쯤 다짐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3: 맞습니다. And lately, there's been a huge trend sweeping across both Gen Z and the older generation. People are actively seeking non-dopamine. 요즘 non-dopamine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자극적인 것 대신에 차분함, 안정감, 또 저텐션, 그리고 소박함을 선택하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 올스타는 도파민인가요? 아니면 난도파민인가요?
3: 딱 적당히 딱.

0: 중간입니다.
1: 여러분. 그럼 둘 다인 걸로 할까요?
0: 없으면 안 되고 너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말이 되나?
1: 네, 여러분의 이브닝 영어 친구
0: All-Star English 지금 출발합니다.
1: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스타 언니 박성원입니다.
0: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your everyday star Minsoo Shin and welcome to All Star
1: English.
0: That's right. We have 언니 in the house.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제가 새로운 사실 알았잖아요. 제가 양파를 닮았다고.
0: 우리 언니. 네. 우리 언니. 언니.
1: 네. 네, 양파 닮은 언니입니다.
0: 네. 근데 이 계속 깔수록 그쵸
1: 매력이 넘쳐나는 걸로 있다. 저희끼리 마음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0: 이 네. 이유 때문에 청취자가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네, 어떻게 양파처럼 생겼어요? 난 이 좀 나이 보일 수 있지만 양파라고 하는데 가수? 라고 생각했거든요.
1: 그러네요. 가수 양파 씨도 있었네.
0: 네, 맞습니다.
1: 어쨌든 양파를 닮은 언니입니다.
0: That's right. 네. 여러분,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A big hello to all of our listeners on the radio. Big hello to everybody watching on YouTube. 여러분, hi. You know, these days, as we started off the show talking about, more and more people, both Gen Z and the older generations, are looking for a non-dopamine lifestyle. 네, non-dopamine. 이게 문화라고 해야 되나 이제 요즘? What exactly is non-dopamine trend?
1: 예, 뭐 말 그대로 자극을 좀 줄이고 차분하고 편안한 것들을 선택하면서 네. 잠시 속도를 늦추는 걸 얘기합니다. 난도파민 하면 좀 뭔가 어려운 느낌이 드는데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달달하고 화려한 인기 신메뉴 음료 대신에 네. 이렇게 따뜻한 차를 마신다거나 아니면 뭐 쇼츠 대신에 통폼을 본다거나 그러니까 영화도 요즘은 한 편을 다 보지 않고 이렇게 네. 막 그냥 뭐 잘라서 보잖아요.
0: 그쵸.
1: 영화 한 편을 전체를 다 본다거나 아니면 배달 음식 대신에 소박한 집밥을 먹는 것 전부 다 난도파민입니다.
0: 네. 말로 들으니까 저는 그래도 도파민 선택할게요.
1: 아, 진짜요? 왜 어떤 게 나빠서요?
0: 아니에요.
1: 어떤 게 힘들어요?
0: 뭐 근데 일단 그때 좋을 때도 있죠. Right? There are times when, you know, maybe like a full-length movie suits better, or maybe like, you know, rather than you know, the hottest drink out there in terms of popularity, maybe just settling down for a nice hot cup of tea. 그럴 때도 필요할 때도 있긴 있는데 근데 요즘 그게 트렌드라고 하니까 근데 네. 역시 이 트미남 네, 민수로서 이걸로 따라가야 되잖아요, 제가.
1: 네.
0: So it's basically about choosing calm, low stimulation things that help you slow down and can even feel a bit more balanced. So, then what can we do in our daily lives if we want to cut back on dopamine? 일상에서 도파민을 좀 줄이고 싶다면 그럼 뭘 하면 좋을까요?
1: 일단은요, 지금도 하고 계신 분 많을 것 같은데 무한 스크롤 멈추시고요. 디지털 디톡스를 한다거나 네. 아니면 또 차분하게 독서를 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0: 아, 또 여기서 책 나오네. 책 읽기.
1: 책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0: 책만 좋아하죠. 읽는 거는 좀 별로예요.
1: 아, 책만 좋아하시는구나. 네. 뭐 그리고 또 이렇게 빠른 자극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쫓는 대신에 산책을 하더라도 요건 저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어폰 없이 산책하기.
0: 이어폰 없이 산책. 그럼 제 숨소리만 듣고 산책해라고요?
1: 네. 그런데 뭐... 아니죠. 같이 옆에서 걷는 예, 하루 엄마랑 생각하면서 얘기하면서
0: 그렇죠. 그럼 둘이 이어폰 끼고 같이 다니면 좀 그렇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네.
1: 그리고 또 뭐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뭐 요리 같은 거 해먹을 수도 있고요. 요즘 또 이런 분들 많으시던데 식물 가꾸기 같은 이런 정적인 활동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0: Oh, this is something I could get behind. So, what a non-dopamine lifestyle is, right? It can help you feel a bit calmer, more focused, more rested. So as we mentioned, as we start the month of September, 여러분 진짜 9월 1일입니다. 9, 10, 11, 12. 이제 3분의 2 갔어요.
1: 네, 네, 맞아요.
0: Oh my goodness. Only 4 more months left, right? Of 2026. 진짜 where does... 잠깐, 9, 10, 11, 12. 그쵸? 말도 안 돼. So as we start the beginning of the last third, right, of the month of September, how about letting go of something instead of adding something new? 네, 그렇다면 우리 언니 언니는 is there maybe a non-dopamine habit that you've already started or maybe even want to try? 뭐 non-dopamine life 중에서 이미 하고 있는 거가 뭐거나 안 그러면 뭐 한번 해보고 싶은 거 있습니까?
1: 이미 하고 있는 게 이게 난 도파민 맞을 것 같아요. 저 지금 매일 필사를 하고 있거든요.
0: 와우.
1: 책을 읽으면서 뭐 네. 좋았던 구절이라든지 아니면 네. 어떤 부분을 필사를 네. 하는데 제가 시작한 지 좀 돼가지고요.
0: 네.
1: 오늘로 113일째 하고 있습니다.
0: 와우. 이게 필사를 그 copying down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딱 본 뭐 뭐지 그 노래 뭐 가사나 네, 그럼 책에 맞아요. 있는 뭐 네. 그런 이렇게 라인을 뭐 문장 하나씩 이렇게 딴 데 이렇게 옮겨서 적어서 예. 그냥 뭐 그러면 공책에 그냥 놓는 거예요? 한 거 어디에 붙여요?
1: 일단은요. 처음에는 제가 집에 그 안 쓰는 물건을 정리하려고 서랍을 정리하다 보니까
0: 네.
1: 제가 중학교 다닐 때부터 쓰고 모아놨던 편지지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편지지를 이제 써보려고 거기다가 네. 필사를 시작했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는 편지지를 다 써서 공책을 하나 사가지고
0: 와.
1: 네, 지금 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0: 100 얼마 됐대요?
1: 113일.
0: 113일. 113 days since she started this. 와 진짜 이건 넌 도파민이겠다. 왜냐면 네. 쓰고 읽고
1: 맞아요.
0: 다시 네. 보고 생각하고 하는 거니까.
1: 그리고 매일매일 쓸 걸 찾다 보니까 네. 책도 더 읽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0: 네.
1: 저 권장 정말 우리 부스타 분들한테도 권하고 싶은.
0: 네. 너무 좋다.
1: 에브리데이 스타는 뭐 하고 있는 거 있어요?
0: 아 저는 너무 도파민? 일어나자마자 잠 잘 때까지 너무 도파민 이 생활을 너무 하고 있어서 이 중에 뭐를 할까 근데 하는 거 있긴 있어요. 아까 식물 가꾸기
1: 네.
0: 네 요즘 저희 그 리빙룸 아주 초록초록 하거든요. 네 we've 사다고 하기보다 we've adopted a lot of plants. 네 이게 식물 친구들을 많이 입양해 왔어요.
1: 네, 네.
0: 돈 내고 샀지만 네.
1: 그래요. 그럼 유난히 잘 키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0: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그때 설명 들은 대로 뭐 water once a week, 뭐 sunshine 이런 거 제가 책임졌거든요.
1: 네.
0: 그렇게 하니까 뭐가 조금 이제 잘하는 것도 보고 하니까 뭐가 좀 편해지는 느낌 들긴 들더라고요.
1: 그렇죠.
0: 네.
1: 보는 것도 즐겁지만 또 키우는 재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아까 우리 에브리데이스타가 정말 하루 종일 도파민에 네. 중독돼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이거 좀 줄이려고 해. 뭐 아, 나 이제 거기 질렸어. 이런 영어 표현 같은 거 좀 가르쳐 주세요.
0: 자, 그러면 나 이거 나 저거 이제 질렸어. I'm over it. I'm over it라고 합니다.
1: I'm over it.
0: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나 무한 스크롤 이제 질렸어. I'm over endless scrolling.
1: I'm over endless scrolling.
0: 네, 여러분 예를 들어 for example 절대로 전 아닌데요. 뭐 예를 들어 배달 음식 이제 질려. 이거는 뭐 그렇게 질릴 수 있습니까? 배달 음식 너무 맛있는데. 근데 예를 들어 그렇게 하려면 I'm over delivery food.
1: I'm over delivery food.
0: 네. 근데 사람도 질릴 수 있잖아요.
1: 네, 그렇죠.
0: 그래서 I'm over him. I'm over her.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1: I'm 네. over him.
0: 근데 뭐를 줄이고 싶다. 예를 들어 뭐 SNS를 좀 줄이고 싶다. I'm cutting back on social media.
1: I'm cutting back on social media.
0: 그래서 cutting back on 뭐뭐를 줄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문자가 몇 개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이제 9월달 시작하니까 여러분들은 non-dopamine 이 트렌드 라이프스타일을 뭐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데니리님은요 meditation이라고 하네요. meditation 이거 그 명상
1: 아,
0: 명상이죠.
1: 네네.
0: 네. 그리고 일단 우리 노루님이 일단 언니한테 와 진짜 멋있어요 언니. 라고 하네요. 아까 그거 적는 거 나오니까.
1: 너구리님도 동참하시죠?
0: 네, 같이 해보세요.
1: 네. 네.
0: 자, 여러분, 화요일 올스타 아주 재미있는 코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Up first, that's what you think. 그건 네 생각이고. A fun little balance game. Would you rather corner that we have going on? 세대마다 어떻게 생각이 다른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부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1: 네, 그리고 여러분이 기다리는 EPQ 전국민 영어 한마디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Easy Peasy Quiz 객관 하신 문제라서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세 문제만 맞추면 푸짐한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0: That's right. 여러분 이 전화번호 저장하세요. 051-744-6601 1-744-6601 이게 전화번호입니다. 6시 45분쯤 그때 퀴즈 코너 시작할 건데요. 노래 나올 때 저희가 그때 전화해달라고 부탁할거든요. 그때 전화하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Alright, 다음으로 코너 속의 코너 날씨 요정 만나겠습니다.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웨더페어스 백 날씨 조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네,
0: 우선은요, 뭐 미리 다 답변하실 것 같아서요. 오늘도 더웠어요.
2: 네, 네,
0: 오늘도 심히 더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You said it was going to cool down, so when is that actually happening? 이거에 대해서 좀 물어보실 텐데
1: 진짜
0: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번 주부터 조금 기온이 낮아질 거다. 네, 제가 원래 실수를 잘 안 하는데요. 오랜만에 조금 한 뭐 3년 만에 한 것 같은데 이번엔 진짜 확실합니다. If you can just hang in there this week, 이번 주 next week will be completely different. 이번 주까지 덥고요. 다음 주부터
1: 분명히 이 말 다음 주도 똑같이 할 겁니다.
0: 네, 믿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고 기온이 33도였거든요. I checked next week's forecast and the high won't go over 30 degrees anymore. 다음 주부터는 제가 살짝 봤는데 최고 기온 30도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 번 더 믿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여러분 혹시 그때 되면 사는 곳에 30도를 넘었다 사진 찍고 저한테 바로 보내주세요.
0: 그 부산 기준입니다. 네, 부산 기준. 자, 이야기가 길었는데요. 바로 내일 날씨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tomorrow the low will be 25 degrees and the high will be 33 degrees. Not much different from today, but it will be cloudy in the morning and passing showers are expected in the afternoon. 오전에는 흐렸다가 오후에는 소나기가 내릴 예정이니까요. 우산 꼭꼭꼭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English expression이 뭐냐면 tough it out. 이게 힘든 상황을 악으로 참아내다, 버티다거든요. 이번 주 tough it out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문으로 just tough it out this week. Temperatures won't go over 30 degrees starting next week. 이번 주만 악으로 버텨보시고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30도를 넘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죠? 이제 정직 신뢰 기억하시죠? 네, 다음 주 믿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렉서스카이 전망대,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의 핫플 100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The newly upgraded Busan Lex-the-Sky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spot you can't miss. We a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our Sunny 100 Floor Observatory.
1: 네, 네. 여러분, 날씨 조정 뭐라 안 할 겁니까?
0: 저 댓글 안 보면 안 돼요?
1: 지금
0: 시간이 된 것 같아서.
2: 네, 뭐.
1: 아니요, 우리 부스터분들 오늘 좀 조용하네요. 날씨 오정
0: 믿는다는 거죠.
1: 네.
0: 날씨 오정 3년 만에 실수했으니까 3년 만에.
1: 와,
0: 그 정도는 뭐 괜찮지 않을까요?
1: 이렇게 네. 보내면 돼요? 여러분, 우리 부스터분들
0: 지금 이제 내리면 되지 않을까요?
1: 보내면 됩니까? 보냅니다.
0: 마이크 꺼주세요.
1: 보냅니다.
0: 이제 갈게요. 이제 마이크
2: 설마 포기하신 건 아니겠죠?
1: 포기했다 날씨 오정을 사람들이.
3: 부산 영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조한입니다. 제가 제일 큰 스타를 맡고 있는 올스타 잉글리시 즐기고 계시나요? 더 재미있게 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 노래 끝을 잡고 코너에 참여하시면 저와 함께 팝송으로 영어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선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저와 함께 부를 노래는 들리시나요? 바로 이 노래입니다. 집에서 전화기만 준비해 주세요. 전화는 제가 드릴게요. 참여 방법은 민수 Take It Over.
4: Yes, sir.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분들은요. www.befm.or.kr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 클릭, All Star English tab 클릭, and last but not least Notice tab 클릭 하셔서 신청해 주세요.
3: 매주 수요일 All Star English에서 만나요.
2: 그건 네 생각이고.
5: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6: 알았어, 알았어. 뭔 말인지 알겠지만은 그건 네 생각이고.
4: Welcome to That's What You Think. 그건 네 생각이고. Fun little Would You Rather balance game we have with our listeners. We get to see what and how generations choose and all the while practice a little bit of English.
2: 네. 네, 세대별 선택도 알아보고 내 생각도 나누고 영어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부스타 여러분도 둘 중 하나를 골라서 보내주시면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 중 뽑아서 올스타에서 푸짐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4: 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Alright, let's get it.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2: 네, 오늘은 분실물 밸런스 게임인데요.
4: 어?
2: 우리 부스타 여러분들도 분명히 핸드폰 내려놓자마자 어? 내 핸드폰 어디 갔지? 하고 찾은 적 있으시죠?
4: 맞아요. 분명히 핸드폰 어디 갔지? 손에 들고 있는데 어디 갔지? 내 핸드폰 한번 전화해봐야겠다라고 막 계속 전화하고
2: 저는
4: 있잖아요.
2: 저는 오늘 방송국 오려고 현관문 딱 닫고 엘리베이터 눌렀는데 핸드폰을 안 들고 왔네. 집에 다시 갔다 왔어요.
4: 그런 일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요즘 저도. All the time, right? I think we're all getting a little forgetful these days. 그쵸?
2: 네. 재미있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1년에 평균 60시간을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데 쓴다고 합니다.
4: 60 hours? That's... 계산하면 2.5 days just looking for your stuff?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낭비한다고요?
2: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금방 여기다 두고 어디 갔지? 어디 갔지? 맞아요. 막 찾잖아요.
4: 맞습니다.
2: 근데 요즘 왜 이렇게 우리는 자꾸 깜빡깜빡할까요?
4: Well, they say it's because we're always multitasking. You know, we're checking our phones and dealing with too much information. Our brains are just simply overloaded. 늘 여러 일을 동시에 하고 핸드폰을 확인하고 너무 많은 정보를 접하다 보니 내가 과부하 상태인 거죠.
2: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에브리데이 스타는 최근에 뭐 잃어버려가지고 찾은 적 있으신가요?
4: 진짜 저 안경을 자주 잃어버리거든요.
2: 아, 진짜요?
4: 네. 집에 근데 분명히 어디 있긴 있어요. But my daughter 하루가 이거 hide and seek 내 안경 갖고 hide and seek를 이거 술래잡기를 자주 하거든요. 아빠 분명히 안경을 어디 숨겨 놓으면 나중에 나갈 때쯤 되면 엄청 찾는다고 헤매겠지? 라고 일부러 하는 거예요. 하루야 그만해.
2: 아빠 진짜 화난 것 같은데. 네. 아니 근데 저는 시력이 좀 많이 안 좋아서 지금은 뭐 렌즈를 끼고 있긴 한데
4: 네.
2: 안경을 안 끼면 아예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4: 네.
2: 안경은 늘 손 닿는 데 있어야 되거든요.
4: 아, 네. 이거 손 닿는 데 within arm's reach. 네. 너구리님 보물찾기 영어로 뭔가요?
2: 보물찾기
4: 하는데.
2: 뭐예요?
4: 네, treasure hunt라고 합니다.
2: Treasure hunt.
4: 네.
2: 오, 네.
4: 근데 뭐 하루한테는 treasure hunt 되는데 아빠한테는 시간 낭비, waste of time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니 뭐 딸이랑 게임 안 논다고 뭐 그건 아니에요. 근데 맨날 바쁠 때마다 그렇거든요. 하루가.
2: 근데 두둥님이요.
4: 네.
2: 하루야 그만해. 이모들은 아빠 생을 못 참아.
4: 여러분 안경 한번 벗어봐요. 안경 벗어봐요.
2: 괜찮을 것 같은데. 위험한데. 지금 막 몇 분 나가시는데요. 이모들 단체로
4: 여러분,
2: 나가십니다.
4: Don't worry. I won't take off my glasses. 네. 사실 저희 BFM 컨트랙트에 안경 벗지 말아라고.
2: 진짜요?
4: 아, 농담이에요.
2: 저쪽에서 내라고 하는데요.
4: 네, 부장님 저 그런 거 못 읽었습니다. 자, let's get it. 오늘의 그러면 분실물 밸런스 게임 첫 번째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Round 1. Alright, which would be more of a nightmare? Losing 5 million won worth of department store gift cards you got as a bonus? Or... Losing your brand new phone with Find My Phone turned off.
2: 와.
4: 생각만 해도 너무 싫어.
2: 진짜 더 멘붕인 상황은 보너스로 받은 500만 원어치 백화점 상품권 잃어버리기 vs 폰 찾기 기능도 안 켜놓은 최신 폰 잃어버리기.
4: 와. 생각만 해도 화나고 너무 싫어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의견 보내주세요.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한 통에 100원 됩니다. 카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의견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참여한 분들 중 2부의 문자 요정이 선물 드릴 수 있으니 여러분 Thank you so much for all your participation. 자, 와 생각만 해도
2: 진짜요. 너무 끔찍한데요.
4: 근데 저는 제가 싫어하는 것보다 내가 누구한테 이거 혼날까 봐.
2: 바로 엄마한테?
1: 이런 말이 좀 그랬는데
2: 어떤 게 더 혼날 것 같아요? 둘 중에?
1: 아 근데 뭐 폰은 500만 원 정도는 안 하니까 네 근데 그 500만 원 갖고는 일단 당연히 돈은 아니지만 you could still buy 5 million won worth of items when you go to a department store, right? 가게에 나오고 그런데 장도 볼 수 있고 필요한 옷도 살 수 있고 right? Oh, losing 5 million won 이거 더 혼날 것 같아요 저는 언니 언니는요?
2: 저도 사실은 500만 원어치 백화점 상품권은 이건 잃어버리면 아예 없어지는 거잖아요.
1: 그렇죠.
2: 말씀하셨듯이 최신폰이 500만 원은 안 한단 말이죠.
1: 그렇죠.
2: 이걸로 사면 되잖아요. 500만 원.
1: 맞아요. 그 정도의 비싼 폰은 아직 못 봤습니다.
2: 네,
1: 저는.
2: 그래서 저도 예. 예.
1: 일단 그 금액으로만 보내요 저희는.
2: 그렇네요. 네. 너무 현실적이야.
1: 폰에 있는 아주 우리 뭐 가족, 친구, 뭐 여행 사진 이런 거 다 있을 건데.
2: 그러네요.
1: 괜찮습니다.
2: 아, 저 바꿀게요. 최신폰 잃어버리기로 바꿀게요. 소중해, 소중해.
1: 네, 여러분 그러면 저도 아직 500만 원 잊어버리면 아니요.
2: 돈 정도야 뭐. 다시 벌면 되죠. 예, 저는 오케이. 추억이 더 중요합니다.
1: 언니 이렇게 빠질 거예요?
2: 사실이니까요.
1: 네. All right, let's check out some of the rankings from last year and see what people lost most often on Seoul subways. 자, 여러분. 여러분 진짜 서울 뭐 부산 이 랭킹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근데 네. 이 지하철 타는 사람 수로만 보면 서울에 더 탈 거잖아요.
2: 네,
1: 그럼 더 많이 물건을 잊어버릴 건데 number one 어떻게 됩니까?
2: 이게 의외로요.
1: 네.
2: 지갑이래요.
1: Oh really?
2: 그러니까요. 지갑을 가장 많이 잃어버린다고 나왔고 요즘... 그 다음이 예 옷이나 가방 순이래요. 네.
1: 사람들 아직 지갑을 들고 다니구나.
2: 들고는 다니지 않나요?
1: 네. 아 요즘 저도 지갑 항상 집에 놓고 다니거든요. 왜냐면 나가면 카드로 다 되고 폰으로 QR코드 다 찍고 하니까
2: 그런데 현금이 네.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1: 맞네요. 예. 그때는 뭐 빌리죠.
2: 지갑을
1: 사람한테.
2: 예, 이 지하철을 두고 내린다는 게 좀 의외네요.
1: 맞습니다. I thought phones would be number one. 폰 아니었어요?
2: 그런데요. 폰은 4위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재미있는 게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는 이어폰을 두고 내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1: 이게 분명히 이렇게 자면서 이렇게 머리 끄덕끄덕거리면서 분명히 떨어졌을 겁니다. 잘 모르잖아요.
2: 맞아요.
1: Right? But Korean taxis have some pretty wild lost and found stories. Right? So 여러분 궁금하시죠? 한국 택시에는 정말 황당한 분실물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2: 네.
1: 뭐가 있을까요? 너무
2: 붕어빵
1: 궁금합니다.
2: 만들기 키트.
1: 네?
2: 붕어빵 만들기 키트.
1: 키트요?
2: 예. 예. 그런 게 집에서 만들 수 있는 그게 있나 봐요.
1: 아, 그 키트요? 네. 그 카트 아니죠?
2: 아, 그렇게 크진 않고 집에서 이렇게 우리 와플팬처럼 네. 조그맣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아마 이제 집에서 만들어 드시려고 사놨다가 차에 두고 내리셨나 봐요.
1: 분명히 이거 냅두고 간 분이 분명히 아빠일 거예요.
2: 아, 그럴 수도
1: 엄마가
2: 있죠.
1: 네. 애들 지금 날 장난하니까 집에 올 때 붕어빵 키트 꼭 사와라고 분명히
2: 맞아요.
1: 시켰을 건데
2: 네.
1: 아, 나 이제 이거 사가면 아마 엄마한테 애들한테 포인트 받을 수 있겠지라고 했는데
2: 하필 택시에 두고 내린
1: 네,
2: 거죠.
1: 잠들어서 얼마나 잔소리 들었을까.
2: 그리고 김치통. 본가에 다녀올 때 받았다가
1: 빈 네. 김치통일까요? 김치 아니, 가득 찬
2: 아마
1: 김치통
2: 가득 찬 김치통일 가능성이 높을 것
1: 같아요. What a waste!
2: 그리고 참기름.
1: 참기름도 네. What a waste!
2: 전기장판.
1: 아 이거는 뭐.
2: 근데 또 아이돌 응원봉.
1: 아
2: 이런 거 굉장히 열심히 챙기실 것 같은데 또 두고 내리시는 분이 있다네요.
1: 네.
2: 오이나 화분 같은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1: 오이?
2: 장을 받다가
1: 네.
2: 예, 뭐 두고 내리는 거죠.
1: 그럴 수도 네. 있죠. 네. 아 근데 그래도 뭐 분실물 센터에서 찾을 수 있으면 다행이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1: 그렇죠.
2: 그래서 항상 내리기 전에는 주위를 한번 살펴보고 내리는 네. 게 제일 좋겠죠. 네.
1: I do that on taxis for sure. 전 택시 내릴 때마다 그렇게 하긴 해요.
2: 네.
1: 근데 지하철하고 버스는 뒤도 돌아보지도 않아요.
2: 그 저는 짐이 있잖아요.
1: 네.
2: 그러면 옆에다 두면 그냥 내려버릴까 봐 항상 안고 있어요. 제일 안전한 게.
1: This is a good habit to have. 이렇게 해야죠. 자, 여러분 그럼 분실물 센터에 가면 가장 많이 쓰는 표현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분실물 센터는요. 영어는요. Lost and found라고 합니다.
2: Lost and found.
1: 그렇죠. 이게 잊어버렸는데 누가 찾아서 거기에 뭐지 그 반납을 했다.
2: 네, 분실물 센터에. 네. 네.
1: 근데 뭐를 잃었다, 잃어버렸다.
4: I lost my. 그럼 예를 들어 제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I lost my wallet.
2: I lost my wallet. 네.
4: 근데 뭐를 두고 온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택시 핸드폰을 두고 온 것 같아요.
6: I think I left my phone in the taxi.
2: I think I left my phone in the taxi.
4: 네, 폰을 택시에 leave를 하는 거죠. 거기에 그렇죠. 그리고 혹시 누가 내 이어폰을 맡긴 거 있나요? 이어폰을 맡긴 거 있나요? 이렇게 오피스 가서 확인해야 되잖아요. 네.
6: Did anyone turn in my earbuds?
2: Did anyone turn in my earbuds?
4: 네, turn in을 거기 센터에 이렇게 부탁을 할 때 뭐를 줄 때 turn i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did anybody turn in my earbuds? 혹시 누가 제 이어폰을 맡긴 적 있나요?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자 우리 부스터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의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너구리님은요 핸드폰에 있는 사진들이나 개인 정보들이 있으니까 저는 500만 원 상품권을 잃어버리겠습니다. 예. 근데 분명히 아까 언니 그렇게 답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답을 보내주네요. 역시 눈치 빠릅니다, 여러분.
2: 근데 이 데닐리님인가요?
4: 네.
2: 아니다, 상품권인가? 이렇게 보내셨네요.
4: 역시 잘 생각해 보세요.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아 특히 500만 받았는데 저는 그래서 요즘 그 gift certificate나 아니면 폰으로 그 뭐지 그 선물 보낼 때 있잖아요.
2: 네네.
4: 그럴 때 등록이나 주소 바로 넣어요.
2: 네. 혹시나 잃어버릴까 봐.
4: 깜빡할까 봐 특히.
2: 잊어버리는 거죠 그거.
4: 맞습니다. 네. 네. 우리 두둥님의 cell phone is way worth more than money. For sure, the memories. 두둥님도 똑같이 네 이렇게 눈치 게임을 타서
2: 우리 부스타님들 네. 멋있다. 네.
4: 여러분 요즘 클라우드 이런 거 다 거기에 저장돼 있잖아요.
2: 그래요. 아니 저장을 해놔야 돼요. 네. 네.
4: 두둥님 근데 딱 이렇게 생각 보니까 근데 500만이면 폴드가 두 개네라고 하는데 잘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2: 지금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4: 맞아요. 네. Keep sending those messages. 혹시 문자 못 읽으면 2부에 문자 요청이 챙길 거니까. 여러분, keep sending them in. 자, 두 번째 밸런스 게임 주제 가겠습니다. Round 2.
6: Which would be worse on a trip? Losing your suitcase on the first day or losing your passport on the last day?
2: 정말 스트레스 받네요.
4: 생각해도 스트레스야.
2: 네, 여행 가서 더 멘붕인 상황은 여행 첫날 캐리어 분실 vs 여행 마지막 날 여권 분실.
4: Oh my goodness.
2: 너무 힘든데요, 둘 다.
4: 진짜. 여러분 지금부터 의견 보내주세요. 샵 9050 카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오늘 네 밸런스 게임에 참여 가능합니다. 와, 근데 저는 둘 중에 너무 싫을 것 같은데 I would rather lose my passport on the last day. 여행 마지막 날 차라리 여권 분실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2: 아, 진짜요?
4: 그래서 1번이 더 최악인 것 같아요.
2: 아니, 저는 여행 첫날 캐리어 분실.
4: 진짜요? 왜요?
2: 왜냐면 뭐...
4: 이게 더 최악이다?
2: 아, 더 최악인...
4: 네.
2: 거죠.
4: 더 최악을 더 멘붕인 상황을 고르는
2: 그렇죠,
4: 거죠.
2: 그렇죠.
4: 네.
2: 캐리어는 사실 뭐 분실돼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저도 그래요. 여행 마지막 날 여권 분실. 여권 분실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죠. 만약에
4: 일단 그 엠베시 가야 되는 그 대사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일단 현지 경찰에 네. 가서 분실했다고 신고를 하고
4: 네.
2: 그 확인서를 가지고
4: 네.
2: 그 대사관에 네. 가서 긴급 여권이나 여행 네. 증명서 같은 걸 발급받으면 된대요.
4: 네.
2: 그런데 사실 있잖아요. 간단하게 보이지만 현지 경찰에 가서 물론 요즘은 이제 번역기가 다 있으니까
4: 네.
2: 이렇게 해서 받았잖아요. 만약에. 네. 근데 대사관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다른
4: 맞습니다.
2: 도시로 가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4: 맞습니다.
2: 여행 네. 마지막 날인데 비행기 티켓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4: 맞네.
2: 그러니까.
4: 그러면 extended vacation. 부장님 저 휴가 며칠 더 쓸게요.
2: 예, 오히려 좋아.
4: 근데 우리 언니 말 들어보니까 이거 경험에서 나오는 말인 것 같은데요, 설명이.
2: 혹시 그럴까봐 제가
4: 네.
2: 이제 노파심이라는 단어 아세요?
4: 노파심, what does that mean?
2: 그거 이제 일어나지 않으니 나이가 들면 미리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잃어버리면
4: 네.
2: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 해서 꼼꼼하게 찾아는 놨는데 아직 경험은 없거든요.
4: 근데 역시 이게 여행 갈 때 이런 분들이랑 같이 진짜 가야 됩니다. 네.
1: 뭐냐면 미리 이렇게 생각하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좀 알죠. 중간중간에 알려주면 얼마나 도움이 큰 도움이
2: 진짜
1: 될 거예요.
2: 진짜 좋을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같이 가는 사람은 좋겠지만 저는 굉장히 피곤해요. 계속 알려줘야 돼요.
1: 맞네요. 맞네요.
2: 네. 어 근데 사실 캐리어에 뭐 여행 갈 때 옷 네. 같은 거를 저는 뭐 대충 가서 버려도 상관없는 옷 이런 거 입고 가거든 가져가거든요.
1: Oh really?
2: 네. 네. 왜냐면 뭐 가서 굳이 뭐
6: Yeah, sure. 네. And for a lot of people, you know, they take empty suitcases with them when they go because 여행 가서 쇼핑할 거잖아요. 가서 그러니까, 필요한 거 사면 되지.
2: 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쇼핑하면 네. 되니까 그렇고 여기도 네. 지금 여행 마지막 날 캐리어를 분실했다. 그러면 잔뜩 쇼핑해 놨던 거를 다 잃어버리는 거니까 힘든데 첫날에 분실하는 거는 가서 사도 되지 않나요? 그쵸. 옷 같은 거 뭐.
6: 어 맞네. 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일단 1번이 최악이라 생각했잖아요, right? Because I thought 여행 첫날 캐리어를 분실되면 if you lose your luggage on the first day, that sets the whole tone. For the rest of your vacation, 딱 그 이제 분실한 게 이제 나머지 이제 vacation 기간에 분위기를 딱 계속. 그렇게 이어가잖아요. 네, 근데 너무 싫을 것 같아요. 나는 여기 좀 쉬고 좀
2: 즐겁게 왔는데. 네. 근데 저도 있잖아요. 원래는 캐리어 같은 게 분실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테지만 네. 제가 예전에 한번 중간에 환승을 해서 비행기를 타고 간 적이 있는데 네. 짐이 도착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총 5일 일정인데. 3일 동안 짐이 안 왔거든요. 한 번 그 일을 겪고 나니까
6: yes.
2: 아, 여행 갈 때 많은 걸 싸갈 필요가 없구나. 없어도 살 수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6: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최대한 비어서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2: 네네네.
6: 그리고 특히 40% of couples they say they've argued because their partner lost something or forgot where they put it during vacation. 40% 부부나 커플이 상대방이 물건이 잃어버리거나 어디 뒀는지 몰라서 여행 가서 싸운 적이 있다고 이 설문조사에 답했거든요.
2: 네. 네.
6: 그럼 언니는 그러면 그 러기지를 늦게 받은 거잖아요.
2: 네, 네.
6: 혹시 뭐 잃어버린 적 있어요?
2: 잃어버린 적이 진짜 딱 한 번 있는데요.
6: 뭔데요?
2: 한 번은 제가 좀 걱정이 많은 스타일이라서
6: 네.
2: 빨리빨리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행들이 같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뭐 그 체크아웃 시간 저는 보통 1시간 전에는 다 끝내놓거든요.
6: 네.
2: 근데 뭘 하고 와서 보니까 한 10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씻고 이제 공항에 가려고 짐을 챙기다가 제가 굉장히 아끼는 원피스를 한번 두고 온 적이 있거든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굉장히 네. 집요해가지고도
6: 네.
2: 그러니까 그게 여름용 원피스여가지고 여름만 되면 그 옷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6: 아 근데 저도요 제일 기억에 남는 like the thing that I've lost on vacation 똑같이 옷 하나거든요. 옷 하나인데 제 옷도 아니었어요. 저의 딸의 카디건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건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냥 가방에 놓는 것을 잃어버렸거든요. 제가 그거 딸 막 짐 챙기면서
2: 네.
6: 근데 이제 뭐 저도 그랬고 와이프도 딱 이렇게 딱 거기 이제 여행지에 도착해서 우리 가족 사진 이렇게 찍고 이렇게 다 맞췄는데 카디건이 없어서 저도 너무 싫어했고 와이프도 저한테 화났고 딸도 그냥 너무 싫어했고 그게 첫날이었습니다. 네.
2: 그래요. 사실 속상하긴 한데
6: 그쵸.
2: 맞죠. 근데 저는 좀 그런 주의예요. 안 그래도 뭔가를 잃어버리잖아요. 잃어버리면 속상한데
6: 네.
2: 그것 때문에 뭐 싸운다거나 더 큰 문제를 만들면 손해잖아요.
6: 그래서
2: 전 잃어버리면 그냥 끝.
6: That's true.
2: 예.
6: 네. 우리 와이프랑 딸 듣고 있겠죠? 지금 둘 다 집에 있는데.
2: 전 항상 위로해요. 더 좋은 거 사면 된다.
6: 아, 네. 그래서 하루야 아빠가 카디건 하나 사줬잖아. 가서.
2: 오, 그냥 자, 그러면 일부러 잃어버려도 되겠네요.
6: 절대 일부러 하면 안 돼. 하루야 알겠지?
2: 네네.
6: 자, 그러면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진짜 멘붕이야 이렇게 말할 때 영어로 그럼 뭐라고 할까요? 나 지금 멘붕이야. 완전 당황했어. I'm freaking out.
2: I'm freaking out.
6: 네, I'm freaking out. 이거 아마 미드에도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여권 잃어버렸어. 나 지금 완전 멘붕이야. I lost my passport. I'm freaking out.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면요.
2: 네.
6: I'm freaking out라고 합니다. 네. 근데 나 멘탈 나가는 중이야. 진짜 I'm losing it.
2: I'm losing it.
6: 이 it가 우리의 멘탈이겠죠. 네. 그래서 내 폰 어디 있지? 나 진짜 멘탈 나가는 중이다. I'm losing it. Where's my phone? 이렇게 다 할 수 있고요. 근데 진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거 잃어버렸고 온 가족이 나한테 지금 화나 있잖아요.
2: 네.
6: 머릿속이 그냥 하얘지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6: My mind went blank.
2: My mind went blank.
6: 네. 아, 내 차 키 어디 뒀지? 아, 머릿속이 완전 하얘졌어. Where did I put my car keys? My mind just went blank.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 진짜 이런 일도 많죠. 특히 왜냐면 이제 가족 여행 가면 특히 아빠들이 이제 리드를 많이 하잖아요.
2: 네. 네.
6: 이 대한민국 여행 가는 대한민국 아빠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네. 자, 문자 몇 개 왔는데요. 자, 우리 수빈이 님, 닥터 수빈이 말합니다. 아, 어쩌죠? 여권 분실로 비행기를 못 탄대.

0: 요. 네, 내일 출근이 안 될 건데 이거 유유하고 크크크 이거 우는 걸까 좋아하는 걸까?
1: 그렇죠. 오히려 좋아라니까요. 아니 그런 상황이면 회사에서도 네. 좀 양해가 되지 않을까요?
0: 양해가 될까요, 부장님? 왜 저랑 눈 많아? 안 맞추죠? 안 맞추죠?
1: 아니 여권이 없는데 뭐 어떡하라고? 뭐.
0: 맞아요.
1: 네. 내가 뭐 어떻게 하라고?
0: 비행기 안 태워주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부장님? 아, 역시.
1: 비행기를 하나 보내주시는지 뭐.
0: 네. 부장님 저 휴가 신청할게요.
1: 이거 좋은 방법인데요.
0: 네, 마지막 우리 문자 하나 더 읽고 마무리하도록 네. 할게요. 우리 유니님이 보냈습니다. 여권이 진짜 멘붕이에요. 캐리어는 없으면 사면 됩니다. 네. 근데 안에 있는 물건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캐리어 안에. 근데 여권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해결 방법 찾느라 지옥이에요라고 하네요.
1: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진짜.
0: 아 진짜. 그래서 여러분 진짜. Not losing your items and stuff on vacation. 그게 최고죠.
1: 맞습니다.
0: 네, but in case, calm down, right? Don't freak out. There's always a solution, okay? Thank you so much for all your messages. Once again, if we didn't get to your messages, 문자 요정이 2부에 챙길 거니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자, 다음으로 오늘의 EPQ Easy Peasy Quiz 가볼게요. Ladies and gentlemen, here it is.
2: Don't try it, you'll be sad. Easy Peasy Quiz. 실시간 전화 연결 즉석 레벨업 영어 퀴즈 시간인데요. 총 세 문제만 맞추면 됩니다. 푸짐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죠?
0: Oh yes, 푸짐한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Get the first question correct, coffee coupon is yours. Second question, if you get that right, a chicken combo going your way. And the third and final question, if you get that correct, a 50,000 won department store gift card.
2: 맞습니다. 1번 맞추면 커피, 2번 맞추면 치킨, 3번까지 맞추면 백화점 상품권 5만 원까지 다 드립니다. 지금부터 노래 짧게 나가는데 우리 에브리데이 스타가 지금 전화 주세요 하고 소리 지를 때 가장 네. 빨리 전화 주신 분 연결하겠습니다.
0: 자, 전화번호는요. 051-744-6601 지금 전화 주세요. 궁금해하네. 레드벨벳 부릅니다. 빨간 맛.

0: All right, we have today's challenger. 오늘의 도전자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네, 여보세요.
0: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대학교 다니고 있는 26살 박상규라고 합니다.
0: 아이고, 네, 우리 상규님.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의 EPQ 도전자가 됐는데요. How do you feel 네. right now? 지금 기분 어때요?
2: 저 굉장히 I'm freaking out.
0: 아, 역시. 나 이런 참조하는 너무 좋아.
1: 와, 너무 훌륭하십니다.
0: 아이고, 계속 네. 듣고 있었네요, 상규님. 네, 뭐 올스타 뭐 어때요? 재밌죠?
2: 네, 항상 그 영어 공부한다고 잘 보고 있는데 항상 재밌게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항상 들어주셔서 저희가 더 감사하죠.
0: 부장님 네. 이분한테 그냥 선물 드릴게요. 안 돼요?
1: 퀴즈 상관없이? 아마 매일 들으신다고 하니까 네.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0: 부담. 네.
1: 커피 근데, 쿠폰에 네. 걸려있는 문제 드릴 텐데요.
0: Are you ready?
2: 네, 준비됐습니다.
0: All right, let's get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자, listen carefully and choose the correct answer.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a vehicle?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a vehicle? A, bus. B, taxi. C, bicycle. Or D, table.

0: 정답은요?
1: 혹시 D가 테이블이라고 하셨나요? 네.
0: 테이블. 테이블. 네. 했습니다.
1: 네, 정답 D입니다.
0: 정답 D라고 했죠?
1: 네.
2: 요!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vehicle라고 할 때 그 뭐 차나 안 가면 뭐 타는 거, 뭐 운송 수단 이런 뜻이죠. 네. 근데 그 네 개 중에 D table은 식탁입니다.
2: 테이블을 타고 다니는.
0: 네. 타고 다니지 못합니다. 상윤님 congratulations. 커피 쿠폰 제가 쏩니다.
2: 네, 축하합니다. 우리 부스타들도 함께 퀴즈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아, 역시 네. 올스타를 이렇게 자주 들으니까
2: 맞아요.
0: 바로 첫 번째 퀴즈 바로 맞히네요. 자, 두 번째 퀴즈. Are you ready?
1: 네, ready.
0: Alright, let's get it. Question number two. Choose the correct preposition to complete the sentence. 이게 빈칸 채우기입니다. 알맞은 답을 고르면 됩니다. We usually have lunch noon. 자, A. We usually have lunch at noon. B. We usually have lunch in noon. Or C. We usually have lunch on noon.
2: 네, 정답은요?
0: 정답은요?
1: 네, 정답은 B입니다.
0: 정답은 B라고 생각하네요, 우리 상규님이. 네. 네, 잘 생각하세요.
2: 네. 네.
0: 이 보통 우리 이게 noon 정오에 점심 먹잖아요.
2: 네, 네. 정오에.
0: 네. 그래서 noon처럼 정확한 시간을 말할 때 앞에 들어갈 알맞은 전치사를 골라라고 부탁했거든요. 아마 상규님이 이게 질문을 확실히 이렇게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바로 네 B라고 네. 했는데. 일단 좀 눈치챘죠, 상규님.
1: 아, 네.
0: 네, 그래서 다시 초이스 3개 드립니다. We 네. usually have lunch at noon. 네. We usually have lunch in noon. Or C, we usually have lunch on noon. 자, 정답은요?
1: 아, 네, 정답은 A입니다.
2: 오!
0: 아, 역시. 역시 상규님, 눈치 빨라.
2: 그래요. 끝까지 또 소신 있는 분들은 끝까지 비라고 한다고요.
0: 네, 아, 역시 우리 상규님 진짜 눈치 빨라서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at noon입니다. at는 뭐 noon, 정오, 뭐 night, 밤처럼 구체적인 정확한 시간 앞에 쓰는 거예요. 뭐 at noon or 맞아요. at night. in은 뭐 월, 계절, 연도처럼 긴 기간을 사용하거든요.
2: 네, 네. 2단계까지 맞추셨고요. 우리 올스타가 커피 쿠폰과 치킨 세트까지 쏘겠습니다.
0: 와, 치킨 세트까지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 감사합니다. 세 번째 문제 남았는데요. 이거는 뭐가 걸려 있죠?
2: 네, 백화점 상품권 5만 원이 걸려 있습니다.
0: 상균님 너무 긴장되면 그냥 여기서 멈추면 되거든요.
1: 아, 저 더 도전하겠습니다.
0: 이야, 좋아, 좋아. 자, 그럼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자, 대화를 듣고 알맞은 답을 고르면 됩니다.
2: 민수. 네. 예. 자, 민수, Boogie's birthday is today. Did you call Boogie?
0: Oh no! Shoot! 비리비리. 자, 초이스가 세 개입니다. Oh no! It fell my mind. B. Oh no! It slipped my mind. Or C. Oh no! It broke my mind.
2: 자, 정답은요?
0: 진짜 큰 힌트 줬어요, 상규님.
1: 아, 그 죄송한데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죠.
0: 자, 다시 힌트 드릴게요. 네. 네. 아, 뭐를 깜빡했다라고 표현할 때 쓰는 영어 expression인데요. 자,
1: 네.
0: A. Oh no, it fell my mind. B. Oh no, it slipped my mind. C. Oh no, it broke my mind.
2: 자, 정답은요?
1: 정답은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0: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왜 두 번째인 것 같아요?
1: 아, 제가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네. 뭔가 감이...
0: 아, 감으로 가나요? 영어는 감으로 갑니다. 상규님.
1: 예.
0: 감이 맞았습니다.
1: 네. 예.
0: 아, 근데 감으로 가면 안 되는데. 이해를 해야 되는데.
2: 와, 어쨌든 감으로 갔지만 3단계까지 맞추셔서 올스타가 커피 쿠폰, 치킨 세트, 그리고 백화점 상품권까지 다 쏘겠습니다.
0: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상규님. 자, 마지막 이 정답이 It slipped my mind. 뭐를 깜빡했을 때, 뭐를 잊어버렸을 때 It slipped my mind라고 하거든요. 우리 상규님 한번 따라보세요. It slipped my mind.
1: It slipped my mind.
0: 어, 좋았어요.
2: 그 슬립이 미끄러지다는 뜻이죠.
0: 네, 네. 아~ 그 기억해야 되는 게 미끄러져서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 기분 어때요?
1: 저 지금

0: 너무 좋습니다. 날아갈 것 같습니다.
1: 아이고, 그쵸.
2: 아니, 평소에도 방송 즐겨 들으신다고 했잖아요.
0: 네.
2: 예, 주변 분들한테도 좀 많이 권해주시고요.
0: 네.
2: 또 방송에 연결됐으니까 또 특별히 방송에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1: 나 준비 안 했다.
0: 아, 준비 안 저 했다. 준비했습니다.
2: 네. 네네네.
0: 그냥 이제, 민수님 이제 그, 올스타 잉글리시 열심히 항상 이제 영어 공부한다고 잘 듣고 있고 항상 재밌는 방송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 아 상균이.
2: 오, 민순이.
1: 아, 나 눈물 날 것 같아. 잠깐만. 잠깐만.
2: 안경 벗으면 나간다니까요.
1: 막 눈을 찌르려고 하는데 눈물이 안 나네요. 아, 상균이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런 아, 응원 메시지. 아, 맨날 감동이야. 상균이 thank you so much. 오늘 도전했던 것 너무 감사하고요. 다시 축하드리고요. 아, 우리 어스트랭글즈 많이 많이 네, 관심 가져주시고 서포트 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1: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짜 우리 올스타에서 선물 받아갈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 너튜브 채널 보니까 우리 많은 부사분들이 정답 우리 일단 상균님보다 좀 더 잘 맞췄거든요.
2: 아니 오늘 뭐 다음에 꼭 도전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네요.
1: 도전하세요. 네. 여러분 진짜 선물 다 받아가세요. 제발. Alright, time to wrap up hour number one. 이제 1부 마무리해야 된대요. 우리 언니 언니 thank you so much for today.
2: 네, 오늘도 함께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주변에 물건 잃어버리지 않게 한 번 더 살피시면서 오늘도 무사히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We'll see you back here in hour number two at 7 o'clock, but in the meantime, Red Velvet, Red Flavor 계속 부르네요.

0: The time is now 6 o'clock.
1: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2: English with
3: 부산 아지매
2: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3: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2: 오이소 보이소
3: 영어 하이소. 할머니 폰이 자꾸 충전이 안 되니까 오늘 이 가게에서 바꾸고 가요. 어, 저기 직원분 오시네.
4: Hi, how can I help you? Are you looking for a new smartphone?
3: 아, 저희 할머니한테 어울리는 핸드폰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4: Okay, then how about this one? It has all the features of a smartphone, but its simple design makes it popular with older people.
3: 할머니, 이건 어때요? 이거 색깔도 예쁘고 괜찮은 것 같은데.
5: 보자. 아이고, 멋이네, 얼룩덜룩하노. 아, 이런 거 말고 좀 더... 하이엔드급으로? 아, 그런 거 뭐 없어요.
4: Then, how about this one? This is the latest model, and it comes with all the features that you would want. It offers top-of-the-line performance and features.
3: 할머니, 이게 완전 최신이래요. 어, 근데 이거 억수로 비싸 보이는데, 이건 얼마예요?
4: Let me check the price. It costs 200만 원.
3: 예? 200만 원이라고요?
5: 어머야, 뭐라카노? 이게 뭐 옛날에 막 그 먹고 내 국민학교 다닐 때 아 그 폰이랑 똑같이 생겼구만. 뭐 2만 원도 안 하게 생겼는데

0: 무슨 200만 원이고?
1: What? Oh, no. Oh, you're so naive. It's not the 1900s anymore. It's 2026.
2: 예? 나이... 아, 나이스. 아, 해머니, 이거 나이스 찬스로 나온 거라서 싸게 해줄라나 봐요. 오, 예, 나이스.
0: 아, 그래, 그래. 네가 흥정함 잘해봐라. 우리 선녀 최고다, 최고. 아, 내는 여기 앉아서 식혜 좀 마시고 있을게.
3: 오늘 배워볼 표현, 세상 물정을 모르네 영어로 뭐라고 해?
1: You're so naive. You're so naive.
3: You're so naive.
0: Naive는 단순히 순수하다 뿐 아니라 세상 물정이나 사람들의 속마음을 잘 모른다고 표현할 때도 씁니다. 상대방을 나쁘게 말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답답함을 표현하는 뉘앙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너무 쉽게 믿을 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1: You really believe everything he says? You're so naive.
3: 우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세상 물정을 모르네. You are so naive.
1: You're so naive.
3: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See you.

0: 잘 잤다. 어머, 벌써 저녁 6시 8분이네? 올스타 잉글리시 할 시간이다. Hey babe, All-Star English time. Let's tune in.
1: 맞다, 올스타.
0: 아, 이피크 신청해야지. 아, 인호잡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어디 보자.
1: 어, 인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0: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1: 아,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호잡 하고 내가 이피큐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2: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올스타.

0: Time for another fun episode of EB Touching and Small Talk. We have Minju Sam in the house.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how are you?
1: Hi, I'm great.
0: Good to hear.
1: How are you?
0: I'm good. I'm good. 우리 딱 모니터에 딱 민주 쌤의 이 그 노트북에 딱 work hard라고 말이 딱 나오니까. 기분이 좀 그래요.
1: No. 네. 열심히 하라는 거죠.
0: 열심히 일하니까 아, 지금까지 뭐 했는데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닙니다. 역시 우리 hardworking 민주 쌤,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n today. 네. 일단 how is how is summer treating you? 뭐 이제 여름 익숙해졌어요?
1: Yeah.
0: 그렇죠.
1: Yeah.
0: 근데 민주 쌤은 그 뭐 더운 날씨 뭐 별로 뭐 별거 아니다라고 그때 말한 적
1: 전 좋아합니다.
0: 맞아요.
1: I love summer.
0: 아 그래서 우리 안 친해요, 여러분.
1: 친해질 수 없어요.
0: Just kidding. But
1: okay.
0: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n.
1: 오늘 학교 분위기 너무 좋네요.
0: 뒤에요.
1: 네.
0: 초등학교 왔습니다.
1: 국민학교 아닌가요?
0: 혹시 저보고 국민학교라고 했어요?
1: 아니에요.
0: 아니죠. 네.
1: 저 질문이 있어요.
0: 네, question.
1: So how long would you wait in line for really good food, Minsu?
0: Like how good?
1: 몰라 진짜 너무 먹고 싶은 맛집이에요.
0: 이거 우리 그때 mm-hmm. I think we had a conversation about this before. Mm-hmm. 저 근데 I've waited in line mm-hmm. 줄 서서 mm-hmm. 기다렸던 적 maybe like an hour.
1: Oh.
0: 네. Okay. 근데 waitlist 걸고 기다렸던 mm-hmm. 적 three hours.
1: What?
0: 네. 근데 뭐 다른 거 하면서 아. 그때 뭐 이게 뭐 QR 체크인으로 하긴 mm-hmm. 하는데 근데 진짜 맛있으면 I would wait. 약한 자라고 이렇게 부르네요 우리 부장님. 부장님은 몇 시간 정도 기다려봤습니까?
2: 두 시간 반.
0: 두 시간 반 줄 서서요. For what? 팥빙수 먹으려고 두 시간 반 기다렸다고 합니다.
1: Wow, I would 부장님. never.
0: 진짜 진짜 강한 자입니다. 우리 부장님 강한 자.
1: 그러네요. 네.
0: 민주 쌤은요?
1: I'm not very patient when it comes to food.
0: Okay.
1: Yeah.
0: So how long can you wait?
1: I wouldn't wait
0: at all.

0: at all.
1: 줄 있으면 pass next.
0: 그렇죠.
2: 그렇구나.
0: 뭐 굳이 그렇게 막 줄 서서 제가 나서서 가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But 네. these days, you know, there's line everywhere.
1: Yeah, that's true. 요즘 이 유명한 맛집이나 뭐 카페 가면 mm-hmm. 일단 줄부터 확인해야 돼요. Wait list부터 먼저 확인하잖아요, mm-hmm. right? Sometimes, like I can't even tell like who's in line.
0: Exactly.
1: 그 and 정도잖아요.
0: Yeah, and sometimes. It's not even clear where the line starts or ends.
1: 저 그때 한번 그런 적 있어요. 딱 이제 가게 앞에 줄이 있는데 저 이제 줄 그 맨 뒤에 섰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뒤에 저기 길가 건너서 뒤에 있는 분이 저기요! 저기요! 라고 줄 여기 뒤에요! 라고 와 진짜 그 줄도 그 정도 길었는데
0: 새치기 한 사람 됐네요.
1: 네 일단 뭐 새치기 하려고 한 건 아니었고 misunderstanding,
0: okay.
1: right? 네. And 특히 you don't like me. You don't want to cut in line by accident,
0: right? And right? even worse, someone cuts in front of you.
1: 진짜 싸워야지. 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톡톡톡 치면서 저기요. 네 이렇게 해야죠.
0: But 맞습니다.
1: 진짜 그거는 못 참죠.
0: And we all know how to say wait. 잠시만요. But how do you ask? 줄 서 계시는 거예요? And yeah, what do you say when someone takes your spot? 진짜 이런 표현들 굉장히 간단한데 막상 네. 그 상황이 되면 바로 나오기가 좀 어렵거든요.
1: 맞아요. 딱 맞다. 민주 쌤이 그렇게 가르쳐 줬지라고 딱 말하려고 하니까 벌써 주문하고 계십니다. 그분.
0: Yeah. So anyway. We're going to learn some simple but super useful expressions for waiting in line and protecting your spot.
1: Sounds good. All right, let's get it. 첫 번째 표현 어떻게 됩니까?
0: 첫 번째 표현입니다. Are you in line? 줄 서 계신 건가요?
1: 혹시 Are you in line?
0: Yeah. So when you say Are you in line? You're simply asking if someone is waiting in line.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지 이렇게 묻는 표현인데 그 카페나 맛집 같은데 줄이 너무 길면 아 여기 줄인가 아닌가 애매할 때 있거든요.
1: 네.
0: 이럴 때 간단하게 Are you in line? 줄 서 계신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1: 맞아요. Tricky if people are in front like at a cafe, right? Or you're ordering, you know, at the front. 근데 그 사람들이 주문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건가? Or are they looking at the menu?
0: Mm-hmm.
1: Like you can't tell sometimes,
0: yeah.
1: right?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So very useful. 뭐 괜히 그 사람 앞으로 갔다가 뭐 제가 뭐 세치한 것처럼 이렇게 볼 수 있을까 봐 물어보는 거죠.
0: 네, 그래서 이 in line은 말 그대로 줄을 서 있는이란 뜻이에요. So are you waiting in line? 하면 줄을 서서 기다리고 계신 건가요? Mm-hmm. I've been waiting in line for 30 minutes. 저 30분째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써보실 수 있는데
1: 네.
0: And here's another situation where in line is really useful. 내가 분명히 줄을 서 있는데
1: 네.
0: 이 상대방이 줄인 줄 모르고 그냥 앞으로 쓱 가버리는 경우 있어요. 이럴 때 꼭 얘기해야 되잖아요. Excuse me, I'm in line.
1: 맞아요.
0: 실례지만 저 줄 서 있거든요.
1: 저기요! 뚝뚝뚝 치면서. 네.
0: 아니면 여기 줄이 있어요 라고 이제 알려주는 느낌으로 Excuse me, there's a line here.
1: 저기요! There's a line here. Right? 알려줘야죠. 네.
0: 알려줘야 됩니다.
1: 네,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일부러 새치기 한 건 아닌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죠. 뭐 Excuse me, I'm in line. 저도 줄 서 있거든요. 라고 이렇게 먼저 알려줄 수도 있죠. 그쵸?
0: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 더 알아두면 좋은 표현이 있는데 바로 cut in line. 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보다 먼저 앞으로 끼어드는 거. 새치기 하다란 뜻입니다.
1: 네.
0: 그래서 누군가 갑자기 줄에 딱 끼어들면 someone just cut in line. 방금 누가 새치기 했었는데 이거 어디다 써먹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1: 네.
0: 혹은 친구랑 있는데
1: 네.
0: 민수 이렇게 들어왔어 앞에. Did he seriously just cut in line? 저 사람 진짜 지금 새치기 한 거야?
1: 그럴 수 있죠.
0: 그럴 수 있다고요?
1: 나면 그럴 수 있죠. So, cut in line. That's easy to remember, right? 우리 두둥님이 I'm in a queue라고 보냈는데 근데 이거 line and queue 이 차이가 뭐냐면 그쵸 뭐 I'm in line 이거는 American style I'm in a queue I'm in a queue I'm queuing up 이거는 영국인 영국사 이게 줄을 그 대기줄을 queue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차이인 것 같아요 but they mean the same thing
0: right.
1: 네 자 cut in line 뭐 이제 뭐 그 이제 새치기 했다라고 말할 때 그렇게
0: 맞습니다.
1: 기억하면 되겠네요
0: so let's remember these three together be in line 줄을 서 있다 wait in line 줄 서서 기다리다 cut in line 새치기 하다라는 표현입니다
1: oh nice we got three more expressions from are you in line right 좋아요 자 그러면 이 표현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Excuse me, are you in line? 실례합니다. 줄 서 계세요? Oh my gosh, Minju, is that you?
0: Minju, hey!
1: Oh wow, what are the chances? 와, 여기서 보다니 너무 반갑다.
0: I know, it's so good to see you.
1: Oh, 그래. Wait, oh, hey, could you move up a little bit? 잠깐 좀 조금만 앞으로 가봐.
0: Wait, are you getting in line with me?
1: 아니, 설마. No, I'm just catching up. 아, 너무 반가워서. 민주야, 아, 얘기 좀 하자.
0: Then why are you holding a menu?
1: I like to read while I catch up with you.
0: Nice try, Minju.
1: 아, 한 번만! 한 번만! 저 이런 거 봤거든요.
0: 듣기라고요?
1: 네. 이런 거 많이 봤습니다.
0: 그래요?
1: 네. 아, 진짜 이거.
0: 아, 친구들끼리 네. 이렇게.
1: 에이, what's up? 안녕! 이렇게 하면서 딱 자연스럽게 쓱 들어가서.
0: 맞아요. 네. 받아주면 다행입니다.
1: 아 근데 마음은 안 받아줘요. 근데 입은 받아주는 거예요. 왜냐 말을 못하니까, right? 네. 또 뭐 약한 자라고 방금 다시 친 거예요, 부장님?
2: 아까
1: 아마 이렇게 했더니
0: 왜 자꾸
1: 또
0: 긁히시는 거예요?
1: 또 약한 자라고 친 줄 알았어요.
0: 혼자 긁혀 약한 자.
1: 좋습니다. So are you in line? 첫 번째 표현 잘 배웠습니다. 두 번째 표현은 어떻게 됩니까?
0: 두 번째 표현입니다. Where's the end of the line? 줄 끝이 어디예요? When you say where's the end of the line, you're asking where you should go to join the line. 자, 말 그대로 줄 끝이 어딘지 이제 줄을 서기 위해 끝으로 가야 되거든요.
1: 네.
0: 맛집, 관광지에 갔는데 줄이 너무 길어서 아, 어디부터 줄 서야 되지 할 때가 있거든요.
1: 네.
0: 그런데 where's the end of the line? 줄 끝이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1: 맞아요.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상황 이거 mm-hmm. 물어봤으면 I could have saved myself from a little embarrassment, right?
0: 근데 거기
1: right?
0: 그렇게 들어가면 어떡해요. 무작정.
1: 그렇죠. 아니 길 건너서 줄을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뭐 그럴 수 있죠. So definitely need this one. 이거 정말 네 필요하겠네요, 여러분. 사람은 많은데 줄이 막 뭐 꺾여 있으면
0: 맞아요.
1: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끝인지 잘 모를 때 있잖아요.
0: Yeah, and sometimes the line is so long you can't even see where it ends.
1: Yeah.
0: 코너를 막 돌아가고 그래요, 그죠?
1: 네.
0: 여기서 the end of the line은 말 그대로 줄의 끝 그리고 내가 서야 이제 되는 곳을 말하는 거죠, 사실은. 그죠?
1: 맞습니다. 가끔씩 우리도 그 SNS에서 그런 영상 올라오잖아요. 뭐지 그 홍보 같은 영상인데 사람들이 그 줄 엄청 긴 거 계속 영상으로 찍어서 yeah. 얼마나 긴지 이렇게 보여주는 거 아 진짜 그런 매장 네 일단 뭐 민주 쌤은 당연히 안 갈 거고
0: 저는 안 갈 거예요.
1: 그렇죠. 저는 근데 궁금하긴 합니다 가끔씩 그런 줄. 네. 맞아요. 근데 그리고 반대로 누군가가 뭐 줄 중간이나 앞쪽에 서려고 한다면 뭐 이렇게 뭐 알려줄 수도 있겠네요. The line starts back there. 뭐 줄은 저기 뒤에 시작해요. 아주 긴 줄이면 그렇죠. The line starts way back there. 네, back there는 저 뒤쪽에라는 뜻이죠. 네. 뭐 근데 이렇게 물어보고 싶으면 excuse me 이렇게 말하고 싶으면 excuse me the line actually starts back there. 실례하지만 줄은 저기 뒤에 시작하거든요.
0: 좀 공손한 느낌이 없고 이렇게 얄밉죠.
1: 아, 실례하지만 이렇게 했잖아요. Excuse me라고 했잖아요. 아주 polite.
0: 좋습니다. 자 그리고 줄이 얼마나 긴지 궁금할 때는 Is this the end of the line? 뭐 여기가 줄 끝인가요? 이렇게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정 장소의 줄인지 이게 요즘 줄이 많으면 이게 어디가 어디 줄인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1: 네.
0: Is this the line for the restaurant? Is this the line for the tickets? 이런 식으로 Is this the line for 뭐 장소나 목적 이런 등으로 활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1: 네. 자, 그러니까 그럼 오늘은 where's the end of the line? 줄 끝이 어디예요? Is this the end of the line? 여기가 줄 끝인가요? 그리고 the line starts back there. 줄은 저 뒤에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같이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0: Yeah, these are really simple expressions, but you'll use them all the time when you're traveling.
1: 맞습니다. Right? Yeah. So, let's see how we use this expression in a real conversation.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Excuse me, where's the end of the line? 줄 끝이 어디예요?
0: Oh, right over there.
1: Oh, great. How long is the wait? 얼마나 기다려야 해요?
0: About 3 hours.
1: 3 hours?
0: Yeah, but people say it's really good.
1: For 3 hours? This bread better change my life. 같이 써도 될까요, 혹시?
0: 아니요.
1: 에? 한 번만, 딱 한 번만. 진짜 안 봐주네요.
0: 안 봐주죠. 안 그래도 기다리는 거 가뜩이나 싫어하는데.

0: 앞에 해야지 뒤에요.
1: 제 앞에 쓰신 거예요?
2: 앞에서 해야죠. 네, 앞에 혹시 새치기 해주면 당연히 앞에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뒤에 해준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내 뒤에 사람 그럼 내 앞에 다른 거잖아.
1: 어, 네. 이해가 안 갑니다. 일단은
2: 새치기 절대 안 해본 분이 그랬네요.
0: 아, 근데 오늘은 아무도 연습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2: 근데 몇 명 있어요.
1: 말씀들 많이 하고 계신데
2: 두둥님은 line starts way back there 일단 오, 잘 적어두시네요.
1: 우리 배운 표현들 같이 따라 읽어주고 계시죠. 어, 네. 영안이 저기 있네.
2: 네. 어? 반말이에요. 영안씨 영안님 네.
1: 아니요, 영하나 신청 중이라고 하네요.
2: 잘 써, 알겠지? 아는 학생입니다. 좋아요. So that was expression number two. 마지막 표현 배워보겠습니다.
1: 마지막 표현입니다. Excuse me, I think I was next.
2: 저기요.
1: 제가 다음이거든요.
2: 진짜.
1: When you say I think I was next, you're politely letting someone know that it was actually your turn. 어, 이제 상대방한테 정중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줄을 잘 서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불쑥 들어올 때 어, 저기요. Excuse me. I think I was next. 제가 다음인 것 같은데요.
2: 네. 말은 정중하지만 이 느낌은 정중하지 않잖아요. 말은 excuse me. 아, 참. 아, 잠깐만. Excuse me. I think I was next, right?
0: 아, 근데 저는 이거는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2: 아, 그래요?
0: 정중하게.
2: 그렇죠. 얘기는 해야죠. 근데 가만히 있으면 민수됩니다. 저 예상에 말 잘 못하거든요. 근데 next가 여기서 단순히 다음이란 뜻보다 뭐 다음 차례라는 의미로 쓰는 거죠.
1: Yeah, here next means that you're the next person in line. 그래서 줄을 서거나 순서 기다리는 상황에서 정말 다양하게 활용해 보실 수 있고요. 뭐 예를 들면 간단하게 who's next? You are next. We are next.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문장 만들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2: 맞습니다. 뭐 그러면 식당에서 한참 기다리다가 드디어 우리 차례가 다가오면 we are next. 아싸, 우리 다음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1: 맞아요. 그리고 내 차례인지 확실하지 않을 때는 am I next? 제가 다음인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2: 자, 그러면 반대로 그럼 제가 다른 사람한테 먼저 하라고 양보 하고 싶다면 여러분 이건 그냥 원고대로 가는 겁니다. 절대로 양보는 안 해요 저는. 네. 근데 예를 들어 양보하고 싶으면 you can go first. 뭐 먼저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1: 그 딱딱하게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죠? 먼저 하세요. 근데 저도 사실 이거 쓰고서 좀 약간 이런 말을 쓰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럴 수 있어요. 줄을 서 있는데 네. 상대방이 왔어. Are you in line? 했는데 메뉴를 아직 못 정했어요. 아. 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2: 아, 그럴 때는
1: yeah, but you can go ahead.
2: Go ahead 이렇게 yeah. 말하죠. 네.
1: You can go first. 먼저 하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해 보실 수 있습니다.
2: 근데 여러분, 이 표현 쓸 때요. 이거는 그냥 영어뿐만 아니라 그냥 이 사회생활에서 이게 룰 됩니다. 근데 내 뒤에 또 사람 줄이 있으면 그 표현 쓰면 안 돼요. 무슨 상황인 줄 아시겠죠? 네. 내가 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 보고 oh, go ahead. 이렇게 말해야 돼. 뒤에 있는 사람 What are you doing? 이런 상황도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1: 오케이.
2: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표현이랑 또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Are you in line? 뭐 줄 서 계세요? 뭐 Yes, but you can go ahead. 네, 그런데요. 어, 먼저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뭐 반대로 누군가 나에게 먼저 하라고 양보해줬다면 Oh, are you sure? Oh, thank you. 막 이렇게 어 너무 감사해요 라고 자연스럽게 받아주면 됩니다.
1: 맞습니다. 네.
2: 그리고 또 직원이 뭐 who's next? right? 이거 order 받을 때 뭐 다음 분 누구세요? who's next? 라고 어 그 뭐지 이렇게 했을 때 내 차례라면 I am 저요. 어 혹은 어 that's me. 어 나네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좋아요. 자 그러면 어 이 표현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 Excuse me, I think I was next.
2: Oh, don't worry. I'll be super quick. 아, 걱정 마요. 진짜 금방일 거예요.
1: But that's not really the point.
2: Oh, watch, just 3 seconds. Iced Americano, large, no syrup, thank you. See? 2 seconds.
1: Get oh, watch, back in line.
2: 아니, 2초밖에 안 걸리는데 왜 맨 뒤에 가야 돼?
1: 얄미워요.
2: 아, 근데 민주쌤 왜 오늘 완전 제... 저 진상으로 만들었네요. 홍고에. 여러분 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해예요. 아시겠죠? 좋아요. So, expressions you could keep in mind. 근데 이런 표현들 small talk을 시작하기보다 fight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But 왜냐면 말해야 할 때 해야 되잖아요. Right? You need to speak up when you need to.
1: Right.
2: 그래서 오늘 표현 배운 거 복습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in line?
1: 줄 서 계신 건가요?
2: Where's the end of the line?
1: 줄 끝이 어디예요?
2: Excuse me, I think I was next.
1: 실례지만 제가 다음이었던 것 같은데요.
2: 네, thank you.

0: 뿅뿅뿅 문자 중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반갑습니다. 웰컴.
0: 뭔가 제가 봤을 때요, 저희 올스타 진행하면서 사상 최초로 민수 씨와 저가 함께 밝은 옷을 입고 나온 것 같아요.
1: It's because you're always wearing dark clothes.
0: 그렇죠. It's me. 네. 저입니다. 저.
1: It's me.
0: 피디님 춤추시네요. 네. 네. 역시 대동단결. 네. 팀워크가 굉장히 좋습니다. 올스타.
1: 맞습니다.
0: 자 이제 돌아왔는데 항상 이제 순위 발표를 말씀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이 순위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열정을 가지시는 이유가 뭔가 샷아웃 해주는 게 좋아서 그러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언급해주는 거.
1: 잠깐 타임아웃.
0: 왜요? 왜요?
1: They want something in return? 혹시 뭐 받고 싶은 거 있어서 그럴 겁니까?
0: 근데 가끔 가다가요. 저희가 골라서 네. 선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1: 뭐 네. 그때도 있긴 있죠. 네네네. Right? We do give out gifts.
0: 2년에 한 번.
1: 잠깐만. Time. Listeners.
0: 왜요?
1: Are you doing this for gifts?

0: 싶어서 그런 거 아니죠 설마.
1: 에 아니실 거예요.
0: 설마.
1: 네. 아 그 진짜 정말 그 열정으로 하시는 게 아닐까.
0: 에이 설마.
1: 어떻게든 선물 안 주시려고. 자 오늘의 1등은요 낙지연이님. 와. 제 기억으로 어제도 낙지연이님이셨거든요.
0: 네.
1: 오늘도 낙지연이님. 이번 주도 혹시 또 석권을 하시는 건가 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0: 제가 두둥님이 네. 이러다가 오든 사람도 다 나간다. 이러면 선물 많이 드려요 저희. 선물 많이 줍니다. 조금만 더 있으세요. 조금만 더 있으면 선물 받아갈 수도 있거든요. 네.
1: 혹시 몰라요. 혹시
0: 나가지 몰라요. 마세요.
1: 네네. 지금 생길 수도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제 2등이 맨님이시고요. 새로 오신 분이 계세요.
0: 네.
1: 금정 미디어님이라고 3등으로 처음 들어오셨는데 3등 이렇게. 굉장히 이게 보기 드문 케이스인데
0: 일단 금정 미디어님
1: 네.
0: 일단 처음 왔으니까
1: 네네네.
0: 오늘부터 저랑 1일 됐습니다.
1: 네, 아직 처음 오신 분들 리스트 더 있어요.
0: 아, 더 있어요?
1: 네, 조금 더 하셔야 됩니다.
0: 일단 이 손가락 안 내릴게요.
1: 네네.
0: 또 누구 있어요?
1: 그리고 엘리 아나님이라고 오늘 처음 들어왔는데 재밌어요 라고 이게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0: 아니 부장 이럴 때 저를 하트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아 네 그게 하나의 규칙이래요.
0: 아 그래?
1: 민수 씨 너무 안 된다.
0: 일단 엘리아나님 하고 또 누구 있어요?
1: 엘리아나님
0: 네.
1: 신윤희님.
0: 신윤희님도
1: 네. 네,
0: 오늘 그리고, 처음이었고
1: 그리고 네. 영옥님.
0: 영옥님도
1: 네. 오늘 진짜 새로 오신 분들 너무 많으세요.
0: 이분들 다
1: 아 더 있습니다.
0: 네. 계속
1: 김수진님. 김수진님.
0: 네.
1: 네 끝. 네, 진짜 끝. 네 김수진님. 네.
0: 이분들 다
1: 네.
0: 오늘부터 저랑 1일 됐습니다. 얼마나 좋을까?
1: 이 정도 안 나가요.
0: 네.
1: 못 나갑니다. 네.
0: One plus forever.
1: 근데 거기 신고 버튼 누르면 안 돼요. 그 노트북에 그 버튼이 있거든요.
0: 신고
1: 그,
0: 버튼이 있어요?
1: 있어요. 그 누르면 안 돼.
0: 아 신고 버튼 있으면 나 이렇게 안 하지.
1: 부장님 표정이 안 좋았어요.
0: 네. 신고 버튼 있으면 단추도 이렇게 다 올리고.
1: 네. 네. 그리고 근데 우리 김수진님이 처음 들어오셨을 때 그
0: 네.
1: 들어오신 타이밍이 EPQ셨거든요.
0: 네.
1: 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제 전부 다 상품이 따로 있는 거였어요. 다음에 해봐야겠어요. 라고 처음 들어오시자마자
0: 들어와.
1: 네, 진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김수진님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0: 네,
1: 네.
0: 진짜 들어와.
1: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밸런스 퀴즈가 있었는데 하나만 읽고 갈게요. 그 첫 번째 주제가 보너스로 받은 500만원어치 백화점 상품권 잃어버리기 versus 폰 찾기 기능도 안 켜놓은 최신 폰 잃어버리기인데 우리 엘리아나님께서 진짜 둘 다 위급 상황인데 1번이 더 멘붕인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0: 5명인 원 500만원입니다.
1: 네. 휴대폰보다.
0: 네.
1: 민수 씨는 뭐라고 하셨죠?
0: 저는 5 million 원이라고 했습니다.
1: 아,
0: 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 휴대폰 네. 잊어버리면 거기 안에 있는 가족 사진,
1: 네.
0: 뭐 깨똑 뭐 네. 이런 거 다 잃어버리게 하는데.
1: 네네네.
0: 500만 원이에요. 5 million 원.
1: 그렇죠. 이 정도로 그러면 문자를 조금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니즈조가 있으니까 니즈조, 네. drop the beat. How dare you? 문자 유승의 리조. 자 오늘의 리조 아마 호텔을 자주 들락날락 거리시는 분들에게는 유익한 정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 네.
1: 그리고 뭔가 아시아권에서는 공감하기 힘든 주제일 것 같아요.
0: 아 정답
1: 아니요. 민수 씨는 너무 잘 알 것 같아서 우선 오늘의 주제가 뭐냐면요. What is that narrow decorative cloth stripped laid across the foot of a hotel bed? 입니다.
0: Oh, I thought it was going to be about tipping.
1: No. 아, 그것도 뭔가 하나의 뭐 다른 문화 차이긴 한데.
0: 그쵸.
1: 그거는 아니고요.
0: 네.
1: 이제 호텔 객실에 들어서면 이제 정갈하게 정리된 침대 발치 쪽에 기다랗게 얹어져 있는 그 띠 모양의 천 다들 한 번씩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천의 정식 명칭이요. Bed Runner라고 하더라고요.
0: Bed Runner?
1: 네네네. 이게 그 찾아보니까 왜 Runner이라고 쓰냐 하니까
0: 네.
1: Runner가 그 스포츠에 달리는 사람 외에도 한쪽 방향으로 길게 펼쳐진 가늘고 긴 fabric을 뜻하는 명사로 쓰인대요. 그래서 그 카펫 복도에 까는 거 있잖아요. Hallway runner. 그걸 runner를 쓰는 이유가 그것도 그렇고 뭐 식탁 table runner. 그런 식으로도 쓴다. 그래서 bed runner 이런 식으로 쓴다고 하는데 이게 뭘까요?
0: 뭐에다 쓰는 건지. 네.
1: What is bad runner? What is it for?
0: 지금 우리 너튜브에 계시는 부스타분들은 신발 네. 닿는 곳.
1: 네네네.
0: 네, 뭐 신발 올리는 곳. 네네. 이렇게 다 적고 있네요. 사람들이.
1: 또 있어요. 또 있어요.
0: 아 근데 그 이유가 그 이유 중 하나가 그거예요?
1: 네, 이유 중 하나는 그겁니다. 네네네.
0: 또 뭐가 있지? 아 그거.
1: 네.
0: 이게 잠자고 싶을 때 그거 아이 커버 없을 때 네. 그걸로 이렇게 블라인드폴드 하면 되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얼굴 묶어서.
1: 그럼 문화를 떠나서 아무도 안 할 것 같아요.
0: 할 수도 있죠.
1: 할 수도 있죠.
0: 네.
1: 근데 우선은 먼저 이제 얘기가 나온 이제 신발과 관련이 먼저 있습니다.
0: Yes.
1: 이게 서양 문화권에서는 실내에서도 신발을 벗지 않고 이제 침대에 올라가는 경우.
0: 아 너무 이상해. 귀로 듣는데 that sounds so weird.
1: 이거는 이제 저희 우리 문화권에서는 이제 공감하기 힘들죠.
0: 네.
1: 그래서 placing a durable thick fabric where feet rest helps maintain hygiene and extends the lifespan of pristine white linens라고
0: 네.
1: 합니다. 이게 말 그대로 최대한 덜 빨려고.
0: 네.
1: Now, 덜 더럽게 하려고.
0: In America, 저도 네. 미국에서 I've had a lot of like, you know, American friends, mm-hmm. right? Like really like American friends.
1: Uh-huh.
0: So I would go to their homes and 진짜 이렇게 미드에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they 네. walk around in their homes mm-hmm. with their shoes on. Right?
1: 네.
0: Carpet or not, they walk around their, in their homes with their shoes on.
1: Mm-hmm.
0: But I've never seen one of those friends get on a bed with their shoes on.
1: Oh.
0: 항상 자기 방에 들어가면 신발을 벗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네. 근데 절대로 I've never seen them with their shoes on in bed.
1: 그럼 드라마는 살짝 과장된 게 있다? 미국
0: 네.
1: 드라마는?
0: 근데 이거 호텔이라고 했잖아요. It's 네. a hotel, right? Mm-hmm.
1: 뭐 아, 호텔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0: 어차피 뭐 나의 돈 다 내고 이거 했는데
1: 그쵸,
0: why
1: 그쵸.
0: not? 혹시 이런 말 있는가요?
1: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luggage base and room service mat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luggage 위에 진짜 베드러너 위에 캐리어를 올려놓기 위한
0: 네.
1: 이런 용도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 룸 서비스 시킬 때 그 음식 트레이 있잖아요.
0: 네.
1: 거기 위에 올려주는 용도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0: 룸 서비스 무슨 느낌이에요? 저는 한 번도 시켜본 적 없어요.
1: 네, 룸 맛있어요.
0: 와, 그럼 한번 해봤다 그 말이잖아요.
1: 그 사이다 하나.
0: 이야.
1: 사이다 하나.
0: 5만 원짜리 사이다 마셔봤대요.
1: 5만
0: 요정이. 룸 서비스 사이다 시키면 5만 원 아니에요?
1: 아니에요.
0: 와.
1: 5만 원 아닙니다. 네, 사이다 하나 정도. 아, 그래서 네. 다 시켜 보셨잖아요.
0: 아, 저는 한 번도 안 시켜봤어요.
1: 그럼 이번 기회에 한번 시켜보시는
0: 거. 부장님 요정 출연료 얼마 되는데요?
1: 자 이제 마이크를
0: 룸서비스까지 시킬 수 있는 그 정도면
1: 맛있습니다.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0: So what is that narrow decorative cloth
1: uh-huh.
0: that you usually find at the foot of the bed in hotels? Runners?
1: Bed runners.
0: Bed runners.
1: 네,
0: 라고 합니다.
1: That's
0: 네.
1: right.
0: 오늘도 하나 배우고 갑니다.
1: Bye bye.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2: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드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아우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3: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2: 이 곡이 무슨 곡이죠?
3: 아, 소고기입니다.
4: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All-Star English Level Up, Live and Vibes. 감성 라이브! 부산의 목소리가 세계로 간다! From Busan to the world. R&B 황제 김조한과 부산 대표 3인조 감성 발라더 순순이가 드디어 만났어요. 서면역에서 세계에 도전하는 부산의 진짜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Level up your English, sing along, and vibe with us live. Our brand new BFM Digital Studio is waiting for you. 팝송으로 영어 레벨업하고 감성 라이브도 함께 즐겨요. 자세한 내용은 부산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선착순입니까? 얼른 신청하시고요. Check the website for details.

0: FM, your bridge to the world. BEFM, your bridge to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부산. Why do they choose Busan over any other city in Korea? Get ready for their fun and honest stories. From a stunning cityscape embraced by the deep blue sea.

0: Let's dive into the ultimate charm of Busan. Here we go.
1: All-Star English Level Up, live and vibes. 감성 라이브. 부산의 목소리가 세계로 간다. From Busan to the world. R&B 황제 김조한과 부산 대표 3인조 감성 발라더 순순이가 드디어 만났어요. 서면역에서 세계에 도전하는 부산의 진짜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Level up your English, sing along, and vibe with us live. Our brand new BFM Digital Studio is waiting for you. 팝송으로 영어 레벨업하고 감성 라이브도 함께 즐겨요. 자세한 내용은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선착순이니까 얼른 신청하시고요. Check the website for details. First come, first serve. So hurry and sign up. 우리 BFM Digital Studio에서 만나요.
2: 바다가 품은 무한한 가능성은 청년의 무대가 되고 해양산업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시작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3: The time is now 8 o'clock.

0: Japan, Busan, Yeobanzan.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자, 오늘도 준비 운동까지 다 했으면 물로 풍덩 뛰어들어 봅니다. 쉬쉬. 저기 새로 오신 분 성함이?
3: Hello. Nice to meet you. I'm Daniel.
2: 아하, 한국말을 잘 모르시는 것 같는데 저도 일단 영어를 잘 못해서 Korean speaking, okay?
3: No problem. I can understand Korean.
2: 예, 자 그러면 자 일단 발차기부터 갑니다. 스타트. 1 2 1 2 1 2 3 4. 에헤이, 거기 대니엘 씨, 이래 발을 요래 요래 차지 말고 이래 이래 차입니다. 시시.
3: Like this. 참방 참방.
2: 에헤이, 발을 그래 사람 차듯이 차면 안 되고요. 자 요래 탁 꺾어 가지고 1 2 1 2.
3: Okay, let me try that. 1 2 1 2.
2: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숨쉬기 들어갑니다. 자 이제 제 얼굴을 잘 보세요. 자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음파 음파.
3: Oh, okay, like this. 음파 음파.
2: 에헤이, 대니얼 씨 이래 겁이 많아가 우째 수영을 배웁니까? 자 잘 봅니다. 음파 음파.
3: Okay. Let me try it again. 음파 음파.
2: 에헤이, 진짜 와이랍니까? 혹시 목이 마릅니까? 물을 한 번에 1리터씩 마실 뿐은 우자입니까? 수영을 의사합니까? 우리가 정신을 어디 팔고 있는 거예요? 요래 쉬운 거를.
3: I'm so sorry. I recently moved and I changed jobs, so I've been pretty preoccupied. So I can't really concentrate today.
2: Okay, 뭐 바쁘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따라 해봅니다. 알았지요? 자 갑니다. 음파 음파 음파 파파. 오늘 배워볼 표현 정신이 없었어요. 영어로 뭐라고요?
3: I've been preoccupied.
2: I've been preoccupied.
4: Preoccupied는 어떤 생각, 걱정, 일 등이 머릿속을 계속 차지하고 있어서 다른 것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단순히 바쁜 게 아니라 신경 쓰이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느낌을 말할 때는 preoccupied를 사용합니다.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정신이 없었어요. I've been preoccupied.
3: I've been preoccupied.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0: FM 부산 영어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